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카페페 주문.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카페페 주문.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3: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4: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월 6일 수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첫 곡은 태진아의 동반자였습니다. 세상 재미있는 일 중에 하나가 시장 구경이죠. 어디 먼 곳에 놀러가도 그 지역의 재래시장은 꼭 들러서 구경하게 되는데요. 특히 1년 중에서 봄, 가을에는 시장 구경하기 딱 좋은 때잖아요. 온라인으로 물건 주문하는 것도 편하지만 이런 봄엔 직접 시장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구경하는 재미 꼭 한번 느껴보시고 또 시장 상인분들도 손님들로 북적북적 장사가 잘 되면 좋겠습니다. 범서우님 사연 보내주셨는데요. 저희 엄마가 장가계로 여행을 가십니다. 엄마 친구들

4명과 함께 1월부터 일정을 짜서 가시는데요. 오래 걸어야 해서 발이 아프실까봐 편안한 신발 사드렸고요. 그쪽에 비 예보가 있어서 우비며 우산이며 바람막이 챙기시라고 했습니다. 또 엄마가 외국 음식을 잘 못 드셔서 아이고 고추장, 김, 컵라면 챙기시라고 했네요. 엄마는 제가 말씀드린 것 다 챙긴 것 같다고 하시는데 왜 이리 엄마가 뭔가를 빠뜨린 느낌이 들까요? 아무튼 엄마가 즐거운 여행하시고 오시면 좋겠어요. 범서우님, 아유 엄마 걱정이 엄마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는 여행은 꼭 그렇게 다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것도 심적으로 편하겠지만 뭐 없으면 거기 가서 또 이렇게 조달하는 것도 여행의 재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장가게 저는 안 가봤지만 세계 어딜 가나 우리나라 음식들 다 있어요. 아무튼 범서우님 저도 어머니의 그 장가게 여행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네, 기도할게요. 천연 목재 지압기 세트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박종필님, 정원의 미워하지 않으리. 아 좋죠. 청해 주셨어요. 0452님께서는 오키의 아내의 일기 신청해 주셨네요. 오, 네. 같이 들을까요?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경원님 사연 주셨어요. 요즘 주민센터에서 장구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노래할 때는 박치인데 희한하게 수업 시간에는 틀리지 않고 잘 따라해서 칭찬도 듣고 있습니다. 저는 국악체질인가 봅니다. 국악체질 좋죠. 흥이 있잖아요. 장구 좋습니다. 그 타악기가 주는 그런 그 리듬의 안정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물론 뭐 흥도 돋구지만 이게 아주 또 매력이 있어요. 네. 장경원님, 스틱골 선물로 드릴게요. 7821님께서는 안녕하세요 현미누님, 여긴 포항입니다. 저는 고사리 농사를 하고 있는 농부입니다. 5월은 고사리철이라 열심히 고사리 꺾고 있습니다. 현미누님도 몸에 좋은 고사리 많이 드세요. 제 마음 같아서 보내드리고 싶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포항 어디예요? 그나저나 제가 포항 가면 고사리 받으러 가고 싶어요. 저 고사리 너무 좋아하거든요. 특히 햇고사리, 아, 그거 볶아서 먹으면 그 향이랑 얼마나 좋은데요. 야들야들하고. 7821님. 아, 5월 고사리철. 지금 수고 많으실 텐데 화이팅 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콘드로이친 선물로 드릴게요. 임옥자님, 3453님, 4421님, 그 외 많은 분들, 이미자의 울어라 열풍아 청해 주셨어요. 좋은 노래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거고요. 강영수님께서는 최진희의 여심 청해 주셨어요. 이어드릴게요.

0: 지금을 살아가는 너와 나의 이야기. 그래도 인생. 오늘은 김원동님이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둘째를 낳고 나서 24년 동안 아내는 사시사철 내내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저는 셋째도 갖고 싶었지만 아내는 딱 둘만 낳아 잘 키우자고 선언했고요. 그때부턴 그동안 찐 살을 빼겠다며 별이별 다이어트란 다이어트는 종류별로 다 했습니다. 살 빠진다는 한약을 지어 먹기도 했었고 원푸드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덴마크식 다이어트 등등을 했었고요. 그걸로는 성에 안 찼는지 병원에 가서 살 빠지는 주사를 맞고 약도 먹었습니다. 아내가 주사를 맞고 오면 저는 슬며시 걱정이 됐습니다. 온몸에 온통 주사를 맞아서 시퍼렇게 멍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 아, 그 주사 좀 안 맞으면 안 돼? 팔뚝에 그 멍자국 남들이 보면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어쩌려고 그래? 아, 그럼 나만 억울하잖아.
0: 굳이 돈 써가며 저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지 못마땅했습니다. 그동안 별의별 다이어트를 다 해도 잠깐 살이 빠지는가 싶다가 금방 다시 요요가 오는 생활을 반복할수록 처음엔 잘해보라 하고 응원해주던 제 마음도 시들해졌습니다. 이쯤 되면 아내가 굉장히 살이 많이 쪘나 보다 오해하실 수 있는데 우리 아내는 제가 보기엔 아주 정상입니다. 물론 아가씨 때처럼 날씬하지는 않지만 딱 보면 약간 통통하다 싶은 정도로 50대 주부로 딱 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작아져서 못 입는 옷들도 버리지 않고 언젠가는 저 옷을 다시 입겠다고 하는데 옷에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옷을 맞춰야 된다고 말하지만 제 말은 씨알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아내가 살이 빠지지 않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일단 운동을 싫어합니다. 움직이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그러니 아무리 이런저런 방법을 써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랬던 아내가 약의 부작용으로 고생을 하더니 4월부터 느리게 달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친한 동네 지인들이 저녁마다 모여 집 앞 공원을 돌자고 했답니다.
1: 아니, 다들 한다는데 나만 안 할 수 없어서 일단 하긴 하는데 난 뛰는 거 딱 질색인데 며칠이나 할지는 모르겠어.
0: 처음엔 귀찮아해서 제가
1: 당신 지금 옷 갈아입고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등 떠밀다시피 보냈는데요.
0: 요즘엔 제가 말 안 해도 알아서 나가는 걸 보면 신기합니다.
1: 요즘 턱선이 좀 날렵해졌는데?
0: 이렇게 말해주니 아내가 말합니다.
1: 아, 근데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뭐. 아유, 근데 아직 1kg밖에 안 빠졌어.
0: 그럼 저는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말합니다.
1: 한 달에 1kg가 어디야. 이러다 12월 되면 어디 보자 9kg가 빠져 있겠네.
0: 쓸데없이 주사 맞고 약 먹는 것보다 건강하게 운동이란 것을 하는 아내의 변화가 저는 참 반갑습니다. 더 잘하라고 이쁜 운동화 하나 사러 가야겠습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 그래도 인생에 이어서 들으신 노래는 거북이의 빙고였습니다. 아니 근데 아내분의 변화 너무 좋은데요? 살 빼는 거 사실 너무 힘들고 근데 도로 찌는 거 너무 순식간이고 아 그래서 받는 스트레스도 엄청 나거든요. 특히 무슨 약을 먹고 살 빼는 거 이런 건 부작용도 많은데 아내분이 부작용 때문에 고생한 다음에 이제 좀 느려도 건강한 방법을 선택하셔서 진짜 다행입니다. 혼자면 좀 망설여질 텐데 함께 모이는 분들이 계시니까 더 좋고요. 옆에서 김원동님도 으쌰으쌰 응원하고 칭찬 많이 해주시면 아내분이 더 신나서 운동 열심히 하실 거예요. 오늘 사연 주신 김원동님에겐 효자 두유와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리고요. 그래도 인생에선 월말에 두 분 선정해서 고급 블랙박스 드립니다. 그러니까 러브레터 홈페이지 그래도 인생 게시판에 여러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이야기들 많이 남겨주세요. 최경호님, 도미의 청포도 사랑 신청곡 주셨고요. 3442님께서는 서른도의 나만의 여인 청해 주셨습니다. 같이 들어요.

주현미의 러브레터입니다. 김민선님 사연이에요. 현미님, 둘째 가지려고 열심히 다이어트 중이에요. 오, 정기검사 때 당 수치가 높아서 무조건 빼고 가져야 하거든요. 근데 먹고 싶은 걸 못 먹는데도 살이 팍팍 빠지는 게 아니라서 스트레스 받네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요. 응원해 주세요. 김민서님, 둘째

번째 가시려면 네, 또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놔야죠. 그래야지 아기도 건강하게 자라니까. 김민선님 제가 응원 많이 해드릴게요. 이뻐지시라고 화장품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그나저나 나중에 네 둘째 가지시면 소식 주셔야 돼요. 5892님 사연입니다. 딸네 집에 와서 외손자 외손녀 등원시키고 외롭게 있으면서 유일한 즐거움이 라디오를 들으며 집안일을 하는 거예요. 러브레터를 들으면 옛날에 듣던 좋아했던 노래를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유, 우리 러브레터의 진가가 발휘되는 그런 시간이군요. 5892님 어쩔 수 없이 자식들 이제 일하는데 이제 손자 손녀들 돌봐야 하는 그런 처지가 생기잖아요. 참 이럴 때는 물론 이쁘지만 힘드셔서 외롭다 힘들다 이렇게 느끼실 텐데 러브레터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이렇게 또 마음 터놓고 싶을 때 종종 문자도 주세요. 오늘 흑염소 스틱형 진액 선물로 드릴게요. 송기철님 권은경의 사랑도 미움도 신청해 주셨고 임태수님께서는 박진석의 천년을 빌려준다면 청해 주셨네요. 오호, 같이 들을게요.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메디.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 유재영님께서 우리 딸이 독립해요. 34인데 시집갈 생각 안 하고 직장 근처에 방을 얻었다네요. 반찬은 집에 와서 가져갈 거래요. 있을 땐 잔소리 했는데 나간다니 서운하네요. 아니 어쩜 이렇게 당당할까요? 독립하는 거 좋은데 반찬은 집에 와서 가져갈 거래요. 아유 또 이렇게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다는 반찬 집에 와서 가져간다는 말이 저는 왜 이렇게 귀엽고 또 한편으론 아유 네 그렇습니다. 귀엽고 뭔가 끈이 이어지는 것 같아서 엄마표 어쨌거나 음식이잖아요. 반찬이잖아요. 그걸 그리워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그 마음이 또 기특해요. 유세형님 34시면 충분히 독립해서 자기 인생 또 살아봐야 됩니다. 아, 응원해줘야죠. 고급 명란젓 선물로 드릴게요. 1부 마칠 시간인데요. 최성수의 혼술 준비했어요. 같이 들어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고요.

0: 성남에서 양재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오산에서 남사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옥천 4터널 부근은 작업 때문에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달래내에서 반포 쪽에 정체 여전합니다. 서울 시내 간선도로 정체 더디게 풀리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천호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정체입니다. 하남 방향 행주에서 염창나들목, 여의도 구간 지나기 어렵고요. 동작에서 동호대교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2: 6회 상쾌 또 상쾌.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고 싶다면 매일 아침 5시 이곳으로 놀러오세요. 상쾌한 아침, 저는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3: 날 따라 춤을 춰요.
4: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사랑하기 때문에 KBS.
4: 잠시 후 10시에는 주현미의 러브레터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FM 제2라디오입니다.

주현미의 Love Letter 2부 첫 곡으로 주현미가 부른 2013 대지의 한국 함께 들었는데요. 한지연님, 2034님 신청해 주셨어요.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박홍경님 사연이에요. 박홍경님 반갑습니다. 현미씨, 저는 청춘의 나이인 70대에 접어든 부산 사나이입니다. 오, 요즘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얼굴이 훤해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지난 겨울에 아내와 함께 얼굴에 점을 엄청 실이 뺐더니 그 덕분입니다. 평소엔 로션만 바르고 다녔는데 이제는 아내가 사준 선크림도 꼬박꼬박 잘 바르고 다닙니다. 역시 나이 들수록 관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그리고 겨울에 이게 얼굴에 있는 그 잡티나 점 빼신 것도 잘한 거고요. 겨울에 왜 자외선이 강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게 제거하고 난 뒤에가 중요해요. 아내분 말씀 잘 듣고 선블럭, 선크림 잘 발라야 됩니다. 박홍경님. 화장품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수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 왜 2부 들어와서 제가 더 신이 나죠? 2부에서도 우리 러브레터 가족들이 보내주신 사연들, 그리운 추억의 노래들 함께합니다. 손은 바빠도 귀는 여유롭게 멋진 노래들 감상해 주세요. 그럼 러브레터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 드릴게요. 자연을 담은 진한 맛, 전주 한옥효에서 참기름과 들기름, 잠이 바뀌면 달라지는 아침, 나무숨에서 수면건강식품 NS100, 국민 대표 잔치 음식 참솔식품에서 도라지 홍어회 무침, 편안한 습관 데일리큐어에서 관절 뼈건강 철갑상어 콘드로이친, 건방이 하늘을 지르는 건하찌에서 한우 우족탕과 도가니탕, 명란계의 명품 김태환 명란젓에서 고급 명란젓,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욕실 문화를 선도하는 때르미오에서 때술술 때장갑과 비누,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문경 약돌 흑염소 농

공장 MG팜에서 스틱형 진액, 원용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 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쇼리실라!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스며드는 느낌 한 스푼. 오늘은 정호승 시인의 반지의 의미입니다. 만남에 대하여 기도하자는 것이다. 만남에 대하여 감사하자는 것이다. 처음과 같이 아름답자는 것이다. 처음과 같이 순결하자는 것이다. 언제나 첫 마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언제나 첫 마음을 잃지 말자는 것이다. 사랑에도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결혼에도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꽃이 진다고 울지 말자는 것이다. 스스로 꽃이 되자는 것이다. 처음과 같이 가난하자는 것이다. 처음과 같이 영원하자는 것이다.

오늘 느낌 한 스푼에선 정호승 시인의 반지의 의미 함께 했는데요. 아, 요즘 결혼식에 부모님들이 직접 축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 때 이 시를 낭송해도 좋을 것 같죠. 와, 네. 결혼 반지를 서로의 손가락에 끼워주면서 함께 반지를 끼고 살아가는 의미, 결혼의 의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시인데요. 그러고 보면 결혼 반지 화려하고 비싼 거 해서 평소에 안 끼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럴 바엔 소박한 반지 하나씩 나눠 끼고 평생 손가락에서 빼지 않으면서 반지의 의미를 되새기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1033님 김수희의 너무합니다 신청곡 주셨고요. 오현주님 동그라미에 같이 있게 해주세요 청해 주셨죠. 3621님께서는 왕소연의 당신을 사랑합니다 청해 주셨고,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 이 노래는 서동혁님, 노지은님, 0092님 그 외 많은 분들께서 청해 주셨네요. 신청해 주신 노래들 같이 들어볼게요.

0: 달콤한 아침 주현미의 러브레터.
1: 주현미의 러브레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3918님 사연이에요. 현미언니, 저 병원에서 수술받고 치료하다 오늘 퇴원해요. 병원에 있으면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먹기도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 와중에 틈만 나면 이어폰 끼고 라디오 들으며 아픈 거 잠시 잊어버리며 지냈습니다. 현미언니 고맙습니다. 아유, 하트도 보내주셨는데요. 그나저나 3918님 아유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오늘 퇴원이라고 하셨는데 3918님 축하드리고요. 집에 가셔서도 몸 잘 챙겨야 돼요. 고맙긴요. 제가 고맙죠. 3918님께 스틱골 선물로 드릴게요. 5324님 사연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수건 정리 좀 하려고요. 새 수건들 깨끗하게 세탁해서 걸어두고 헌 수건들은 잘 모아서 유기견 보호시설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강아지들한테 도움도 되고 환경도 지키고 별거 아니지만 어딘가에 도움을 준다는 게 뿌듯합니다. 아, 헌 수건들을 유기견 보호시설에 기부할 수도 있군요.

이거 아주 좋은 팁인데요. 5324님. 아, 감사합니다. 천연 목재 지압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저도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네. 3562님께서요. 이명주의 짐이 된 사랑 청해 주셨고 정명진님 남진의 지금 그 사람 청해 주셨어요. 두 곡 이어드려요.

보석 같은 우리 가요사의 명곡들을 다시 만나봅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한국 전쟁이 끝난 다음 우리 가요계엔 이국적인 노래가 한창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람은 너무 힘들면 괴로운 현실에서 도피하려는 마음이 생겨나고요. 그래서 오히려 현실과 정반대인 행복하고 즐거운 공상을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일까요? 전쟁이 끝난 후 춥고 배고픈 현실을 잊기 위해서 따뜻하고 화려한 이국적인 풍경을 노래한 곡들이 속속 발표되었고요. 이때 발표된 노래들을 살펴보면 현인 씨의 인도의 향부를 시작으로 허민 씨의 페르시아 왕자, 박경원 씨의 나폴리 연가, 백설이 씨의 아메리카 차이나타운과 샌프란시스코, 명국환 씨의 아리조나 카우보이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박경원 씨는 중학교 때부터 인천에서 열리는 콩쿨에서 입상하면서 노래에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았고요. 1953년 이별의 인천항이 크게 히트하면서 인기를 모았는데요. 1957년에는 당시 유행했던 이국적인 노래 나폴리 연가와 이국의 아가씨를 발표해서 사랑받았고 1958년에는 만리포 사랑과 남성 넘버원이 초대박 히트를 기록하면서 1950년대를 대표하는 가수가 되었습니다. 박경원 씨가 이국적인 색채가 가득했던 노래 이국의 아가씨를 불렀는데요. 이 노래는 1957년에 발표돼서 힘든 현실 속에 위로를 전해주었어요. 노래에 나오는 야자수 그늘, 파파야와 카누, 코코아 가지, 그리고 남국의 별빛과 정글의 북소리 같은 가사들은 팍팍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이상향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오래돼서 더 좋은 우리들의 명곡. 1957년 향노 씨가 작사하고 이봉룡 씨가 작곡한 박경원 씨의 이국의 아가씨. 지금부터 함께 감상해 보시죠.

러브레터예요. 5633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미님. 올 아들 장가가요. 아이고, 어젠 혼주 한복 맞추러 서울에 다녀왔어요. 이것저것 세심하게 배려하고 보살펴주는 미래의 며느리에게 대접을 받으니 마치 제가 왕후가 된 느낌이었어요. 오, 그간 늘 무수리의 마음으로 가족 봉사를 해왔거든요. 며느라기 이름이 새봄, 새봄이인데요. 새봄으로 우리 가족에게 다가와서 감사합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5633님, 저는 왜 이 말에 이렇게 가슴이 울렁거릴까요? 우리 아들 장가 가요. 아, 저도 언제 이 말을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좀 큰 소리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축하드려요. 아유, 새봄 씨, 아, 싹싹하고 이쁜 예비 며느리. 아, 이제 며느리로 이제 낙점이 된 거죠. 장가 간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아, 서울에서 맞춘 한복 곱게 입으시고 아드님 결혼식 잘 치르세요. 축하합니다. 화장품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5332님 동물원에 변해가네 노래 청해 주셨어요. 지금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3: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2: 예산도 맞춰서?
3: 맞춤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2: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4: 주현미의 러브레터 5월 6일 수요일 러브레터에서 준비한 마지막 곡 한영애의 마음 깊은 곳에 그대를입니다. 싱글벙글 웃을 수 있는 순간들이 더 많은 오늘이길 바라고요. 내일도 9시에 우리 반갑게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러브레터 주현미였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정체가 새롭게 시작된 곳들이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작업 때문인데요. 동서울 요금소 부근에서 노면 보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1차로와 2차로가 막히면서 산곡 분기점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도 작업 영향이 더해졌습니다. 이동하면서 차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반월터널에서 부곡 쪽으로

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용인 분기점에서 양재 터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 초월 부근으로 차가 많아졌습니다. 논산

박명수의 라디오쇼입니다. 예, 아, 날씨가 아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죠? 예. 아, 좀 덥긴 하지만 창문을 저도 열어놓고, 예, 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저 출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상쾌하시죠? 어, 날씨가 좋으면 기분이 좀 꽤 좋아집니다. 예. 자, 오늘 5월 6일 수요일이고요. 예, 최미선님, 예, 신혜리님, 김관철님, 김연희님, 전혜원님 등등. 1618님 이렇게 또 보내주셨습니다. 정준하 씨하고 하는 유튜브 봤는데, 남산 돈가스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아, 맛있어요. 예, 남산 돈가스. 특히 저, 제가 그 하와수에서 했던 그곳은 남산 맨 위에서 먹는 곳이라서 더 뷰도 좋고 맛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가성비 대비로 봤을 때 돈가스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예, 그쵸. 자, 오늘 또 저, 아이돌 우리 저, 코르티스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또 밖에 많은 우리 팬들이 와 계시는데, 코르티스가 저희 프로에 나온 건 아니고요. 어, 저희 다음 프로에 나옵니다. 아유, 우리 밖에 또 외국에서도 많이 오셨는데, 굉장히. Are you having fun? Yes. Are you having fun? Do you know me? I'm famous comedian, G-Park. Are you okay? 잘 모르나 보다. 예. 그래요. 예. 여러분, 이제 더우신데, 예. 좀, 더위 먹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라고.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네요. 우리, 제임스, 홍콩 제임스도 왔나요? 예. 성현이 건호도 오고, 맞아, 맞아. 알았어요. 예, 예. 저기, 성현이 뒤에 되게 좋아해요. 예. 주훈이도 좋아하고, 제임스도 좋아하고. 다 좋아. 에브바리 다 좋아해요. 예. 신경 좀 써. 지금, 아유. 자, 박명수의 레드쇼 오늘 5월의 첫 번째 수요일은 어김없이 월간 박슬기 박명수를 이겨라 준비되어 있습니다. 야, 월간이라서 한 번만 만나면 한 달이 가는데 그새 또 얼굴을 또 보게 되네요. 이번 달 보면 또 6월에 봐야 되는데 자, 저랑 애청자와 1대1로 퀴즈 대결합니다. 그래서 이게

0: 이기시면은 백화점 상품권 드리고 제가 이기면 청취자 10분에게 닭고기 세트를 드려요. 그러니까 1대1 대결해서 제가 이기길 여러분들 바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겨야 닭고기를 드리는 거니까. 물론 이제 참여를 하시는 애청자도 열심히 하셔서 꼭 백화점 상품권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퀴즈 대결하실 분, 1대1 퀴즈 대결하실 분은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명수와 퀴즈 대결 원해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달 만에 뵙게 되는 대한민국 최고의 리포터 겸 배우 박슬기 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4: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SM
3: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아니 뭐.

0: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2: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0: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1: 진정한 무림의 고수는 누구인가? 계급장 떼고 붙는 청취자와 한 남자의 정면 승부!
2: 월간 박슬기 박명수를 이겨라! 자, 이분이 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또 한 달이 지나갔구나. 아, 세월이 빠르다.
1: 네네.
2: 자, 진기명기, 신기방기, 슬기슬기, 박슬기 씨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지내셨죠?
1: 예, 예. 아, 주말에 신지 씨 결혼식 가셨어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1: 아, 나는 못 갔네.
0: 아, 우리 신지 언니 결혼식 때 꼭 축하해주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네네. 언니가 제 경조사를 그렇게 챙겼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도 꼭 가서 축하를 해주고 싶었는데, 다행히 네. 또 시간이 나가지고,
1: 그랬구나.
0: 가가지고 축하해주는데, 백지영 언니가 축가를 부를 때 그때 터졌어요, 제가. 네. 아, 그때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1: 저는 그때 저 외국에 있어가지고, 아~ 참여를 못 했는데, 네네. 예. 아무튼 뭐, 너무너무 축하할 일이고.
0: 아, 너무 예뻤어요, 진짜.
1: 네, 네, 네. 승기 씨가 또 많이 울었군요.
0: 네, 정말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신지 언니 행복하세요.
1: 그래요, 그래요.
0: 네.
1: 예. 자, 이제 우리 승기 씨가 또 연극에 도전을 하게 됐죠?
0: 맞아요. 그때 또 우리 명수님께서 도시락을 네. 또 보내주셔가지고.
1: 참나, 어이없어.
0: 해렴 언니 편에 또 돈을 보내주셨다고. 아니,
1: 그러니까 이제 조혜련 씨가 그 자기 식구들 점심 한번 쏘라고 그래서. 아, 내가 왜 니네 연극 배우들한테 왜 점심을 써? 우리 엄마도 라면 끓여 먹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도 깻잎에 김에 밥 드시는데.
0: 아, 레파토리가 이렇게 이어가네요. 예.
1: 내가 왜 니네 연극 배우들한테 밥을 써야 되냐고.
0: 나도 김에 밥 싸먹는데, 이거부터.
1: 나도 여기 저 KBS 지하에서 5천원짜리 먹는데. 어이가 없네. 그랬더니 막 웃더니, 그래, 한번 나 봐서 쏴. 그래서. 얼마면 되는데? 하고 그냥 식사 한번 하시라고.
0: 와, 진짜. 했는데. 그날 엄청 마음껏 시켜 먹었던 것 같아요.
1: 뭘 또 마음껏 시켜 먹어요?
0: 아유, 예. 되게 배불러. 먹었어요 진짜 다들 너무 감사하다고
1: 예, 예.
0: 우리 명수 오빠한테 영상 편지도 써서 올렸는데
1: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요.
0: 왜?
1: 그런 짓 하지 말고
0: 그런 고맙잖아요.
1: 우리 아버지 깻잎에 드셨어요. 짱아치하고
0: 아버님 한번 찾아뵐게요. 찾아뵐게요. 한번 미역국 저기 해가지고
1: 아니
0: 찾아뵐게요.
1: 아니 찾아보지 마시고 본인 아버지 찾아뵈시고요.
0: 에이, 그렇죠.
1: 자 박명수를 이겨라. 이게 어떤 저 특집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0: 갑자기
1: 예.
0: 약간 마당극 스타일로
1: 예,
0: 가는
1: 예.
0: 거예요.
1: 얼쑤.
0: 아이쑤. 이제 조금만 있으면 박명수 씨의 이태원 대저택 마당도 장미가 만발하지요. 그래서 준비한 특집.
1: 죄송한데 예. 대저택 아니에요.
0: 대저택 아니에요.
1: 소저택 소저택.
0: 아, 예. 어쨌든 저택이에요. 5월의 여왕 장미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박명수를 이겨라. 박명수 씨와 청취자가 1대1 퀴즈 대결 펼칠 거고요. 모든 퀴즈는 장미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퀴즈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있는데요. 먼저 두 번을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청취자가 승리하면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박명수 씨가 승리하면 랜덤으로 청취자 10분께 닭고기 세트 보내드립니다.
1: 자, 저와 대결을 네. 원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됩니까?
0: 자,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샵 8910으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말머리에 대결 달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1: 자, 기다리는 동안에 우리 애청자께 퀴즈 하나 주시면 어떨까요?
0: 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퀴즈! 자, 5월의 여왕은 장미입니다. 하지만 요정의 여왕은 바로 박명수 씨예요.
1: 에?
0: 2010년에 자 얘기 들어보세요. 무한도전 7월 달력을 위해서 한여름밤의 꿈속 이 요정으로 변신한 박명수 씨는 빼어난 미모로 호평을 받았고요. 이후 라푼젤, 왕홍으로 이어지며 박명수가 여장을 하면 터진다라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 됐어요. 문제입니다. 한여름밤의 꿈에서 박명수 씨가 분장한 요정의 여왕 이름은 뭘까요?
1: 1번 네? 오세아니아 2번 루마니아,
0: 응?
1: 3번 티티니아,
0: 티타니아,
1: 4번 아싸라비아.
0: 아싸라비아.
1: 예.
0: 아싸라비아 콜롬비아로 이어지죠. 자, 정답 아시는 분은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추첨을 통해 10분께 10만 원 상당의 화장품 와. 세트 드리겠습니다.
1: 추첨을 통해 10분께 10만 원 세트면 1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오늘.
0: 오, 그렇죠.
1: 예. 저희가 선물이 76가지입니다.
0: 어,
1: 예.
0: 지금.
1: 아, KBS 안에서 저희가 선물 제일 많을 거예요. 그죠?
0: 아, 지금 예. 저희 예. 문제의 그 요정이, 네. 요정의 여왕이 지금 화면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1: 네.
0: 어, 진짜. 와, 이게 2010년이에요.
1: 야, 진짜.
0: 오!
1: 진짜 남자.
0: 새롭다.
1: 남장, 여장 남자다, 여장 남자.
0: 아니, 진짜 최근에 왕홍도 정말 화제가 됐지만.
1: 라품젤?
0: 예.
1: 예, 예.
0: 아니, 이거, 이때도 정말 너무 아름다우셨나요?
1: 아름답진 않고, 그냥, 저, 그냥, 그저 그렇죠, 뭐. 예.
0: 아니, 자,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1: 여러분들 정답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아, 공과 KBS 플러스 무료예요. 노래 한번 네? 듣고 여러분들의 정답과 그리고 참여 문자 받겠습니다. 이 아이의 노래예요. 로즈.

0: hurt you.
1: 자, 박명수의 라디오 씨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1대1로 퀴즈 대결할 분 이기면 3전 2승이죠?
2: 네.
1: 3전 2승 이기면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예. 지면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기면 닭고기 세트를 10분께 드립니다.
2: 맞죠. 예, 예.
1: 저를 많이 응원해 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2: 네네.
1: 어떤 분이죠?
2: 자, 첫 번째 도전자는요. 2378님인데요.
1: 네.
2: 자, 일단 이전에 저희가 청취자 퀴즈 정답 발표부터 할까요?
1: 제가 저 여정했던 그 공주 이름은 3번 티타니아 했습니다.
2: 에이, 예. 요정의 여왕으로 정말 큰 사랑 받았는데 당첨자 명단은요 방송 끝난 후에 라디오쇼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2: 네.
1: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2: 좋습니다. 월요일 여왕 장미 특집 박명수를 이겨라. 모든 퀴즈는 장미와 관련되어 있다라는 거 계속 생각하시고요. 2378님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아, 네, 안녕하세요.
2: 자, 코르티스를 꿈꾸는 아이돌 연습생의 아빠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3: 네.
2: 우와, 그 간단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3: 아, 지금 현재 코르티스를 꿈꾸면서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하고 있는 아들의 아빠입니다.
2: 아들의 아빠.
1: 예, 예. 지금 연습생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우리 아드님이?
2: 아들이?
3: 지금 이제 6개월 정도 됐어요.
1: 야, 근데 연습생으로 받아주는 것도 이거 대단한 건데.
2: 그러게, 일단 기본 실력이 된다는 거잖아요.
1: 예, 예, 예.
3: 네, 여러 군데서 좀 연락이 오셔서.
1: 아, 진짜.
3: 코르티즈의 고로 오디션을 봐서 합격을 했거든요.
2: 오!
1: 고로가 뭐예요, 고로가?
2: 아, 코르티즈의 노래 중에 고로가 있어요.
1: 아, 예, 아, 진짜.
3: 제목이 고입니다, 형님.
1: 예, 네. 죄송합니다. 그냥 고로라고 하셔야지. 고로라고 해가지고 제가.
2: 예. 아, 예. 네. 아마 노래를 들으시면 알 텐데.
1: 아유, 코르티즈 제가 좋아하죠.
2: 예, 그렇죠. 예, 예.

0: 어쨌든 어떠세요? 이렇게 아이돌 연습생 아들을 둔다는 건 어떤 기분인가요?
1: 네네 궁금해요.
2: 지금도 연습실 데려다 주고 저는 이제 귀가해서 주차장에 주차하고 통화하고 있거든요.
1: 아이고야. 예. 아무튼
2: 잘 되기를 항상 바라고 이제
0: 그럼요. 그러게요. 자랑스럽겠다.
1: 예. 나중에 네. 정말 꼭 잘 돼 가지고 예. 제이의 쿠르티스 예. 뭐 진짜 훌륭한 아이돌이 꼭 되길 바라고 저랑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0: 아유, 저랑도요? 아,
1: 그렇습니다.
2: 진짜요. 제가 예. 영수 형을 너무 좋아해서 꼭 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0: 이제 우리 아들이 지치지 예. 않게 옆에서 아빠의 역할도 또 네. 예. 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셔야겠네요, 진짜.
1: 그래, 우리 아들 화이팅 한번 해 주세요.
0: 하나, 둘, 셋.
2: 아들 화이팅.
0: 아유,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1: 자, 그럼 구호를 정하고 이제 저랑 문제를 풀 텐데요. 구호 뭘로 하실래요?
2: 아들 별명인데요. 예. 동구리로 하겠습니다. 동구리.
1: 동구리. 예.
0: 양동근 씨 생각 많이 나네요. 아, 동구리. 아, 예, 예.
1: 동구리. 요즘 네. 구리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예, 지금 예, 걱정인데. 아. 구리 저는 그 구리 말고 저는 전 동.
0: 동으로.
1: 예, 동 동전.
0: 예, 동전.
1: 동전으로 가겠습니다. 구리와 동.
0: 동구리 동전으로.
1: 예, 구리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 지금 걱정이에요.
0: 좋습니다. 자, 그럼 구호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1: 동전.
2: 동구리.
0: 아, 좋아요.
1: 자, 아, 동구리구나.
0: 네, 동구리예요.
1: 그러면 저는 동전으로 하면 안 되겠네. 동자가 같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예, 그러면 저는 예. 옆전으로 갈게요. 옆전.
0: 옆전으로.
1: 옆전, 옆전. 예.
0: 동구리 대 옆전으로.
1: 다시 한번 갈게요.
0: 하나, 둘, 셋.
1: 옆전.
2: 동구리.
0: 네, 좋아요. 좋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세 개의 단어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단어를 듣고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한 단어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1: 아, 미치겠네. 또
0: 자, 장미와 관련된 단어인 거 계속 기억해 주시고요. 우월은 장미니까요.
1: 아, 장미와 관련된 거예요?
0: 관련된 거예요.
1: 장미? 장미. 네. 장미.
0: 자, 정답 아시는 분은 먼저 구호를 빠르게 외쳐주세요.
1: 예.
0: 자, 틀리면 기회는 바로 상대방에게 넘어갑니다.
1: 예.
0: 자, 첫 번째 제시어. 고기.
1: 예?
0: 고기. 고기.
1: 고기?
0: 돼지고기, 소고기 할 때 고기.
1: 고기하고 장미하고 뭔 상관이에요? 네.
0: 자, 버즈.
1: 버즈?
0: 버즈.
1: 곱쟁이.
0: 자, 자.
1: 뭐야 이게?
0: 그리고 세 번째 갈치.
1: 갈치.
0: 동구리. 갈치.
1: 모르겠다 이거 진짜.
0: 잠깐만. 자, 동구리.
1: 고기 저
2: 네, 동구리.
0: 동구리 뭐예요? 정답이요?
1: 갈치 뭐예요 이게?
2: 네, 정답. 말해도 되나요?
0: 왜 말씀해 주세요.
2: 가시.
0: 가시요?
1: 아~
0: 가시.
1: 아~ 맞다.
0: 정답.
1: 맞다.
0: 와 어떻게 이렇게 잘해? 내가 일부러 헷갈리게 하려고 돼지고기 소고기라고 했는데. 우와. 네,
2: 가시고기.
0: 아, 가시고기를 연상하셨군요.
1: 와 똑똑하시다.
0: 네, 대단하십니다. 맞아요. 아~ 버즈의 노래 가시 있고 갈치는 이 가시를 잘 발려 먹어야 돼요. 엄청
1: 맞아, 맞아,
0: 세요.
1: 맞아.
0: 네.
2: 네 맞아요.
1: 나는 우와! 나는 장미로 가서 전쟁으로 일단 갖고 있었는데 장미 전쟁으로.
0: 아, 장미 전쟁.
1: 전쟁으로 가야지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아 가시였네.
0: 야 출발이 좋은데요. 어 아, 2378님 대단하십니다.
1: 좋습니다. 빨리 갑시다. 예.
0: 자 두 번째 2단계 연습 영화 퀴즈예요. 영화
1: 진짜 못하는데.
0: 자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장면을 잘 들으시고요. 이 영화 제목을 정확하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1: 영화
0: 자,
1: 제목이요.
0: 영화 제목.
1: 영화 제목.
0: 오늘 장미 특집 계속 기억하시고요.
1: 장미?
0: 자 구호 바로 외쳐주세요.
1: 장미가
0: 자,
1: 뭐 있어?
0: 영화 어떤 영화인지 나갑니다.
1: 예.
3: Hello Jack.
0: 오.
1: 잭?
0: 야 여기서 나 바로 알겠다.
1: 잭? 뭐야?
0: 잭이에요.
3: I changed my mind.
0: 오.
1: 마인드를 바꿨다고?
0: 그렇죠. 영어 잘한다.
1: 저기 옆전.
0: 옆전.
1: 옆전.
0: 옆전.
1: 예.
0: 예.
1: 타이타닉.
0: 아, 타이타닉.
1: 아.
0: 정답이에요.
1: 아~ 이거 봐, 이거 봐.
0: 야, 따라다.
1: 바로 거기 나겠어요.
0: 이거 바로 예, 타이타닉 예. 나와야죠.
1: 예. I'm change mind. 나의 마인드 바꾸겠다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0: 잭이 남자 주인공이었고 로즈가 바로 이 케이트 윈슬렛 이름이었어요.
1: 맞다 맞다.
0: 맞아요. 맞다, 맞다. 아 이게 헷갈리죠.
1: 죄송한데 맞아 맞아 이런 걸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예 예.
0: 예 기억이 나는 건 어떡해요. 예.
1: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거는 피튀기는 전쟁이네.
0: 그래요. 야 1대 1 지금 가져갔어요. 야 이거 예, 재밌는데요. 예.
1: 빨리 갑시다.
0: 자 3단계입니다. 객관식이에요.
1: 예. 객관식이에요.
0: 자 끝까지 들으세요.
1: 바로 외칠 수도 있죠.
0: 그렇죠.
1: 예.
0: 로마의 이 황제는 그리스에서 온 모든 것을 광적으로 좋아했어요. 특히 장미꽃을 사랑해서 장미 왕관을 쓰고 장미 꽃잎을 넣은 베개를 사용했고요.
1: 예.
0: 궁전에 날아다니는 새에게 장미향을 바르고 궁전의 분수에 장미 향수를 뿌렸대요.
1: 모르겠다.
0: 자, 향수, 향신료, 장미에 대한 사랑이 아주 대단했던 이 로마의 황제.
1: 예.
0: 누굴까요? 1번 아우구스투스, 2번 카이사르, 3번 네로, 4번 콘스탄티누스.
1: 역전!
0: 어! 자, 동구리 옆전 다시 한번 구호 외칠게. 하나, 둘, 셋.
1: 옆전.
0: 야, 동구리. 옆전 빨랐어요.
1: 아, 근데 제가 빠를 수밖에 없죠.
0: 그죠? 이게 딜레이가 좀 있죠.
1: 콘스탄티누스.
0: 콘스탄티누스요?
1: 예, 맞죠?
0: 콘스탄티누스.
1: 예, 예, 예.
0: 아닙니다. 아닙니다.
2: 동구리.
0: 자, 동구리 기회 있어요.
1: 콘스탄티누스 아니에요.
2: 3번 네로.
0: 3번 네로요?

0: 네. 네.
1: 아. 아, 축하합니다. 예.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전화 끊지 마세요.
2: 축하드립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전화 끊지 마시고 저 주소 알려주세요.
0: 아, 네, 고맙습니다.
1: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아, 콘티타님, 잘못 콘티타님 누구라고 그러지?
3: 안녕하세요, 배우 박신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준으로 투자하시나요? 수만 명의 팔로워, 화려한 수익인지, 화면 속 누군가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마치 정답처럼 들릴 때가 있죠.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 사람의 추천 종목이 사실은 그가 미리 사둔 주식일 수 있습니다. 나의 좋아요와 매수가 누군가의 부당한 수익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보이는 것보다 팩트를 먼저 확인하세요. 타인의 투자 정보에 의해 나의 자산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투자의 길, 금융감독원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4: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6: 퍼스트 창릉 신도시, 테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5: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7: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8: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7: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9: 인쇄는 와우 플러스
10: 공간 코디는 코디너
11: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코디너
12: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3: 제가 들어드릴게요.
14: 여기 앉으세요.
12: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다음 전화 여보세요?
15: 정답. 핑크 노노노
1: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15: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1: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16: 10번.
1: 피자 쿠폰 방금요. 죄송한데 조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15: 17번.
1: 홍삼 세트.
16: 홍삼.
15: 아이고 좋네요.
1: 하지 말라니까 그거.
15: 아 죄송합니다. 64번.
17: 64. 오. 뭐야?
1: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18: 박명수의 라디오쇼 출발!
1: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 변함없이 한번 또
2: 가볼까요?
1: 들어봐야 될 텐데.
2: 아, 지금 오라방님이 쥐팍 네로를 못 맞추다니. 네로 25시 양락이 형이 서운해하시겠다. 이 진짜 기억나요. 그 최양락 선배님이 장미꽃을 항상 들고 나왔잖아요.
1: 네네네.
2: 우리 8824님도 기억해 주셨네요. 오늘 약간 타이타닉 때 감 좋았는데 예, 박인희 님도 콘스탄티 누스도 틀렸다고. 콘스탄티 타트.
1: 콘스탄티 누스. 메사스타스타스타스. 콘스탄티 누스. 어떻게 알아, 이거?
2: 그래도 응원해주세요. 예, 응원 많이 해주시고.
1: 해보세요. 메사스타스타스 해보세요.
2: 메사추세츠. 그거 아니에요?
1: 그 맞는 거예요?
2: 콘스탄티 누스.
1: 뭐라고요?
2: 콘스탄티 누스.
1: 메사추세츠.
2: 메사추세츠.
1: 미국 메사추세츠. 콘스탄티 누스.
2: 참 이름들이 어렵네요. 예, 예.
1: 예, 빨리 이제
2: 자, 좋아요. 두 번째 연결되신 분은요. 1827님인데요. 마포에서 와플 파는 와플이입니다. 명송과 대결 신청 주셨네요. 여보세요?
19: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와플 맛있겠다.
19: 저희 와플 정말 맛있습니다.
2: 어디쯤이에요? 위치만 살짝 말씀해 주세요.
19: 여기 대흥역에 있는 와플땡이라는 와플집입니다.
2: 대흥역에. 아, 네. 아, 대학은 아닌가 봐요. 그죠?
19: 대학은 아니에요.
2: 아, 대학 쪽은 아니고 대흥역 네. 쪽으로 내가 한번 가봐야겠네.
1: 몰라?
2: 아니.
1: 대흥역 여기 옆에 아니야?
2: 아니, 아는데 와플 브랜드 중에 대학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예, 예. 그쪽은 아니시래요.
1: 그래요. 아무튼 예. 저 자영업 하시는데 좀 계속 좀 번창하시기 바라고요.
2: 아, 와플 너무 감사합니다. 맛있어서 잘 되실 것 같아요.
1: 근데 저 어떻게 알고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까?
19: 저 원래 10시부터
1: 네.
19: 아니죠. 9시부터 쭉 콜 FM을 듣는 애청자입니다.
2: 어머!
1: 아, 그래요. 감사드리겠습니다.
2: 아, 이렇게 틀어 놓으시고 일하시나 보다. 그죠?
19: 맞아요.
1: 오늘 저 현우 형 마지막 곡 뭐였어요?
19: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못 들었어요.
1: 알겠습니다. 작은 거짓말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2: 아니야. 그래도 따뜻해. 그 네. 거짓말, 만약 거짓말이더라도 따뜻해요. 괜찮아요. 자, 1827님은 구호 뭘로 하시겠어요?
19: 와플이로 하겠습니다.
2: 와플이?
1: 예. 네.
2: 좋아요. 그러면 우리 명수홍께서는?
1: 저는 와플 반대 소금빵으로 갈게요.
2: 소금빵 맛있죠.
1: 소금빵.
2: 와플이 대 소금빵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셋.
1: 소금빵.
19: 와플이.
2: 좋아요. 자. 그럼 1단계 연상 퀴즈부터 출발합니다.
1: 네.
2: 지금부터 제가 세 개의 단어 역시 말씀드리고요.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한 단어, 장미와도 연결되어 있는
1: 또,
2: 그 단어.
1: 또 장미야?
2: 그쵸.
1: 아.
2: 자, 정답 아시는 분 역시 구호 먼저 외쳐주시고요.
1: 예.
2: 락.
1: 예?
2: 락이요. 자, 챔피언스.
1: 챔피언?
2: 챔피언. 그리고
1: 챔피언?
2: 마지막 보헤미안입니다. 보헤미안.
1: 보헤미안?
2: 네.
1: 락.
2: 자.
19: 아.
1: 소금방.
2: 네.
1: 퀸.
2: 퀸. 퀸?
1: 퀸.
2: 퀸? 왜? 맞아요! 어떻게? 와!
1: 아니, 왜냐면 계절의 여왕이니까.
2: 맞아요.
1: 계절의 여왕이고, 퀸, 퀸.
2: 거기다가 we rock you.
1: 예, 예.
2: 그 다음 we are the champion. 있죠? 그 다음 보헤미안 랩소디의 퀸이잖아요.
1: 예, 예.
2: 그리고 5월의 여왕. 5월의 퀸이 장미이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었어요. 아시겠죠? 1827님.
19: 네. 어렵네요.
2: 아, 조금 어려웠어요. 생각이 조금 네. 딥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우리 명수용께서 제작진의 마음을 꿰뚫었네요. 아, 잘하셨고. 자, 이렇게 1-0으로 명수용이 앞서가지만 괜찮아요. 기회는 있어요. 자, 네. 2단계 주제가는 2단계는 주제가 퀴즈예요.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만화 주제가를 들으시고요. 만화 영화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1: 만화 영화로 내가 몇 번이나 봤다고 그걸.
2: 자, 장미 하면은 바로 이 만화죠.
1: 예,
2: 문제
1: 예.
2: 갑니다.

0: 자, 소금빵.
1: 찍을게. 캔디.
0: 캔디?
1: 캔디? 괴로워도 슬퍼.
0: 아니, 캔디 아니야? 아니고. 자, 기회는 와플리한테 있어요.
2: 베르사 이유의 장미.
0: 베르사
2: 이유의 장미. 아...
0: 베르사 이유의 장미. 베르사 이유의 장미. 정답.
1: 베르사 이유를 내가 어딘 줄 알아.
0: 베르사 이유의 장미가 이게 너무 유명해요. 고유명세처럼. 아, 그죠?
1: 진짜 이거.
0: 그쵸. 이 노래 딱 들으니까 느낌 오잖아요. 그죠, 와프리님?
2: 네.
0: 잘해주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1-1입니다. 야, 이거 굉장히 쫀쫀하고 재밌는데요. 네. 자, 3단계 바로 갈까요? 준비되셨어요?
2: 네.
0: 네. 자, 이번에는요. 주관식 상식 퀴즈로 갑니다. 세계사 시간에 배웠지만 좀 가물가물합니다. 1455년부터 1485년까지 무려 30년간 왕이 계승권을 둘러싸고 두 가문이 벌인 피의 전쟁. 바로 장미전쟁. 어, 나왔네요. 예, 장미전쟁인데요. 장미전쟁이라고 부르는 건 두 가문의 문장이 각각 붉은 장미와 흰 장미였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이 나라에선 두 장미를 함께 주는 것이 평화와 통합의 상징이라고 하는데요. 장미전쟁이 일어난 이 나라 어딜까요?
1: 소금빵.
0: 자, 소금빵.
1: 덴마크.
0: 덴마크. 아닙니다.
1: 어, 깜짝이야.
0: 자, 기회 와프리한테 있어요.
1: 덴마크 아니에요? 네덜란드.
0: 자, 덴마크 아니고요.
2: 자, 와프리.
0: 와프리.
2: 프랑스.
0: 아, 프랑스. 아닙니다.
1: 자, 소금빵.
0: 소금빵.
1: 영국.
0: 영국?
1: 어, 영국.
0: 영국이요?
1: 영국. 아!
0: 영국 정답. 아! 어. 자, 와, 영국이 맞아.
1: 찍어도 왜 프랑스를 찍어? 나 야. 영국을 찍지. 네. 아이고.
0: 계속 두 분 다 이렇게 찍기를 하는데.
1: 예, 예.
0: 예, 이렇게 명수홍이 그래도 예, 맞춰주셨네요. 예. 자, 영국의 아. 랭거스터 붉은 장미 가문과 요크 흰 장미 가문의 전쟁이었습니다. 랭거스터의 승리로 헨리 7세가 즉위를 했대요.
1: 예.
0: 예, 저도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1: 알겠습니다. 제가 이겼네요.
0: 어쨌든 영국이었습니다. 예.
1: 아, 죄송합니다. 저 기념 선물 드릴게요.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2: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1: 어, 어차피 저도 찍었어요.
0: 네. 예.
1: 그러니까
0: 어려운 상식이었어요.
1: 어이 없죠.
2: 그러니까 프랑스. 너무 어렵네요.
1: 그러니까 영국을 찍지 왜 프랑스를 찍었어? 몇 개 안 되는데.
0: 다음번에 한 번 더 도전해 주시고 오늘 와플 장사 대박 나시길 바랄게요.
1: 그래요.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자, 감사합니다. 애청 네 애청자 10분께 닭고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받으실 분들은요, 제가 추첨 통해서 드리니까, 예, 방송 끝난 후에 선곡표를 안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0: 네.
1: 어, 제가 너무 잘했잖아요. 노래 한번 듣고 갈까요?
0: 어.
1: 듣지 마요?
0: 어, 세 번째 도전자 맞나요? 예.
1: 어, 노래 듣고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0: 자, 도전자 예. 바로 만납니다.
1: 네.
0: 자, 5477님께서요, 박명수님과 1-1 퀴즈 대결 원해요. 제주 대표, 날씨 정말 좋네요. 어, 제주 날씨 이렇게 좋아요.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네.
0: 지금 너무 신났다.
1: 반갑습니다. 예, 본인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3: 예, 제주 사는 류영이라고 하고요.
0: 네.
3: 예.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와,
1: 예.
0: 와, 제주 지금 어디 계세요? 제주 어디?
3: 제주도 저기 지금 저희 제주시요. 터미널 근처에요.
0: 아.
1: 어디 가세요? 터미널에 계세요?
3: 아니, 저희 여기서 숙박업해요.
1: 숙박업하세요? 5월 달에
3: 네, 게스트하우스 하고 있어요.
1: 게스트하우스.
3: 네.
1: 5월에는 성수개요. 어때요? 비수개요?
3: 어, 저희 손님 되게 외국인들이 되게 많아요.
0: 오,
1: 아, 그래요?
0: 날씨가 좋으니까.
3: 네.
1: 아, 그럼 영어도 기본적으로 좀 하시겠네요?
3: 아, how are you?
1: Fine, thank you, and you?
3: 예. 아, 우리
0: 예, 5477님이 예, 기운이 예. 좋다.
1: 그럼요. 어, 예, 예.
0: 사실
1: 예.
0: 오늘 퀴즈도 기세로 가는 거거든요. 어, 잘 맞추실 아, 수 있을 것 같아요.
1: 예, 말씀하세요. 네.
3: 저희 신랑이 박명수 씨 너무너무 좋아해서요.
0: 어머,
1: 예, 예.
3: 네, 그래서 맨날 그거 라디오 듣거든요. 차 타고 밥 먹으러 가면서.
1: 네, 네.
3: 아, 그래서 꼭 한번 바꿔드리고 주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1: 아, 예, 안 괜찮아요. 예.
3: 아, 예.
1: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네.
4: 명수님 실망입니다.
1: 아, 예, 안녕하세요.
4: 아, 명수님. 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1: 아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많이 애청해 주시고.
4: 네네.
1: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번에 또 이렇게 성수기인데 돈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네. 예.
4: 아니, 제주도 오시면.
1: 예.
4: 네. 안 들렸어도 됩니다.
0: 어,
1: 알겠습니다.
0: 저도, 아, 역시 박명수 네. 개그를 좋아하네요. 네,
1: 저도
0: 진짜.
1: 드릴 생각이
4: 아,
1: 전혀 없고요.
4: 아, 그럼요.
1: 예, 알겠습니다. 예.
0: 아니, 근데 박명수 씨가 왜 좋아요?
4: 아, 꾸밈 없고.
0: 어.
4: 네, 거침없고 있는 그대로를 예, 말씀하시니까
1: 네.
0: 어...
4: 네,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0: 아, 본인의 감사드리겠습니다. 추구 스타일이네요. 예. 예.
1: 하지만 집에 가서 우상이요.
0: 우상. 예, 예.
1: 저는 울상입니다 지금. 예, 예.
4: 아, 이제 그만하실 줄 알았어요.
1: 아, 개그 배틀 붙었는데요. 이야, 예, 좋습니다. 아, 예.
0: 와, 머리 위에 있는데요.
1: 아, 그래요. 네. 역시 저도 한계가 있나 봐요. 예. 자,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예, 네, 앞으로 저
4: 와이프한테
1: 예, 예, 예, 예.
4: 퀴즈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4: 예. 하는 게 좀 어려워가지고.
1: 알겠습니다. 예. 제가 더 어려워요 예. 지금. 예.
0: 지금 뭐 손님 많다고 하셨으면서 예, 예. 어쨌든 5477님 그러면은 구호는 네. 어떤 걸로 하시겠어요?
3: 제주.
0: 제주. 아, 예. 좋습니다. 제주. 그럼 우리 명성은
1: 저는 제 고향 군산이 군산.
0: 군산. 군산 대 제주입니다. 자, 연습 한번 해 볼게요. 하나, 둘, 셋.
1: 군산.
3: 제주.
0: 좋아요. 자, 그럼 1단계 대결 연상 퀴즈부터 시작합니다.
1: 또 장미예요?
0: 네.
1: 아, 미치겠네.
0: 장미랑 무조건 다 연결이에요.
1: 장미랑 있는 게 뭐가 있을까?
0: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세 개의 단어를 잘 들어보세요. 연상되는 한 단어, 거기에 장미와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소라.
1: 예?
0: 이소라.
1: 안녕하세요. 이 모델 이소라, 가수 이소라. 그 얘기를 해줘야지.
0: 아니요, 가수요.
1: 가수.
0: 예예예. 예, 예.
1: 이렇게도.
0: 자, 김희선.
1: 안녕하세요, 이소라예요.
0: 김희선. 두 번째 김희선.
1: 김희선. 김희선 이쁜데.
0: 네, 자, 그리고 키스.
1: 키스.
0: K-I-S-S 키스.
3: 제주. 예.
0: 제주. 뭐야, 제주.
1: 뭐야 키스 뭐야 이게?
3: 청원.
0: 청원. 자, 청원. 아, 네. 비슷한데. 아닙니다.
1: 명수.
0: 자, 자 명수.
1: 군산.
0: 군산. 군산.
1: 아, 군산이 빨랐나?
0: 아니 지금 기회는 군산한테 있어요.
3: 아...
1: 청혼.
0: 청혼. 청혼했어요. 청혼이에요?
1: 결혼. 결혼.
0: 결혼.
1: 결혼.
0: 결혼. 아니요.
1: 아니야?
0: 자 결혼 제주. 아니고. 자 청혼이랑 비슷해. 자 굳이 제주. 따지자면. 자 제주.
3: 제주. 프로포즈.
0: 아 그렇죠.
1: 그게 청혼이지 뭐? 그게 청혼이고 프로포즈지 뭐요?
0: 아니 우리가 원하는 대답.
1: 아 이소라의 프로포즈.
0: 이소라의 아. 프로포즈에다가 그리고 프로포즈 우리 김희선 언니 드라마 있잖아요.
1: 아 이소라의 프로포즈.
0: 엄청 인기 있었고.
1: 맞아 맞아
0: 자,
1: 맞아.
0: 자 프로포즈 할 때 우리 동반되는 거 무엇다? KISS.
1: 장미, 장미, 장미.
0: 키스, 장미와 키스. 그렇죠. 자, 프로포즈 잘 맞춰주셨고요. 자, 청혼에서 아쉽게도 저희가 딩동댕 드릴 수가 없었던 거 양해 부탁드리고. 자, 1대 0으로 앞서갑니다. 자, 지금 네. 분위기 좋아요. 자, 두 번째 2단계입니다.
1: 아, 억울하네.
0: 요거 드라마 퀴즈예요.
1: 드라마.
0: 네. 장미하면 또 이분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1: 예.
0: 장미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배우 장미희 씨예요.
1: 아 장미 선생님, 예, 저의 그렇죠? 은사시고. 예.
0: 네. 자 지금부터 들려드리는 장면 들으시고요. 이 드라마의 제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1: 어떻게 알아? 장미 선생님 나오는 걸 어떻게 알아?
0: 드라마 명 대사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0: 문제 나갑니다.
1: 떡 사세요.
2: 어머!
1: 시루떡이에요.
2: 나 이거 되게 좋아했어.
1: 떡 주셨어.
3: 아, 이거.
1: 저 계시니까
3: 이거.
1: 많이 드릴게요.
2: 떡 사세요.
3: 이거 줘야 돼, 그거.
1: 떡 있어.
3: 저기.
2: 말순이, 말순이.
3: 군산.
2: 자, 군산. 자, 하나.
3: 엄마 없는 하나, 엄마 없는 하나라네. 엄마 없는 하나라네.
2: 아니야.
3: 엄마 있는.
2: 있잖아. 엄마가 있는데 엄마, 지금 떡 팔고 있는데.
3: 아, 그런가? 엄마 있는 하나라네.
2: 자, 제주.
4: 육남매.
2: 육남매.
3: 육남매 맞다.
2: 육남매. 육남매죠. 육남매. 여기서 두희가 얼마나 귀여웠다고.
3: 아니, 저 왜.
4: 떡 사세요.
2: 떡 사세요. 아시죠?
3: 아, 죄송한데 왜 이렇게 그렇게 무서워요.
2: 아니 지금 우승했는데 지금 기뻐가지고 웃을 수 있죠.
3: 아니 사람. 아니 그중만 좋아요?
4: 네.
3: 아니 개방적으로 그게 너무 웃잖아요 지금. 아니,
2: 엄마 없는 하늘 아래가 좀 많이 웃겼어요.
3: 육남매 내가 옛날에 무한도전할 때 육남매 찍었어요.
2: 아니 엄마 진짜. 없는 하늘 아래가.
3: 그 떡 사세요는 이경실 누나 가는 거 아니에요?
2: 네, 이경실 선배님이 패러디에서 또 큰 사랑 받았죠.
3: 아 네. 이경실 누나가 왜 그걸 패러디하냐고 안 했으면 내가 알았는데.
2: 엄마 없는 하늘 아래는 그래도 아니에요.
3: 엄마 예. 있는 엄마 있는 하늘 아래.
2: 아, 어쨌든 이렇게 해서 와 우리 5477 님께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3: 아 그만 좀 웃어요 좀.
2: 아니 근데 너무 기분 좋으시겠다.
3: 네. 왜 그래,
2: 날씨도
3: 진짜?
2: 좋고.
3: 네.
2: 아니 좀 남의 행복을 내 행복처럼 기쁘게 여겨보세요.
3: 아니, 너무 웃잖아요 지금.
2: 아니 기쁘잖아요. 10만 원을 지금 탔는데.
3: 아유,
2: 우리 제주도에서 예 백화점 상품권 10만 원으로 또 맛있는 거 한번 드세요.
4: 네.
2: 네. 또 손님도 많겠지만.
3: 아, 그만 좀 웃어요.
4: 아 네.
3: 그 어디야? 내가 찾아갈 거예요 거기.
2: 아 축하드립니다.
3: 그래요. 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2: 아 너무 유쾌하시다.
3: 예, 또 오늘 또 이렇게 좋은 또 그런 기운을 또 받아가는 의미에서
4: 네.
3: 저도 기쁘네요. 예. 그리고 또 실력으로 잘하신 거예요.
2: 맞아요, 맞아요.
4: 감사합니다.
3: 예, 예. 네. 너무너무 축하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주소 알려주세요.
4: 감사합니다.
2: 네. 축하드립니다.
3: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2: 아유.
3: 뭐 이겼고 이겨서만의 맛이 아니고
2: 예.
3: 예. 뭐 아무튼 즐거움을 드리기 위한 건데
2: 오늘 이렇게 너무 재밌었어요.
3: 이렇게 즐거워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좋네요. 아무튼 예. 우리 끝나고 콘스탄틴도 가보십시다.
2: 예. 예. 예, 엄마 있는 하늘 아래에서 예. 오늘 하루도 승리하자고요.
3: 자, 엄마 있는 하늘 아래에서 여러분들 엄마를 많이 챙기시기 바라고요. 우리 저기 승기 씨.
2: 예예.
3: 또 다음 달에 뭐 6월 달에 봐야 돼요.
2: 그러게요. 이렇게 빨리 가요 한 달이.
3: 5월 달에 좀 좋은 일 많이 생기길 바랄게요.
2: 네, 고맙습니다.
3: 감사드리겠습니다.
2: 감사. 아 청취자 퀴즈 하나 드릴까요?
3: 아, 그 좋아요, 좋아요.
2: 좋아요. 청취자 퀴즈는 요거 하나 드릴게요. 어린 왕자가 사랑한 꽃. 그 꽃도 바로 장미꽃입니다.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행성에 어느 날 장미꽃 씨앗이 날아왔고 어린 왕자는 정성으로 그 꽃을 키우죠. 그리고 많은 일들을 겪고 또 깨닫게 됩니다. 다른 행성에 핀 5천 송이 장미보다 내가 정성과 사랑으로 키운 한 송이 장미가 더 소중하다고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어린 왕자가 살았던 이 행성의 이름은 뭘까요? 야, 요거 헷갈립니다. 1번 B912, 2번 B612, 3번 B712, 4번 B812.
3: 뭐요? 제대로 된 거요?
2: 네.
3: 4번 뭐요?
2: 4번 B812.
3: 5번은?
2: 5번 없어요.
3: B1A4.
2: B1A4.
3: 예.
2: 자, B1A4.
3: 자, 먼저 샵 8910.
2: 네.
3: 장문 100원, 단문 50원, 콩과 KBS 플러스 무료입니다. 이쪽으로 여러분들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저 슬기야,
2: 네.
3: 5월 잘 보내고. 6월도 건강해 봐요.
2: 네, 즐거운 일만 많이 그래요? 많이 있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3: 네.
5: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4: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자,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얼굴 축소 전문 가인미가에서 10만원 상당의 뷰티 상품권,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뜻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웅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예매권 선물도 있습니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생애를 그린 영화죠. 5월 13일 개봉하는 영화 마이클 예매권을 드립니다.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말머리에 본인 이름 꼭 쓰시고 장문 100원 단문 50원이 드는 샵 8910으로 신청해 주세요. 자, 쥐팍이 이기지 그랬어요. 웃을 수 있게라고 전 회원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뭐 저도 이기고 싶지만 이게 뭐 이렇게 짜고 하는 게 아니라서, 예, 저의 컨디션에 따라 좀 다른데 오늘 좀 2대1이었죠, 2대1. 그죠? 예, 좀. 그래도 하나를 이긴 게 어딥니까? 예. 아, 닭고기는 못 받아도 너무 재밌었어요. 라고 도영희 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예. 제주도 하우스 부부 덕분에 재밌었다고. 6542 님도 감사합니다. 저 청취자 퀴즈 정답은 어린 왕자 행성은 2번 B612예요. B612. 자,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은 저희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을 테니까 들어오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끝곡은 장미와 관련된 노래 장미여관의 봉숙이, 봉숙아, 봉숙이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좋으니까 좀 야외 활동 많이 하시고요. 저는 내일 11시에 뵙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배우 김지원입니다. 오늘은 준우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아들 준우와 함께 철새들을 볼 수 있는 충남 서산 버드랜드에 다녀왔어요.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는데요. 휠체어가 그대로 탑승할 수 있어 창밖 풍경을 온전히 즐기며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한 철새들이 가득한 전시관과 동지 전망대까지 돌아본 후 준우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최고의 어린이날 선물이야.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정체 구간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둔대분기점에서 북수원 쪽으로 지체입니다. 신갈분기점 부근에서는 차량 화재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6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주의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동서울 요금소 부근에서는 노면 보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1차로와 2차로가 차단됐는데요. 부근에서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 안산 분기점에서 순산터널 쪽으로 지체입니다. 팔탄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정체 많이 풀렸는데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 월계 1교에서 노원교 쪽으로는 작업 지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백천의 백뮤직 DJ 천입니다. 운동하고 나서 하루쯤 지나고 나면 몸이 뻐근하죠. 그 묵직한 느낌이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훈장 같은 거죠. 근육이 적당히 무리했다는 증거입니다. 몸이 회복하면서는 더 크고 단단해지겠죠. 그래서 근육통이 아주 없으면 내가 운동을 설렁설렁했나 괜히 섭섭하다는 사람도 있죠. 어제 어린이날을 열정적으로 보낸 분들도 몸이 묵직하게 느껴지죠. 역시나 기분 좋은 뻐근함입니다. 제대로 놀아줬다, 숙제 잘했다는 증거니까요. 평소에 없던 시간 내서 평소에 잘 안 가던 곳에 가고 온몸의 근육이 단체로 총출동해서 일했겠죠. 당연히 뿌듯해도 됩니다. 이제 그 뻐근함이 가시고 나면 평소의 리듬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올 겁니다. 속도 조절하면서 천천히 연착륙하세요.

0: 5월 6일 수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첫 곡이었습니다. 영국의 아주 밝고 긍정적인 댄스팝으로 인기 있는 남자 셋 여자 넷 혼성 그룹이죠. S클럽 7이 노래한 Bring It All Back이라는 노래였어요. 절대 멈추지 마, 포기하지 말라고 세상에 보여줘 네가 가진 걸. S클럽 7 Bring It All Back이었습니다. 월요일 같은 수요일 반갑다고 유오키 씨가 문자 주셨네요. 안병숙 씨도 인백션의 백뮤직 일상으로의 시작을 백디와 함께 출발. 이쁜 옷 입고 오셨네요. 안경옥 씨. 그래요. 새 옷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보셨던 거예요. 김미애 씨, 백오라 보니 아카시아 냄새가 너무 좋아요. 날씨도 눈부시고요. 오늘 보라로 얼굴 뵈니 좋아요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진짜 라일락 향과 함께 요즘에 아카시아 향이 아주 진하죠. 은은하기도 하고요. 해 넘어가면서 특히 그 저녁 무렵에 더욱더 진해지는 것 같아요. 참 좋죠. 이렇게 식물들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고 있습니다. 김현정 씨, 신랑이랑 강화로 데이트감에 듣고 있어요. 맛있는 점심 먹고 산책하다 오려고요. 네, 좋은 날 가시네요. 한지원 씨는 근데 저는 연휴 내내 일했어요. 이래저래 피곤합니다. 제가 2시까지 지원 씨 옆에 꼭 붙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일과 휴식과 함께하는 인백천의 백뮤직입니다. 긴 연휴로 집안일이 가득이네요. 백뮤직 들으면 마냥 쉬고 싶어요. 김은실 씨. 그렇죠. 진짜 휴가가 필요하신 분들은 방금 휴가에서 돌아오신 분들이니까요. 자,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네, 어버이날 잘 보내면 5월의 임무를 아마 반은 했다고 봐야죠.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좋은 추억,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쌓으시기 바랍니다. 인백션의 백뮤직 2시간을 여러분들 충전의 시간으로 네, 삼아보세요. 좋은 노래로 에너지를 채워드립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얘기 보내주세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사연 기다립니다. 순도 100%로 웃긴 일도 좋고요. 뭐 단짠단짠 웃픈 일도 좋아요. 하루 보내면서 웃어넘겼던 일이면 다 됩니다.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은 모두 햄버거 세트 드려요. 자, 오늘도 문자 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입니다. KBS 어플 콩을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까시면요, 전국 어디서나 전세계 어디서나 듣고 보실 수 있어요. 무료로. 잠시 광고예요.
1: 내 집에 딱 맞춘 가구?
2: 숨은 한 평도 찾아준대.
1: 예산도 맞춰서?
2: 맞춘 가구에 대한 고민, 오톤도가 답을 드릴게요. 키친, 붙박이장부터 학생방까지 3D로 실제처럼 그려보고 주문하세요. 맞춤 가구의 시작.
1: 홈페이지에서 무료 디자인을 신청해보세요.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수요일 인백션의 백뮤직입니다. 노래 두 곡 이어들었네요. 영국 보컬 그룹이죠. 다츠가 노래한 Let's Hang On이라는 노래. 홍원기 씨가 청해서요. 아, 조금만 더 버텨보자. 우리 사랑 이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 라는 노래. 이게 저 60년대 미국의 남자 보컬 그룹이죠. The Four Seasons가 원곡인데요. 다츠가 이렇게 리메이크한 겁니다. 이어서 지금 본조비다 김민호 씨가 하셨는데 본조비 느낌은 있어요. 그죠? 특히 존 본조비의 그 목소리가 좀 비슷하죠. 근데 이거는 그렉 킨 밴드, 미국 밴드 그렉 킨 밴드예요. The Breakup Song이었습니다. 네가 떠나고 나니까 알겠더라. 같이 듣던 노래들이 왜 이렇게 슬픈지. 멜로디는 좀 신나는 것 같은데 내용은 좀 은근히 쓸쓸한 그런 네, 노래입니다. 그렉 킨이 여기서 기타도 쳤어요. 리듬 기타 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더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제가 늘 앞에 소개하고 뒤에도 또 가수와 곡목을 소개하는데요. 제목을. 좋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신청하세요. 그 뭐 꼭 영어로 스펠링 맞게 신청하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한글로 네, 신청하셔도 됩니다. 아카시아 꽃도 피었고 산 얕은 곳에 보라색 꽃이 많이 피었는데요. 그건 오동나무 꽃이랍니다. 향이 좋아요. 김순자 씨가. 그렇군요. 진짜 이름 모를 꽃들이 정말 많이 피어있죠. 지금 나름대로 향을 뽐내고 있고요. 박혜숙 씨, 여기는 자두로 유명한 김천입니다. 지금 자두 알속기 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음악이 꺼지는 거예요. 주머니가 무거워서 핸드폰을 잠깐 꺼내놨더니 해가 뜨거워서 열받아서 자동으로 꺼진 건가 봐요. 벌써부터 더워서 걱정이네요. 그렇죠. 이 저 보호 기능이 있죠. 그 핸드폰에는. 그래서 온도가 너무 오르면 본인이 이제 성능을 낮추거나 아니면은 좀 심하면 전원을 꺼버리는 네, 그런 기능이 있죠. 아니면 배터리가 너무 오래돼서 그럴 수 있고요. 5316님, 연휴 동안 놀고 먹고 했더니 살이 좀 붙었어요. 우리 과장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제 배쪽을 유심히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귀부인 같다. 백성들 곡식 다 뺏어 먹는 귀부인. 뭐라도 사주고 그런 얘기해라 하셨네요. 참 과장님 말 진짜 밉게 하네요. 그죠? 박성미 씨,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 이번 토요일에 소양호에 수영하러 갑니다. 수트 구매하고 첫 수영이라 조금 떨리긴 하는데 많이 설렙니다. 응원해 주세요. 좋은 음악 항상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호수 수영이요. 약간 추울 것도 같은데 뭐 낮에는 괜찮겠죠. 아, 수트 입으시면 뭐 괜찮겠다. 그죠? 4087님은 내일 군산으로 자전거 라이딩 가시는군요. 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유정희 씨는 지금 일본의 삿포로 계시나 봐요. 딸이랑 잘 들으면서 쇼핑할게요 하셨네요. 네, 아주 멋진 여행 되시기 바랍니다. 인백션의 백뮤직입니다. 이번에는 바네사 윌리엄스의 The Sweetest Days 그리고 마이클 런스트락의 25 Minutes 두 곡 준비합니다. 바네사 윌리엄스는 뭐 1984년에 흑인으로서는 최초의 미스 아메리카가 됐죠. 가수고 배우 활동을 하고 있죠. 가장 달콤했던 날들은 이미 지나간 날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있는 이 순간이라고 노래하는 거고요. 마이클 런스트락은 덴마크 밴드입니다. 25 minutes. 단 25분만 빨리 왔어도 너는 내 신부였는데 지금 결혼식장에 다른 남자 옆에 서 있네. 네, 그런 노래예요. 인연이 아닌 거죠. 바네사 윌리엄스의 The Sweetest Days, 마이클 런스트락입니다. 25 minutes.

일상의 다채로운 순간들을 나눠볼까요? 일상 공감 그냥 웃죠. 정필숙 씨군요. 아들 내외가 초등학생인 딸 둘을 데리고 미술관에 갔나 봐요. 근데 그림을 보던 아이가 우와 우리 할아버지 화가 되셨네 하면서 신기하더래요. 화가 이름은 달항아리 작가 김환기 화백. 아이 할아버지 성함은 김기환이거든요. 할아버지가 하시면 지 할아버지 이름도 모른다며 5, 6월에 벼락칠 일입니다. 그저 웃어요. 아이들이 헷갈릴 수 있죠. 김환기, 김기환, 임백천, 임천백 아닌가? 582님, 저는 5월 1일 노동절에 출근해서 일했고요. 지난 월요일 그리고 어제 어린이날에도 출근했습니다. 화나서 사장님을 신고하고 싶은데 사장님이 아버지네?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웃어요. 그럼 582님이 이제 미래 사장님? 사장님 되시면 직원 입장을 잘 헤아리시겠네요. 심정임 씨군요. 어제 오랜만에 햄버거가 먹고 싶어서 매장에 갔어요. 요즘은 다 키오스크로 주문하잖아요. 근데 앞에 어떤 한 분이

이게 조작을 잘 못하시길래 제가 대신 눌러드렸거든요. 그냥 고기, 치킨, 불고기 버거 있고요. 뭐 드실 거예요? 음료수는요? 이렇게 여쭤보고 말씀하시는 걸 눌러드렸죠. 근데 그분이 음식을 받아오더니 생각한 게 아니었는지 저쪽 자리에 앉아서 저를 보시는 겁니다. 안 좋은 표정으로요. 한 입 먹고 보시고 또 한 입 먹고 또 노려보시고 계속 쳐다보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그냥 웃어야죠 뭐. 고마워서 째려봤나? 아니다. 키오스크 자기도 할 수 있었다는 걸 거예요. 다음부터는 앞에 계신 분이 요청하기 전까지는 좀 느리더라도 도움 주지 마세요. 1830님 아들이 중1대1인데요 그때는 마트 카트에 그 100원짜리 동전을 넣던 시절이었어요. 아이가 매번 따라와서 그 동전 챙기는 걸 재밌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마트 가자고 불렀더니 안 간다네요. 왜? 물었더니 갑자기 제 앞에 똑바로 앉아서는 제가 언제까지 엄마랑 살 순 없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때 여자친구가 생겼던 거죠. 그 중학생 아이가 자라서 20대가 돼서 독립했는데요. 아이가 보고 싶을 때면 제가 언제까지 엄마랑 살 순 없잖아요 이 말이 떠오릅니다. 그래도 혼자 잘 살고 있으니까 웃어야겠죠. 아이가 아주 독립심 강한 남자로 잘 컸네요. 축하합니다. 모자관계를 지금처럼 쿨하게 네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냥 웃죠 사연에 이어서 미국의 리듬 앤 블루스 소울 그룹인데요. 형제 그룹이죠. 타바레스의 노래 More Than a Woman이었습니다. 너는 그냥 여자가 아니야. 내 삶 그 자체라고 라는 노래예요. 그냥 웃죠 사연 소개된 분들 모두 햄버거 세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는 얘기들요. 매일매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냥 웃죠 코너에서요. 그냥 내 얘기도 좋고 주변 사람들 얘기도 좋아요. 하루 보내면서 그냥 피식 웃었던 일이면 됩니다. 지금 보내셔도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맞아. 요청하기 전까지 나서면 안 됨. 박봉용 씨가. 그죠? 김홍관 씨. 남의 떡이 더 맞나 보여서 쳐다본 걸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네요. 441님. 연휴 참 길었네요. 손주 3명이 왔었는데 왜 그 애들은 자기 집들을 안 가지? 오늘은 혼자 버스 타고 이어폰 꽂고 서울 나가요. 버스에서 음악 듣는 거 참 좋네요. 손주한테 탈출하니까 좋은 거 아니고요. 근데 사실 애 보는 거 힘들긴 하죠. 우리 어른끼리 얘기해서. 신창희 씨, 오늘도 백디하고 동행합니다. 뭐 하냐고요? 뽕잎 따서 남편하고 같이 다듬고 있어요. 백디가 있어서 즐거워요 하셨습니다. 즐거워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한경 씨는 백뮤직과 함께 점심 냠냠합니다. 남편이 사준 스피커 덕분에 백디 목소리며 노래소리를 잘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세상 참 좋아졌어요. 휴대폰이랑 연결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뭐 그게 굉장히 제품이 비싼 게 아니고 그 아주 경제적이잖아요. 그렇죠. 김명 씨, 백디 반팔 입고 허세 부리더니 긴 섬에 옷장창. 아, 추워서요. 아, 추워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추워하실까 봐. 네. 저는 괜찮은데. 아,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또 그러네요. 허세였습니다. 인정합니다. 신병섭 씨가 월요일 같은 수요일 역시 월요병 증세가 있네요. 그렇죠. 차분한 음악 두 곡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가사와 상관없이. 아까 바네사 윌리엄스하고 마이클 런스트락 노래 들으시면서 그러셨군요. 네. 자, 이번에는 1396님의 신청곡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요. 손주가 태어났어요. 축하해 주세요. 지난해 9월 16일에 딸의 임신 소식을 형님께 전했었는데요. 드디어 세상에 나왔습니다. 딸과 손주 모두 건강해서 너무 다행이고요. 형님께서 축하해 주시면 너무나 큰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딸 재원이와 119 구급대원인 서희 남훈이도 건강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좋은 음악으로 힐링합니다. 축하곡 스티비 원더의 Isn't She Lovely 부탁드려요. 오, 노래 내용을 알고 계시는군요. 스티비 원더가 첫 아이 딸을 낳고서는 너무 좋아서 네, 만든 노래입니다. 그 이 애 정말 사랑스럽지 않니? 얼마나 귀여운지 봐봐. 사랑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거라고 라는 노래인데요. 이게 75년에 아이시아 모리스, 그러니까 첫 딸이 나왔죠. 지금은 그러니까 쉬운 한 살이 된 거예요. 그 딸이. 세상에. 여기서 저 그 딸 어렸을 때 목소리가 나옵니다. 옹알옹알 하는 소리가 나와요, 노래. 나중에 가수가 됐고요. 아버지하고 콘서트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 이후로 몇 명의 자녀가 나왔냐면 9명이나 아들 5, 딸 4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아유. 아이가 너무 기쁘니까 아이 욕심이 생겼겠죠. 우리 1396님이 아이 사진도 보내주셨네요. 이야, 이렇게 이쁜 애들은 왜 태어나면서 이렇게 막 울죠. 여러분들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그죠? 세상에 자기가 나 나왔어요 이러고 그죠? 아유, 눈물 나네 진짜. 자, 그러면 스티비 원더의 노래, 전설의 싱어송라이터죠. 저도 만나봤어요. Isn't she lovely?

이소영 씨, 분위기는 벌써 불금이요. 아싸. 백미경 씨는 어깨 아파서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 받고 가는데요. 이 음악에 몸이 왜 건들건들 거리죠?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물리치료. 아, 물리치료 받으시니까 좀 나아지신 모양이군요. 네. 노래 세 곡 이어들었어요. 1396님의 스티비 원더, 이즌 시 러블리 신청곡에 이어서 이상목 씨가 린다 런스테드의 It's So Easy, 안경옥 씨가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 이렇게 신청해서 들었습니다. 이상목 씨가 백디성님 신선한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건햄 하세요. 신청곡 올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라는 얘기를 귀엽게 하신 거죠. 아, 햄버거라고 그 얘기 요즘 하죠. 우리말을 참 이렇게 줄여서 하니까 헷갈리시는 분들 많죠. 랜다 론스테드 노래하고 지금 조이의 노래가 이게 궤를 같이 합니다. 설명하자면 이제 It's So Easy라는 노래는 사랑에 빠지는 건 너무 쉬워요. 그 사람만 보면 그냥 무너지거든요 라는 노래고, 조이의 터치 바이 터치는 한 번의 터치 또 한 번의 터치, 나는 점점 그에게 빠지고 있어요 라는 노래니까요. 린다 론스테드 뭐 컨츄리계의 여걸이죠. 상도 많은 상을 받았고. It's So Easy는 린다 론스테드의 노래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분이 노래를 했지만 커버한 거예요. 원래는 버디 홀리라고요. 전설의 락앤롤 가수입니다. 이 사람은 버디 홀리의 원곡입니다. 음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버디 홀리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블루스라는 음악에서 모든 음악이 나왔는데요, 락 음악으로 이어지는 그 초기 락 음악의 핵심이 버디 홀리라는 가수거든요. 언제 한번 그 사람 작품을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보세요. 안경욱 씨는 인백션의 백뮤직 들으려면 신전곡도 남겨야 되니 요즘 팝송 공부해요. 고맙고 유익한 방송이라고. 아유, 유익식이나. 감사합니다. 공부하듯이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예, 좋은 노래면 아시면 그냥 우리말로 이렇게 보내셔도 돼요. 꼭 영어 스펠링 맞게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주소 말씀드릴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채면은요, 샵 버튼 누르시고 1061로 보내면 됩니다. 0106 하나요. 문자 채면은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주파수 1061이거든요. 네, 그래서 샵 1061이고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아주 편리합니다. KBS 어플 KONG 콩을 깔아놓으시면요, 전 세계 어딜 가나 무료로 듣고 보실 수 있습니다. 김은희 씨가 여기 부산 광안리 바닷가에요. 벌써 해변에서 일광욕 즐기시는 분이 계시네요. 산책하며 들어요 하셨습니다. 일광욕이라는 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즐길 수 있죠. 아, 근데 비키니나 뭐 수영복 입고 이렇게 즐기시는 건 아니겠죠. 지금 추우니까. 네. 광고 잠깐 듣고 갈까요?

0: 먹을걸? 할인 훈라면.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쇼리실라!

0: 기준비.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김은희 씨가 맞아요. 수영복 입고 일광욕. 진짜요. 아, 이 저질 체력 DJ 천이는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이네요. 김미용 씨는 외국인들은 이미 해수욕장 바닷물에 풍덩 하셨네요. 아, 대단합니다. 부럽기도 하고요. 자, 5월 6일 수요일 인백천의 백뮤직. 이제 DJ 천이는 1부 미션 완료하고요. 2부로 가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만나주세요. 1부 끝곡은 호주의 싱어송라이터고 배우입니다. 렌카의 노래 Trouble is a Friend라는 노래인데요. 문제라든가 말썽은 친구 같은 존재야. 그걸 통해 배우고 우리가 조금 더 강해지잖아 라는 노래예요. I'll be 금방 back.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은 맑은 하늘이 탁 트여 있습니다. 교통상황도 양호한데요. 밀려도 그리 길지 않은 구간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가양대교 부근에서 지체고요. 서강대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 노량진 부근에서 짧게 막히고 있습니다. 공항 쪽으로는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의 소통 대체로 원활한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서초를 지나서는 고장난 차가 발생했습니다. 5차로에서 처리 중이고요. 잠원 나들목 부근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두 군데에서 작업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동군포에서 반월터널 쪽으로 지체고요. 서창 분기점 부근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가신다면 하남 분기점 부근에 작업 구간이 있습니다. 1차로와 2차로가 막혀 있으니까 잘 피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노노노 재밌는 건 다 같이 알아야 좋으니까 로우 로맨틱한 영화보다 더 달콤한 라디오 우리 오늘 저녁에 꼭 만나요.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KBS 해피 FM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1: 해피 FM 제2 라디오입니다.

0: 오늘도 행복한 하루. KBS 해피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헤이 바비.
2: 예형.
1: 준비됐냐?
2: 됐죠.
1: 오케이 가자.
2: 오케이. 제가 먼저 할게요 형.
1: 오케이.

0: 오늘 2부 첫 곡 들으시면서 주성균 씨가 케니 로저스 얼마 전에 소천하셨죠. 참 구수한 목소리의 어르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6년쯤 됐을 겁니다. 6년 전쯤에 81세를 일기로 아마 하늘의 별이 되셨죠. 맞아요. 진짜 이 저 컨트리 음악의 큰 별이죠. 케니 로저스와 달리 파트. 달리 파트는 지금 살아있는 네, 컨트리 음악의 전설이고요. 이 남녀 전설이 노래한 Islands in the Stream. 비지스가 만든 곡입니다. 우리 함께하면 무섭지 않아요. 어떤 파도가 온다고 해도 우린 무너지지 않아요. 하는 네, 그런 노래입니다. 이게 업템포의 리듬이고 그래서 노래하기도 또 연주하기도 상당히 그 박자감이 필요로 하는 노래인데 네, 아주 근사한 노래입니다. 잘 듣기만 하다 처음 문자합니다. 백천님 젊은 시절부터 팬입니다. 아유 하찮은 사람을 그렇게 젊은 때부터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4674님이시군요. 오늘 제가 어이없는 짓을 했어요. 내일부터 출근인데 오늘 출근해서 커피만 마시고 왔어요. 너무 좋은 일자리라서 그런가 봐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하면서 김금자시죠. 야 이거 너무 좋은 일자리. 휴일날도 출근하 휴일도 모를 정도로 막 그런 일자리 어떤 일자리일까요? 김금자씨 소개할 수 있으면 좀 어떤 일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홍정화 씨, 방금 찜닭해서 점심 먹었는데 살짝 2% 부족한 느낌적인 느낌? 나머지는 백뮤직 선곡으로 꽉 채워야지 하셨네요. 와, 찜닭이요. 찜닭을 찜하셨군요. 찜닭 먹으면 배가 2% 부족해지나요? 그렇지 않을 텐데 예. 많이 드시는 분이군요. 홍정화 씨. 직장인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회사의 가장 큰 복지는 근처에 맛있는 식당이 있거나 구내 식당 음식이 맛있는 거다 뭐 그런 얘기요. 학생들도 그렇죠. 급식이 맛있는 게 참 복이죠. 오전 내내 점심시간을 기다립니다. 수업시간표보다 메뉴가 더 중요하죠. 기다리는 반찬이 나온다. 그럼 학교 갈 맛이 확 나겠죠. 근데 급식이나 구내 식당 메뉴는 맛있기가 힘들다는 게 함정이죠. 분명히 그 영양사,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짠 식단이고 정성을 다해 준비했는데 늘 먹는 사람들은 입맛이 갈 길을 잃을 때가 많죠. 집밥도요. 이거 계속 먹다 보면 이 자극적인 바깥 음식이 땡길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가끔 외식이라는 일탈이 필요하고요. 여러분도요 이런 노래도 신청하면 틀어주려나 싶은 음악들 있잖아요. 뭐 좀 자극적이고 왠지 백뮤직 분위기하고 아닌 것 같은 노래 그런 곡도 일단 신청해 보세요. 이 집의 분위기를 만드는 건 이 방송의 주인이신 바로 여러분이니까요. 자 문자 참여 주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 콩 가입하시면 무료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백그라운드님들께 드리는 선물 안내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에대해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형덕 의성 흑마늘 영농조합법인에서 흑마늘 진액 레이트리 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진생고 국내 최초 식혜명인 하늘청에서 명절에 좋은 하늘청 전통 감주 드리겠습니다. 이외에 모바일 쿠폰으로 드리는 선물이 많아요. 치킨, 피자, 커피, 햄버거 세트, 도넛 세트에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번 주에는 콘서트 초대권 선물도 있어요. 레전드 블루스 밴드죠. 신촌 블루스의 아주 색다른 소극장 콘서트입니다. 이번 콘서트에는 그 신촌 블루스 밴드의 보컬이었던 강호달림 씨가 함께 한다고 해요. 날짜가 이제 5월 14일, 15일.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 금요일 장소가 서울 홍대 근처 공연장입니다. 콘서트 가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문자로만 신청받습니다. 신청자 성함도 꼭 같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을 더 초대할 수 있는 초대권이에요. 자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가죠.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톤업 패드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6: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7: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8: 카페페 주문.
7: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8: 카페페 주문.
9: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10: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11: 위제로
10: 과식계도 제로 제로
11: 위제로
10: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11: 위제로
10: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11: 위제로
9: 소화 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8: 이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네, Firehouse, When I Look Into Your Eyes. 박세영 씨가 청했죠. Firehouse, 미국 밴드입니다. 너의 눈을 바라보면 사랑이 뭔지 알게 돼. 그전 노래는 영국 그룹이죠. Manfred Mann's Earth Band의 Questions. 이 삶의 의미가 뭔지 이 질문을 하고 또 질문해도 답은 나오지 않아요. 그래도 계속 걸어가야겠지라는 노래예요. 최유리 씨가 어머머 핵소룸 파이어하우스라니 같이 떼창해요 하셨는데 너무 많은 걸 원하시는군요. 이지선 씨도 귀가 번쩍. 네, 강영수 씨도 파이어하우스 좋아하시는군요. 최재우 씨가 퀘스천스 노래 들으시면서 명곡이 나오네요. 전영영 님이 자주 틀어주셨던 노래. 그죠? 맞습니다. 아, 이 참 좋은 노래들입니다. When I Look Into Your Eyes 들으시면서 김미정 씨가 아이쿠야 카페인 반응하듯 눈이 번쩍 마치 몸속에 배터리를 채우듯 급속 충전. 송은경 씨도 역시 노래 짱이에요. 7313님 5일간 쉬고 출근했더니 비몽사몽 오전 내내 멘탈이 제자리를 못 잡고 헤매다가요. 점심때 매콤한 떡볶이를 양푼으로 먹고 나니까 멀쩡해졌어요. 이제 열일하려고요. 그 매운 성분이죠. 캡사이신 그거 영향입니다. 그죠? 그걸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 그 심박수가 증가합니다. 호흡도 막 빨라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뇌에서는 일종의 그걸 통증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통증을 이제 까부시려고 인간의 뇌에서 말이죠. 엔돌핀을 내보냅니다. 아, 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쾌감 물질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기분이 확 좋아지는 거죠. 어떻게 하냐고요? AI가 다 가르쳐 줬습니다. 아는 건 하나도 없는데 요즘에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드리려고 제가 뭐 아는 척 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성호 씨가 백디 살다 살다 이런 일도 다 있네요. 이번 연휴 내내 밀고 다녔어요. 이중주차 차량을. 에? 아 그렇죠. 어디 가면 차들이 많을 테니까 그죠. 차주는 이중주차해놓고 해외여행을 갔더라고요. 세상에. 동네 사람들이 연휴 내내 그 차 밀고 다니느라 팔뚝이 굵어졌습니다. 완전 민폐 차량이네요. 그죠? 아니 동네 사람도 운동하라고 거기다 놓고 갔나? 참, 사람들이 참 이타적인 것까지는 기대 안 해도 민폐는 끼치지 말아야죠. 그죠? 6266님 오전에 일 빨리 끝내고 부암동으로 남편과 데이트 가요. 치과 치료받고 온 우리 정수 씨가 아프다며 가는 동안 계속 찡찡거리네요. 오라버니가 호 좀 해주세요. 네. 호. 민은혜 씨 오늘 저 보라색 눈화장에 무늬가 요란한 핑크색 원피스 입고 나왔어요. 과한 거 알거든요. 전 자기 객관화가 빠른 사람입니다. 근데 뭐 어쩔 앞니를 알 수 없는 인생인데요. 저희 남편은 제가 돌고 싶을 때 이렇게 입는 경향이 있대요. 네, 돌고 싶습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네, 하여튼 민폐만 끼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근데 과감하게 입는 거 이런 거 좋죠, 뭐. 네. 뭐 그걸 뭐 이를테면 뭐 눈살집 그렇게만 안 하면 그렇죠, 뭐. 자, 세 곡 이어드릴 텐데요. 독일 그룹이죠. 금베이 댄스 밴드의 산토리니 굿바이라는 노래. 그리고 스페인의 디스코 가수 데이빗 라임의 밤비나. 그리고 미국의 배우고 가수죠. 힐러리 더프의 웨이크업 준비합니다. 웨이크업은 이현주 씨가 청해졌네요. 산토리니 굿바이.

는 그리스의 아름다운 그 섬이죠. 산토리니. 산토리니요 안녕.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어. 이 기억들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내 언젠간 꼭 다시 돌아올 거야 라는 그런 노래고요. 밤비나는 사람 이름이죠. 밤비나 내 사랑 떠나지 마. 나 너 없이 살 수 없어. 밤비나 넌 나의 전부라고. 힐러리 더프의 웨이크업은요. 어서 일어나. 이 밤을 그냥 흘려보내기엔 너무 아깝잖아. 우리 즐기자고 라는 노래입니다. 굼베이 댄스 밴드 산토리니 굿바이 데이비드 라임 밤비나 힐러리 더프입니다. 웨이크업.

힐러리 더프, 웨이크업, 데이빗 라임, 밤비나, 꿈베이 댄스 밴드의 산토리니 굿바이 세 곡 이어 듣고 왔네요. 5월 6일 수요일 인백션의 백뮤직 이제 2부. 아유 시간이 빨리 가네요. 자,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행복하시라고 DJ 천이가 축하송을 통기타 라이브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생일인 사람 있으면 손님들 모두 한마음으로 축하해주는 카페나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인백천의 백뮤직이 뭐 그런 곳이다 생각하시고 각자 있는 곳에서 함께 노래 부르면서 축하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다들 근무하고 있는데 혼자 오늘 같이 좋은 날이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냥 마음속으로 그런 데 계신 분들은 축하해주시면 되겠습니다. 7733님이 햇살이 너무 좋은 날 서로가 만나서 첫 생일을 맞는 사랑하는 남친 윤광진의 생일 축하합니다. 지난 친구 커플 모임에서 제 친구가 야 어디가 좋아요? 물으니까 저의 모든 걸 다 사랑한다며 키 187cm 큰 사람이 수줍게 대답하는 걸 보고 설레었어요. 늘 잘 챙겨주고 아껴주는 그를 사랑합니다. 생일 축하해 하셨네요. 아유 두 분이 예쁜 사랑을 하고 계시는군요. 친구가 187cm요. 저보다 한 1cm 작네요. 비슷하네요. 자학개그입니다 이거는. 이현주 씨 오늘은 우리 6남매 중 유일한 남자의 병록이 동생 생일이에요. 결혼 후에 어렵게 낳은 조카 효준이 키우느라고 젊게 사는 남동생 늘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그렇죠. 아이가 어리면 정말 운동 열심히 하고 체력을 길러야 됩니다. 애들은 진짜 대단하죠. 체력이. 그리고 김순자 씨 옆집이 윤효상 씨 생일 축하해 주세요. 앞으로 30년 거뜬히 같이 가자고요 하셨고요. 4314님은 외손녀 전설아의 10번째 생일 축하해 주세요. 건강하고 예쁘게 잘 자라줘서 고맙고 감사해요. 사랑한다 하셨고 6147님은 울진 계시는군요. 최대환 씨의 54번째 생일 축하해 주세요 하셨고 정영옥 씨는 언니 생일 축하하셨는데 성함을 안 적으셨네요. 네. 아무튼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생축송을 불러드릴게요.

신청곡을 1580님이 보내셨네요. CCR의 Cotton Fields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집에서 나왔어요. 살살 걷고 있는데 큰일 났습니다. 많이 아픕니다 하셨네요. 아 그럼 병원에 가셔야죠. 아우 제가 허리가 아픈 것 같아요. 이게 빨리 안 낫잖아요. 허리 아프고 이런 거는. 일단 진단을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이 계속 아프면. Creedence Clearwater Revival. 미국의 락밴드죠. Cotton Fields. 이 노래 참 예쁜 노래입니다. 내가 어릴 때 저 멀리 루이지애나 시골에 그 목화밭에서 엄마랑 아빠랑 지냈지. 아, 지금도 그곳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어. 언젠가 그 따뜻했던 곳으로 돌아갈 거야 라는 노래입니다. CCR Cotton Fields.

아, 젊은 시절에 듣던 팝이 많이 나오네요. 신나게 따라 불러봅니다. 조인숙 씨. 네. 진호갑 씨가 아까 제 자학개그 들으시면서 자학개그가 진실처럼 들리는 이상한 방송. 이 방송이 백뮤직입니다. 좋아요 하셨네요. 아유 호갑 씨 진짜 감사합니다. 노준희 씨도 백뮤직에 신나는 노래가 많아서 좋아요. 나른한 오후에 좋죠. 아 한잔하니까 금상첨화입니다. 백뮤직의 음악은 덤이네요 하셨어. 하셨고요. 조용태 씨 부산도 날씨가 좋지. 여기 양주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하셨어요. 진짜 요즘 같은 날씨가 1년 중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주 공기도 좋고요. 요즘에 좋습니다. 좀만 지나면 이제 더울 거 아니에요. 그죠? 7025님이 번조비의 Have a Nice Day 청하셨죠? 아까 번조비 얘기 나온 김에 Have a Nice Day 신청합니다 하셨죠? 아까 그레킨 밴드 그 얘기하면서 존 번조비 얘기했잖아요. Have a Nice Day는 영어권에서 참 많이 쓰는 얘기죠. 좋은 하루 되세요라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조금 그러니까 비꼬는 거예요. 내가 세상 바꿀 수는 없겠지. 하지만 나 자신을 바꿀 수는 있어. 난 내 방식대로 살 거야. 그냥 좋은 하루 보내라 그래. 난 내 길 갈 테니까. 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약간 젊은 목소리였죠. 누구였냐면 제레미 주커라는 가수였어요. 제레미 주커. 미국의 싱어송라이터인데요. 1996년생입니다. 5375님이 제레미 주커의 슈퍼컷을 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떠올라 우리 좋았던 그 순간들 슈퍼컷이 우린 끝났는데 왜 나는 못 벗어나지 다 지워버리고 싶은데 미련이 있는 거죠. 같이 일하는 친구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일하는 게 재미도 없고 다 싫대요. 저는 옆에서 이야기 들어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친구야 내가 많이 많이 좋아하는 거 알지? 우리 한 번씩 힘든 시기를 보내지 않았니? 그래도 이렇게 잘 버티고 살아가고 있잖아. 힘내고 재밌게 살자 하셨네요. 5375님, 그 친구가 누군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제일 멋진 친구를 두셨네요. 그래요. 얘기 들어주면 그걸로 된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본인한테 맡겨야죠, 뭐. 자, 임백천의 백뮤직.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오늘 끝곡 전하면서 내일 낮 12시 약속드립니다. 영국 밴드 컬처 클럽의 노래 Do You Really Want to Hurt Me? 라는 노래인데요. 정말 너 나쁘게 할 거야? 이 사랑이 거짓이 아니라고 믿었는데 정말 눈물 나 그런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마칩니다. 내일 목요일 낮 12시에요. I'll be back.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2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한낮에는 초여름 더위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아침 저녁으로 겉옷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도로에 교통량이 많은 편은 아닌데요. 돌발 구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 지나 2차로에 추돌 사고 처리 중인데요. 일대 다소 혼잡합니다. 이어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군포에서 동군포까지 1차로에 장애물 처리 중이라 주의하셔야겠고요. 양지 부근에는 사고 나서 현재 갓길로 옮겨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서울 방향 안성에서 수원까지 5차로에서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는 금강 나들목에서 정체인데요. 옥천 4터널에 진행되는 작업 여파 받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피영입니다.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

은근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 9792님께서요. 은디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우리 다섯 식구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옹기종기 모여 있었더니 너무 피곤하네요. 지금 혼자서 라디오 듣는 이 시간이 정말 행복합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저도 이 말을 이제야 실감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말이냐고요? 가족들이 살붙이고 옹기종기 모여있는 이 말이요. 제가 요즘 그렇게 지내고 있거든요. 너무 행복하지만 피곤한 건 어쩔 수 없이 피곤하다. 징검다리 연휴가 끝나고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수요일입니다. 신나는 트로트 들으시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만끽해 보시죠.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지금 시작할게요.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린 노래는요. 송가인의 오늘같이 좋은 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는 트로트의 DJ 우리 반짝이들의 응디 가수 은가은입니다.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할게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와 주시거나 유튜브에 KBS 2라디오 검색하시면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바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수도권 주파수 106.1MHz예요. 고정해 주시고 들어주세요. 오프닝에서 9792님께서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긴 연휴 동안 집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고 모여 있었더니 피곤하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0712님께서 저도 5일 동안 아이들 둘이랑 붙어있다가 이제 좀 쉬네요. 은비트 들으면서 힐링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그 쉬는 날이 휴일이 부모님들이 쉬면은 아이들도 쉬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랑 뭐 어디를 가더라도 집에 있더라도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육아를 하는 거죠. 육아를 쉬는 게 아니고. 박지연님께서 저는 5일의 연휴 내내 밖에 나갔는데 사연자님과 반대네요. 잘 놀아서 너무 피곤해요. 출근 어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힘내자. 맞아요. 육아로 힘들든 밖에서 놀아서 힘들든 어찌됐건 뭐 그냥 뭐 잘 보냈으면 됩니다. 그냥 결론은 똑같이 피곤하다. 우리 또 은비트 2시간 들으시면서 피로도 풀으시고 스트레스도 풀어주세요.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오늘 방송 안내해 드릴게요. 1부는 반짝이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연과 함께 하거든요. 응디한테요 하고 싶은 말이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신 분들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입니다. 반짝이분들 사연에 이어서 은비트 1일 드라마 시간이죠. 자기야 1부에 함께 할 거고요. 그리고 2부는요. 국악인 겸 가수 김주희 씨 모셔서 빛나는 초대석 함께 할 거예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이현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KBS 2라디오 해피 FM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광고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 나태주의 인생열차였습니다. 박복경님께서요. 오늘은 파란 하늘과 맑은 햇살이 너무 싱그러운 하루네요. 저는 은비트와 함께 운동하러 가는 중입니다. 2시간 은디와 함께 오늘도 열심히 운동 렛츠고! 이라고 해주셨어요. 오늘 파란 하늘이죠. 날씨도 따뜻하니 좋아요. 따뜻하다고 표현해도 되나? 덥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아, 오늘도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7780님께서 화창한 봄날입니다.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 도시락 싸서 나들이 가기 딱 좋은 날입니다. 가벼운 산책이라도 해야겠어요. 창 넓은 찻집에서 커피도 한잔하고요. 창 넓은 찻집에서 커피도 한잔하고 가벼운 산책도 하고 도시락 싸서 나들이 가면 너무너무 좋겠다. 1412님께서요. 꽃같이 예쁜 5, 60대 언니들이랑 감귤 꽃따고 있어요. 꽃따기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어버이날 호텔 뷔페 먹고 바닷가 카페 가서 수다 떨기로 했어요. 애들이 전부 육지에 있어서 우리끼리 자축할 겁니다. 올겨울 귤 많이 드세요. 지금부터 맛있게 만들고 있어요. 오, 감귤 꽃을 이렇게 또 따시고 그 아르바이트 한 돈으로 어버이날 호텔 뷔페. 어버이날 호텔 뷔페를 이제 스스로 자축해서 애들이 전부 육지에 있어서 아유 만나기 힘들군요.

올 겨울에는 이제 한참 이제 여름 기다리고 있어서 한참 먼 일이지만 겨울 되면 귤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많이 먹어가지고요. 바닷가 카페 너무 좋겠네요. 멋진 데이트 되시고요. 8994님께서 독립한 딸이 주 2회씩 집에 와서 반찬을 다 가져가네요. 이럴 거면 왜 독립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퇴근하고 온다고 해서 딸아이 좋아하는 진미채랑 나물 무치고 있어요. 이런 게 엄마죠. 에? 너 왜 독립했니? 내가 먹을 거 네가 다 가져가가지고 엄마가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네가 좋아하는 나물 무쳤잖아. 이러면서 또 나물 무치고 계시고. 아유, 또 가져가겠지 뭐. 아유, 그러면 네가 좋아하는 거 이거 진미채나 가져가든가. 이러면서 또 해놓으시고. 아유, 엄마의 마음입니다. 예. 자, 노래 듣고 와서요. 계속해서 사연 만나볼게요.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이수연의 놀아보세, 그리고 황민호의 진또배기.

이수연의 노라보세, 황민호의 진또배기 듣고 왔습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반짝분들 사연 만나볼게요. 홍복희님께서요. 응디, 어제 저희 부부 결혼기념일이었어요. 딸들이 커플 운동화 선물해줬어요. 일단 결혼기념일 축하드립니다. 아, 또 이렇게 예쁜 딸들이 결혼기념일까지 이렇게 챙겨주고 커플 운동하라니요. 너무 이쁘잖아. 그거 신고 어디 데이트 다녀오셨어요? 아, 이제 어제였으니까 오늘 신고 가면 되겠다. 데이트. 그쵸? 0020님께서 계절의 여왕 5월 아파트 담장에 장미가 피기 시작했어요. 이쁘네요. 산에는 아카시아 꽃이 피기 시작하겠죠. 어린 시절 꽃잎 따서 먹던 생각이 나네요. 아카시아 꽃 많이 먹었죠. 아, 이제 아파트 담장에 장미가 피 아파트 담장에 장미 그 피는 곳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또 찾으려면은 그렇게 또 많이는 없는데 우연히 이렇게 가다가 아파트 담장에 장미가 이렇게 싹 넘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거 보면은 그게 그렇게 예쁘고 반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괜히 지나가다가 사진 한번 찍고 가잖아요. 정희수님께서 응디 장미의 계절이 왔네요. 하루가 다르게 빨강, 노랑, 핑크, 주홍색 장미가 활짝 웃고 있어요. 지금 집 근처 장미공원으로 나들이 나왔어요. 부산 화명동 장미공원으로 놀러오세요. 부산 화명동에 장미공원이 있어요? 제 친구가 옛날에 부산 화명동에 살았었거든요. 그 구포 옆에 거기 맞죠? 거기에 장미공원이 있구나. 그러면 거기 가면은 이제 장미를 색깔별로 이렇게 또 다 만나볼 수 있군요. 이제 장미 피기 시작해서 거기 공원 가면 너무 이쁘겠다. 부산 내려가면 한번 들려보세요, 여러분. 김복자님께서 동네 친구가 준 쑥떡 너무 맛있게 먹다가 목이 막혀서 큰일 나는 줄 알았네요. 아무리 맛난 음식이라도 물 마셔가면서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워낙 떡을 좋아해서 급하게 먹은 거죠. 은디, 반짝이 분들 음식은 무조건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진짜 떡 잘못 드시면 큰일 나요. 우리가 이제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위도 약해지고요. 턱도 약해집니다. 턱. 턱뼈도 약해지고 그리고 이도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그냥 뭐 5번 씹을 거면은 우리가 이제 또 이게 세월이 익은 만큼 10번 정도 씹어줘야 됩니다. 5번 씹을 거 10번 씹고 10번 씹을 거 20번

씹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넘겨야지 목에도 안 걸리고, 그리고 자꾸 저도 요즘 그래요. 목이 자꾸 말라. 목이 이렇게 자꾸 말라가지고 말하다가도 목이 마르고 그래서 킥킥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다가 목 말라서 깬 적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요즘은 자다가 이렇게 목이 말라가지고 붙어가지고 목이 말라서 물 마시려고 깬다니까요. 그게 참 하루가 다르게 몸이 변화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에. 목이 말라서 깰 정도니까 떡 같은 거 뭘 마셔가면서 잘 먹어야지 큰일 나요. 꼭꼭 씹어드세요. 김한미님께서 저희 아파트 앞에 즉석떡볶이 가게가 생겨서 오늘 가보려고요. 제가 떡볶이 엄청 좋아하거든요. 오픈 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갔거든요. 한 2주 지나니 사람이 좀 줄었더라고요. 맛나게 야무지게 먹고 올게요. 아, 아파트 앞에 즉석떡볶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 저도 즉석떡볶이는 참 좋아해요. 그냥 떡볶이는 뭐 그냥저냥인데 즉석떡볶이는 뭔가 그 분위기가 맛있달까? 그게 맛이 어떻든 저렇든 그냥 냄비에 보글보글 끓는 그 분위기가 맛있달까? 좋겠네요. 이제 오픈 때 사람 많죠. 이제 조금 시간 지나면 이제 조금 줄 때 그때 사장님도 이제 조금 한시름 놓고 좀 여유 있을 때 그때 가면 더 맛있지. 8487님께서 응디 일하면서 매일 듣고 있는 50대 애청자입니다. 어제는 남편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꽃 박람회 다녀왔어요. 꽃 좋아하는 저를 위해서 꽃 실컷 보고 오라면서 아들이 입장권을 끊어줘서요. 요즘 일이 바빠서 쉬지도 못했는데 모처럼 남편과 손잡고 다니면서 온 세상 예쁜 꽃들도 보고 잔디밭에 앉아서 김밥도 먹으면서 너무나 힐링되는 여행이었답니다. 남편분이 아주 그냥 낭만이 있으시네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손잡고 손잡았던 말은 없었는데 손잡고 가셨죠? 손잡고 가서 꽃 보고 아유 요즘 일이 바빠서 또 데이트 못했다고 데이트하고 오셨구나. 아유 우리 아들이 또 큰일 했네요. 자 1부에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거든요. 방송 끝나고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당첨자 명단 확인하시고 그리고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해주셔야 됩니다. 자 노래 듣고 와서 속마음 들어보는 시간 자기야 함께 할게요. 이 노래 듣고 올게요. 꽃하면 또 이 꽃이죠. 현철의 봉선화 연정.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자기야, 내가 조금 전에 얼마나 황당한 일을 겪었는지 알아? 참나 진짜 기가 막혀서 말도 잘 안 나와. 어? 아니, 우리 남편이 나한테 회사 다녀올게 하고 집을 나간 뒤에 약 3시간쯤 지났을까? 갑자기 우리 남편 회사 직원한테 전화가 오는 거야.

0: 언제 들어도 벨소리는 참 좋다. 그나저나 누구야? 어, 김 대리님이네. 무슨 일이지? 여보세요? 어, 대리님. 아우, 오랜만이에요. 네, 사모님. 아니, 언니. 잘 지내셨죠? 아, 제가 갑자기 전화해서 놀라신 건 아니에요.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아유, 놀라긴요. 반갑죠. 그나저나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무슨 일은요.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전화했죠. 요즘 별일 없으시죠? 아닌데. 무슨 일이 있는데? 내가 김 대리님 목소리를 아는데 이건 딱 그냥 무슨 일 있는 목소리인데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혹시 회사에 뭐 무슨 일 있어요?
1: 아, 역시 눈치가 엄청 빠르시다니까. 제가 뭘 숨길 수가 없다니까요. 아니, 그 다름이 아니라요. 부장님이 갑자기 연차를 내고 출근을 안 하셨어요. 제가 보기엔 또 낚시를 가신 것 같은데 언니가 지난번에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달라고 했던 게 생각이 나서요. 부장님께는 비밀인 거 아시죠?
0: 아, 오늘 아침에 저한테는 회사 간다 그러고 나갔는데 연차를 썼다고요? 아유, 몰래 또 낚시 갔구나. 아유, 알려줘서 고마워요. 안 되겠네. 어? 나도 오늘 놀러 나가야 되겠다. 고마워요, 김 대리님. 예, 그럼 수고하세요. 예, 다음에 봬요.
2: 뭐? 아침에 나한테 분명히, 어? 회사 다녀올 게 해놓고 뭐라고 연차 쓰고 낚시를 가? 회사 직원이 내 편인 것도 모르고 그냥 나를 속여 지금? 이따가 그냥 저녁에 오기만 해봐라. 즉 가만 안 둬. 이번엔 진짜 못 참아.

자기야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는요, 최수호의 큰 거 온다 였습니다. 오늘은 고주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을 각색해서 들려드렸고요. 선물로 간장 세트 보내드릴게요.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회사 다녀올게 하면서 나갔는데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부장님께서 낚시 가신 것 같아요. 회사에다가 내 편을 싹 숨겨놨는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속이고 이제 갔다가 걸렸어요. 딱 걸렸어요. 이렇게 큰 게 오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낚시하면서 신나게 놀고 있으시겠죠. 고혜경님께서 부장님 어디 갔을까요? 콧바람 쐬러 갔나 봐요. 가끔씩은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해요. 아니 근데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낚시 갔다 온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못 가게 해서 숨기는 걸까요? 나는 만약에 이렇게 숨기고 나한테는 회사 다녀올게 이렇게 해놓고서는 딴 데 갔다고 생각하면은 난 진짜 막 열이 펄펄펄 끓어오를 것 같은데. 아니 누가 간다고 하면은 못 가게 하냐고. 왜 숨기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진짜 제일 나쁜 게 부부 사이에 제일 나쁜 게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말고 진짜 이렇게 숨기는 거, 몰래 하는 거. 민명희님께서 부장님이 연차 내시면 직장에선 좋은 거 아닌가요? 그치만 집에선 연차 내면 좋게 생각하진 않죠. 호호호. 직원분이 아내 편이네요. 어쩜 좋아. 그니까요. 아주 이쁜 직원을 줬어요. 그죠? 이소영님께서 근데 회사 직원분도 참 그러네요. 하루 낚시 정도는 그냥 눈 감아주시지. 글쎄요. 뭔가가 부장님이 해야 될 일을 그 직원분께서 해야 돼서 그런 거 아닐까? 부장님이 그 낚시를 가 연차를 내면 본인이 일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만 당할 수 없지 이러면서 이러는 거 아닐까요? 고자질. 이신영님께서 은간 씨 뒷이야기가 매우 궁금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이 뒷이야기는 저한테 알려주시지 않았어요. 그냥 오늘 밤에 가만두지 않을 테다라고 하고 끝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노래를 큰 거 온다. 지금 큰 거 오고 있으니까 낚시 얼른 마무리하고 집으로 갔어요. 이런 의미로 이 노래 띄워드렸는데 어떻게 됐는지 고주연님 나중에 피드백 좀 주세요. 아마 엄청 놀랬겠지? 당신 어디 갔다 왔어? 이렇게 떠붙겠죠, 분명히. 그러면 회사 갔다 왔지 어디 갔다 와? 이러면서 능청을 떨었겠죠? 그러면 회사가 낚시터에 있어? 그러면 당신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서 뭐 할 거야? 알려주면 안 돼요. 어떻게 알았는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 직원을 또 이제 구워 삶을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절대로 가지 말고 말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직원분은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는 걸로. 자, 잘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뭐 큰 물고기라도 잡아와가지고 그냥 매운탕을 맛있게 끓여주면은 이제 좀 넘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 자, 은비트의 짧은 일일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 분들 소소한 일상 이야기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홈페이지에 마련된 자기야 게시판에 사연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실시간 콩과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노래 듣고 올게요.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태진아의 진진자라 그리고 서른도의 사랑의 트위스트.

0: 추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좋다.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5: 빛나는 트로트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합니다. 네이트리팜에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청소 이사 전문 영국 그린에서 필터 샤워기.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해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불멍 가습기.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을 드립니다.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나훈아의 기장갈매기 띄워드리면서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징검다리 연휴가 끝나고 도로 곳곳에 밀린 공사와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둔대분기점에서 부곡까지 이동량이 많고요. 지나서 군포에서 북수원까지 3차로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양재에서 이천 사이도 작업으로 2개 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양재부근에는 사고까지 나서 현재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인천 방향 군포에서 반월터널까지 차간격 좁혀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당진 2, 3차로에 장애물 처리 중이라 주의하셔야겠고요. 화성휴게소에는 사고 나서 1차로 통행이 어렵고 일대가 혼잡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는 금강나들목에서 속도가 더딘데요. 옥천 4터널에서 진행되는 작업 여파 받습니다. 이어서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성수대교에 사고 처리 중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
5: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느리더라도 꾸준히 매일을 살아가는 모두에게 보내는 응원. 그 하루가 더 빛날 수 있도록 음악에 함께하겠습니다. 매일 저녁 8시 이상호의 드림.

0: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2부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오승근의 맞다 맞다 니 말이 맞다 였습니다. 저 잠깐 광고 듣고 와서요,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김주희 씨와 함께하는 빛나는 초대석으로 돌아올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0: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1: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0: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0: 제가 이분의 무대를 보고요 입이 떡 하고 벌어졌거든요. 근데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인터넷에 김주희 검색하고 프로필만 살짝 봤을 뿐인데 와, 또 입이 떡 하고 벌어졌습니다. 이유가 궁금하다고요? 지금부터 어디 가지 마시고요 이 시간 함께 해주셔야 돼요. 지금부터 천천히 알아가 볼게요. 국악인 겸 가수, 가수 겸 국악인 김주희 씨와 함께 할게요. 빛나는 초대석. 김준 씨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빛나는 트로트에는 처음 출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1: 맞아요. 맞아요.
0: 우리 애청자분들을 반짝이분들이라고 부르거든요.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1: 안녕하세요. 반짝이분들. 저는 국악하고 있는 김주희입니다. 무대 위에서 반짝반짝 빛나고 싶습니다. 반갑습니다.
0: 지금 많은 분들이 환영해주고 계신데 이소영님께서 아우 스튜디오에 봄이 왔나요? 개나리가 다시 피었어요. 반갑습니다. 김주희님 이라고 해주셨고 홍정아님께서 어머 노란 개나리 주희님 반가워요. 이거 옷은 개인 소장용입니까? 아니면은
1: 네, 제 옷입니다.
0: 노란색을 좋아하시나 봐요.
1: 네, 요즘 좀 노란색이 좋더라고요.
0: 너무 잘 어울려요.
1: 감사합니다.
0: 진짜 개나리가 온 것 같지? 아니, 실물이 훨씬 예뻐요. 이미소원님께서 쑥스러워 하시면서 하실 건 다 하시는 주인이 귀여워요. 네, 저희가 앞에 샤라랄라 음악 나갈 때 저희가 부탁드리거든요. 치명적인 척 해주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더 하면 안 되나요? 무슨 막 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떤 분들은 부끄러워 하시는 분들 계신데 주인님은 부끄러움에서 할 건 다 하는데 잘 봤습니다. 네. 자, 오늘 주희 씨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할 건데요. 저도 궁금한 점이 많지만 여러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김주희 씨한테 궁금한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물어봐 드릴게요.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자, 현역가왕 3의 출연하신 거를 TV를 통해서만 봤어요. 저는 진짜 김주희 씨가 그 이제 탈락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하여튼 질 때. 네,
1: 탈락.
0: 그거 보고 말도 안 돼! 이랬어요. 상대방한테 좀 미안하지만 진짜로 이렇게 잘한, 노래를 이렇게 잘하는데? 추가 합격으로 이렇게 다 되는 것도 저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 저 진짜 다 봤거든요. 정말 그 끝난 지가 좀 됐지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작년 12월에 첫 방송을 해서 2월까지 방송이 나갔습니다. 석 달 정도 방송에 나갔지만 그보다 우리는 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쓰잖아요. 어떻게 출연한 소감이 어떠셨는지.
1: 우선
0: 한숨부터 나오네.
1: 경연이라는 것은
0: 참 맞습니다. 네,
1: 고달픈 일이죠.
0: 맞습니다.
1: 하지만 또 이제 막상 이제 겪을 때는 참 힘들기도 하고 하는데 네. 이게 인생은 그렇잖아요. 이 비극과 희극을 오간다고.
0: 맞아요, 맞아요.
1: 네, 근데 이게 다 끝나고 나니까 네. 너무나 출연하길 잘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0: 맞죠, 맞죠.
1: 네, 출연 안 했으면 어쩔 뻔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0: 그렇죠, 그렇죠. 네,
1: 저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0: 좋았습니다. 진짜 할 때는 너무 힘들거든요. 네. 근데 끝나고 나면 잊어요. 마치 맞아요. 출산과 똑같은 느낌. 그 아픈 고통을 잊어.
1: 맞아요.
0: 그 솔직히 힐 신고 몇 시간 동안 또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고통도 그 고통이고 불편한 드레스 입고 거기 앉아서 리액션 해야 되지. 목도 막 풀어야 되는데 언제 나갈지도 모르지.
1: 맞아요, 맞아요.
0: 막 먼지 있지. 막 엄청 예민해지지. 아유. 자, 현역가수3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을 때요. 23년 차 소리꾼으로 주희 씨가 소개가 됐어요. 판소리를

0: 하시다가 지금도 소리하는 김주희입니다라고 소개를 할 정도로. 네. 근데 트로트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1: 우선은 사실 현역 가왕을 나갈 때는 네. 이렇게 딱 트로트라는 장르에 국한되어 있지는 않았어요.
0: 네.
1: 처음에 이제 섭외 연락을 받았을 때도
0: 네.
1: 이번에 쓰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장르 확장을 해서 되게 다양한 뮤지션 분들이 나온다고 들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실제로 가보니까
0: 네.
1: 이 차지현 선배님도 계시고 또 솔지 언니도 있고
0: 네네.
1: 또 트로트 당연히 또 잘하시는 트로트 선수분도 또 계시고
0: 맞아요.
1: 그러다가 이제 또 국악인으로서는 또 저랑 또 추다혜 언니라고 또 있는데
0: 네네.
1: 그렇게 국악 전공자들도 몇 명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딱 경연 1라운드 할 때 아 정말 이 다양한 장르에서 모여서 또 노래 대결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1라운드, 2라운드 뭐 이렇게 겪으면서 보니까 이제 후반부에 갈수록 이제 저랑 조금 더 음색이 맞는 노래를 고르다 보니까 또 이제 트로트에도 도전을 하게 되고 했던 것 같아요.
0: 그냥 노래 대결을
1: 네.
0: 하는 노래를 뽐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이제 나갔는데
1: 네네.
0: 이게 계속 해차를 하다 보니
1: 그쵸.
0: 트로트의 매력을 좀 알게 되고
1: 네네.
0: 나한테 맞는 트로트가 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다.
1: 맞아요.
0: 참 좋은 계기네요. 근데 또 얘기하시면서 솔지 언니라고 이제 얘기했는데 솔지 씨랑 참 많이 친해졌다고 하던데
1: 맞아요.
0: 요즘도 친하게 지내세요?
1: 네네네. 솔지 언니는
0: 네.
1: 약간 운명 같은
0: 운명 같은? 그 정도로?
1: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0: 어머머머머머머
1: 일단은 제가 방송 나가기 전부터
0: 네.
1: 이제 너무나 뭐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0: 네.
1: 너무 좋아했었는데
0: 네.
1: 저희 처음 이제 첫 만남 때
0: 네.
1: 우연치 않게 또 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0: 어, 운명이네.
1: 그때 이제 저는 사실 다른 가수분들이랑 이렇게 안면이 없어서
0: 네,
1: 되게 낯도 많이 가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는데
0: 네.
1: 성격이 굉장히 좋아요.
0: 맞아요.
1: 그래가지고 네. 대화도 하고 그때
0: 네.
1: 이제 언니랑 대화를 하면서 제가 마음이 좀 편해졌거든요.
0: 어머머머.
1: 그리고 이제 대기실도 우연치 않게 또 좀 같이 쓰게 되고 대화하게 되고
0: 운명이네요.
1: 네. 지금
0: 네.
1: 지금 또 콘서트 같이 하고 있는데
0: 네.
1: 네, 많이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이게 저 또 참 몰라요. 사람 인연이라는 게 어디서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성격 맞고 마음 맞고 이런 사람을 또 찾기도 힘든데 또 친하게 지낸다고 하니까. 자, 오늘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주희 씨에 대해서 알아볼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전에 이 코너를 한번 통과를 해봐야 돼요. 이따 외치고 시작할게요. 30초 셀프 홍보 타임! 느려요, 느려요. 빠밤 느려요. 자, 지금부터 30초 드릴 겁니다. 30초.
1: 30초 하면 끝나나요?
0: 네, 그럼요.
1: 아, 그래요?
0: 30초 동안 나 이런 사람이야.
1: 아,
0: 아니면
1: 네.
0: 뭐 노래 홍보할 거 있으면 노래 홍보.
1: 네.
0: 나 홍보할 거 있으면 나에 대해서. 나 이런 소개리꾼이다. 자랑 홍보해 주시면 됩니다. 자, 30초 주세요.
1: 네, 반갑습니다. 판소리 다섯 바탕의 깊은 울림을 전하는 국악 여신 김주희입니다. 저는 눈대목 하나하나에 담긴 희로애락을 좋아해서 판소리 다섯 마당을 모두 섭렵하면서 제 소리를 닦아왔는데요. 평소에는 귀염귀염하지만 무대 위에서는 그 누구보다 뜨거운 파워 보컬이 되는 것이 저의 큰 장점입니다. 전통 소리는 물론이고 어떤 노래든 제 색깔로 풀어내는 재해석 능력이 제 특기고요. 최근에는 현역광 출연을 통해 큰 에너지를 얻어 더욱 다채로운 무대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소리
0: 와!
1: 끝났다.
0: 와, 저는 이렇게
1: 이거 연습했는데
0: 연습해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막 손바닥에도 적으시고
1: 네.
0: 막 이러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와, 저는 오늘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책 많이 읽으세요 평소에?
1: 조금요.
0: 뭔가 책 읽은 사람의 단어 선택들이었어. 되게 똑. 사람이 자기소개를 하는 듯한
1: 네.
0: 브리핑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랄까? 계속해서 해주세요. 뭐라고
1: 아, 그래서 마지막
0: 네,
1: 이제
0: 마지막.
1: 문장은 우리 소리와 저의 매력을 오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0: 거의 다 했는데
1: 거의 다 했는데
0: 말을 조금 천천히 했나봐요.
1: 네.
0: 미소가 언니께서 조근조근 알차게 홍보를 너무 잘하시네요. 조근조근 그러니까요. 이게 다 히로애락을 좋아해서 다섯 마당을 섭렵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섯 마당이?
1: 판소리는 이제 네. 다섯 가지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아시는 거는
0: 네.
1: 춘향가.
0: 알아요.
1: 네, 춘향이 몽룡이. 춘향가,
0: 네네.
1: 그리고 수궁가, 흥보가, 흥보. 적벽가, 심청가.
0: 심청가.
1: 네.
0: 심청가 알아요.
1: 네, 심청이 물에 빠지는 거.
0: 네네네. 네.
1: 요렇게 이제 한 다섯 바탕이 있는데,
0: 네.
1: 각 바탕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짧게는 3시간, 그리고 길게는 8시간까지.
0: 와. 그거를 다.
2: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려서 소리를 해가지고.

0: 해가지고 일단 다섯 바탕 공부를 다 했습니다.
1: 이 이야기가 나중에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소리 그 재해석 이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막 포인트로 적어놨어요. 네. 모든 곡이든 재해석을 할 수 있다. 본인만의 네. 장점으로.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0: 맞아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서 더 궁금한 김주희 씨의 목소리입니다. 이쯤 돼서 노래 한 곡 들려주세요.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건가요?
0: 제가 첫 곡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네. 현역가왕 3에서 네. 그 가장 떨렸던 예선 1차전 첫 무대에서 했던 노래 네, 서주경 선생님의 가실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1: 이야 벌써부터 저는 추워요. 소름이 노래 네. 반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소름이 돋아서 자 좋습니다. 라이브석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우리 반주분들은 라이브에 대한 반응 사연과 함께 주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제는 바로 내가 기록을 세우고 싶은 것입니다. 영국에 유명한 세계 기록이 있거든요. 기네스인데요. 거기는 진짜 대단한 세계 기록이 많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가 그런 기록은 못 세우지만 소소하게나마 나만의 기록을 세울 수는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정해본 주제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기록을 세우고 싶은 것이라는 주제로 사연 보내주세요. 예를 들면 평소 출퇴근 시간이 왕복 4시간 걸리는데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키는 기록을 세우고 싶어요. 이런 사연 환영하고요. 제가 밥을 너무 빨리 먹거든요. 점심은 5분 안에 먹고 저녁은 10분 안에 먹어요. 세계에서 가장 밥 빨리 먹는 사람이란 기록 한번 세우고 싶네요. 이런 사연 환영합니다. 문제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듭니다. 애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예요. 자 라이브 듣고 오죠. 김주희가 부릅니다. 가시리.

0: 번째 가시리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우와, 너무너무 멋있네요. 이병옥님께서 목소리가 너무 구스프고 애잔하네요. 어우, 이런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니. 와, 목소리가 그냥 국보급이에요. 김은숙님께서 노래 참 좋으네요. 그니까요. 고혜경님께서 내님 가지 마세요. 홍정아님께서 와, 라이브 소름 돋네요. 진짜요. 이게 라이브에는 약간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선배님들 보면은 정말 음원이랑 똑같아서 소름 돋는 경우. 그리고 라이브인 것 같은데 그 포인트 포인트에 지르거나 뭐 끝처리나 이런 것 때문에 소름이 돋는 경우가 있거든요. 와, 근데 김주희 씨는 그 라이브를 정말 잘하시네요.
1: 아유, 감사합니다. 와.
0: 너무너무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이번에는요, 김주희라는 국악인, 가수,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또 외쳐봐야죠. 김주희의 프로필 체크! 프로필 체크 한번 갑니다. 김주희 씨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어마어마하시더라고요. 질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첫 번째 프로필. 만 5세에 만 5세에 판소리를 시작해서 11살에 세계 기록을 세웠다라는 건데요. 일단 제일 궁금한 건 5살 때 판소리를 처음 배울 때가 기억이 나세요?
1: 살짝? 아, 어렴풋이. 그러니까 이제 네. 만 5살이거든요.
0: 아, 만 5살. 네, 네.
1: 만 5살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0: 6살 갈 때.
1: 네, 이제 네. 막 유치원 이제 막 말을 배울 때니까. 우와. 그래서 저는 사실 한글을 판소리로 뗀 것 같아요.
0: 어머, 세상에. 네.
1: 조기 교육. 어? 완전한 조기 교육으로.
0: 엄마보다 춘향이를 먼저 외친 거
1: 네네네.
0: 아니에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0: 와, 근데 진짜 그 어린 나이에 소리를 배울 수 있었는지 부모님께서 시킨 거예요? 아니면 뭐 할머니 뭐 어떤
1: 그쵸, 연이요? 그때 이제 어렸을 때는 야. 엄마 아빠께서 한번 소리를 이제 배워봤으면 해서 이제 부모님의 권유로 시작을 했죠.
0: 부모님도 뭐 음악을 하세요?
1: 아니요, 음악을 하시진 않고 네. 음악을 좋아하세요.
0: 아, 옛날 음악 이런 걸.
1: 그쵸, 그쵸.
0: 오, 그래서 우리 딸이 했으면 좋겠어. 뭐 어떻게 형제자매가 어떻게 되세요?
1: 저는 동생 한 명 있어요.
0: 여동생. 동생도 소리를 하세요?
1: 아니요, 동생은 춤을 잘 춰요.
0: 아, 춤을 잘 네. 춰요. 오, 와, 그러면은 첫째 딸인데 첫째는 보통 이제 우리가 공부 욕심이 있거든요. 보통은 첫째는 그쵸. 공부를 시키려고 하죠. 근데 노래를 이렇게 부모님 아주 탁월한 선택이셨습니다. 그리고 뉴스에도 출연을 하셨어요. 유명한 엄기영 앵커님께서 11살짜리 소녀 명창이 혼자서 무려 9시간 20분이나 되는 판소리 심청가와 수공가를 완창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자료화면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이거 기억나세요?
1: 이거는 잊을 수가 없죠.
0: 9시간 20분을 부른 거예요?
1: 네, 9시간 20분을. 그래서 오전에 한 10시 정도 시작을 해서 이제 네. 끝나니까 거의 저녁 7, 8시 돼가지고 이제 딱 밥 먹을 시간대에 끝이 났던 것 같아요, 공연이. 그리고 이제 가족들이랑 다 같이 이제 식사를 하러 갔는데 TV에 제가 나오는 거예요.
0: 그치, 그치. 뉴스에.
1: 네, 뉴스에 제가 나오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그때 이제 제가 공연을 했던 곳이 저기 저 땅끝마을 해남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이제 해남 시골 소녀가 거기서 이제 판소리를 오랫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TV에 제 얼굴을 나온다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근데 막 TV에 제가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고 와. 아, 내가 이 소리를 더 잘해버려야겠다 이런 욕심도 생겨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 나이 때 그런 생각을. 네. 와, 근데 9시 20분이나 소리를 하면 뭐 화장실을 가거나 밥을 먹거나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 서서 노래 부르는 건가요?
1: 아니요. 그때도 인터미션은 있었어요.
0: 아, 인터미션이
1: 그래서
0: 있구나.
1: 중간에 이제 땀 흘리니까 네. 한복도 한 세네 번 갈아입고

0: 아, 노래 부르면서 따로
1: 네, 노는 그리고 와. 소리는 저 혼자 해도 또 북을 치는 사람을 우리가 고수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고수는 또 9시간을 칠 수가 없으니 네. 고수 선생님도 계속 바뀌고
2: 와.
1: 네, 옷도 바뀌고 이제 저만
0: 대공양이네요.
1: 9시간 20분.
0: 아니 11살짜리가 어떻게 그 9시간 20분을 10분만 뭘 하라 그래도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나이인데 와 이소영님께서 세상에나 만상에나 11살을 최경란님께서 와 사람 맞습니까? 정말 대단하세요. 사람은 맞지.
1: 사람 맞습니다.
0: 어린 아이가 그렇게 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와 자 다음 프로필 체크 한번 가봅니다. 2018년 너의 목소리가 보여. 2021년 풍류대장, 2022년 각 국가가 부른다, 2023년 한민족의 소리, 그리고 2026년 현역가왕 3까지 다양한 음악 예능과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어요.
1: 네.
0: 제가 뭐 빼먹은 거 있을까요?
1: 뭐 프로그램은 그냥 기억하실 만한 프로그램은 다 나온 것 같고요. 복면가왕도 한번 나갔었고
0: 아 복면가왕 나왔고
1: 그리고 뭐 여기 KBS니까 열린음악회도 간간히 나가고 국악음마당도 나가고
0: 아 국악음마당
1: 네 국악을 하니까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뭐 소리 하신 지 24년차 되신 거잖아요.
1: 이게 나이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31년 차가 되더라고요.
0: 오 마이 갓.
1: 이게 막 만 나이랑 이렇게 계산을
0: 우와.
1: 하니까
0: 31네 지금 92년생이라고 하셨죠?
1: 네 맞아요 92년생입니다
0: 34살입니까?
1: 네
0: 거의 뭐 3살 때부터 아. 진짜 말을
1: 횟수로 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0: 와 말하면서 진짜 노래를 하면서 말을 배운 게 진짜 많네요. 이 정도 되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좀 꺼려질 수 있거든요. 31년 동안 많은 도전을 했는데 이 도전을 하게 되는 원동력이 뭐예요? 에너지도 좀 좋아야 될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막 연습을 국악이라는 소리 자체가 굉장히 힘든 장르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거의 몸을 약간 갈아서 맞아요. 하는 음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는 좀 되게 차분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또 소리를 하면은 근데 또 희한하게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더 에너지가 생길 때는 제가 이렇게 소리를 했을 때 제
0: 네.
1: 소리를 듣는 관객분들의 반응을 봤을 때 저는 더 이렇게 잘하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관객이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게 좀 덜 떨린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적으면 좀 떨리고 많으면 안 떨려요.
0: 맞아요. 저도 그래요. 왜냐면 네. 작으면 네. 눈이 마주쳐.
1: 네.
0: 사람이 많으면은 눈은 안 마주치니까요. 저는
1: 네.
0: 그냥 그 함성 소리와 그런 것들의 에너지를 받는 네. 편인데 와, 저 좀 비슷하시는 네. 면이 많으시네요. 이게 차분하게 저도 리액션 하려고 평소에 조금 충전하는 편이거든요. 뭐 이렇게 얌전히 있다가 이거 방송에서 리액션 하려고. 파리
1: 네.
0: 육군님께서 뻔한 질문인데요. 국악이 어렵나요? 트로트가 어렵나요? 저는 풍류대장 때부터 봐왔습니다. 어때요?
1: 아 저는 이제 저는 국악은 조금 연차가 많이 됐으니까
0: 네.
1: 지금으로서는 트로트가 어려운 것 같아요.
0: 아, 네. 맞아요.
1: 네,
0: 저도 타장내에서 왔지만 트로트가
1: 너무 어려워요.
0: 맞아요.
1: 네.
0: 저도 장르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1: 네.
0: 재즈도 하고 락도 하고 막 다 정말 많은 장르를 했는데 트로트가 끝판왕이에요.
1: 진짜요.
0: 진짜 어려워요. 근데 보통 국악을 좀 하셨던 분들은 트로트랑 조금 비슷한 면이 좀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조금 결이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0: 네.
1: 그래도 막상 또 해보니까 어렵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트로트 진짜 어려워요.
1: 네.
0: 김경민님께서 쑥대머리도 부르셨죠? 한번 들려주실 수 있나요?
1: 네.
0: 쑥대머리는
1: 이제 네. 춘향가에서 나오는 대목인데

0: 이렇게.
1: 우와.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쑥대머리랑 차원이 달라. 예전에 우리는 쑥대머리에 뭐 한다 그러면은 쑥대머리 이거 하더라. 쑥 이거 하더라고 바꿨는데 아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구나.
2: 그리고 이제 많이 대중분들이 네. 알고 계시는 거는 아마 박예리 선생님의 쑥대머리를 알고 계실 거예요. 네, 네. 뭐 귀신 형용 정마곡방의 잔자리여 생각나는 근데 이제 이거는 전통 소리를 가지고 새롭게 이제 편곡한 쑥대머리고 이제 전통 판소리의 쑥대머리는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1: 오, 전 전통 좋아요. 네. 오, 쑥대머리 너무 멋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막 쓰이고 이래서 조금 약간 재미없어 많이
2: 예전에 쓰였는데. 그 네. 개그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하는 거. 근데 이 쑥대머리가 네. 그 머리가 흐크러지는 거를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개그적인 맞아요. 요소로 사용을 하고
1: 이렇게 멋있는
2: 계시더라고요.
1: 거를. 네. 사실 저도 경연에 도전을 했었지만 이게 지금 이제 뭐 국악이 어렵냐 트로트가 어렵냐라고 했을 때 트로트가 어렵다고 했는데 지금 이 중에서 프로그램 정말 많이 나가셨지만 현역 가왕 3는 지금까지 나갔던 프로그램 중에 얼마나 제가 알기로는 이 너의 목소리가 보여 이것도 굉장히 많은 대기와
2: 맞아요.
1: 그래야 되는 걸로 좀 어렵거든요. 힘든 걸로 치면 네 현역 가왕 3는 몇 등 정도 됩니까?
2: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탑 클래스.
1: 아예 차원이 다르다. 네. 맞아요.
2: 아니, 물론 뭐 다른 네. 경연도 네, 네 그렇긴 했지만 아 현역 가왕은 정말 네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제가 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사실 그 중간에 한번 탈락을 아예 했었어요.
1: 맞아요.
2: 그러다가 이제 어떤 가수분께서 하차를 하셔가지고 네. 제가 막 중간에 투입도 되고 좀 그런 드라마 같은 순간들이 맞아요. 저에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가지고 좀 마음이 많이 힘들긴 했어요.
1: 그죠 마음도 힘들고. 저도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그거를 계속하면서 올라갔거든요. 진짜 천국과 지옥을 그러니까. 하루에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사람이 일단 멘탈이 네. 근데 너무너무 잘 견뎌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쯤 되면은 이제 많은 재능을 가지고 계신 걸로 봐서 제가 눈치를 채셨나요?
2: 어떡하지?
1: 저희가 이쯤에서 항상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 어떻게 개인기 있으신지. 쑥대머리를 개인기로 할걸 그랬나? 자, 개인기 혹시 없으십니까? 궁금합니다.
2: 근데 제가 진짜 네. 정말 개인기 없어요. 그래가지고 네. 예전에 복면가왕 나갔을 때도
1: 거기 개인기 많이
2: 거기
1: 해야죠.
2: 개인기 무조건 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막 랩을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통편집을 당했어요.
1: 왜지? 못해서일까? 너무
2: 너무
1: 잘해서?
2: 아니요. 너무 개인기답지 않아서 그랬나봐요. 그래가지고 사실 개인기가 없는데
1: 랩 근데 그거 그때 했던 거 한 번만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2: 그때 했던 거는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러면은 약간 판소리에서 이런 표현 같은 거를 저희가 많이 하거든요.
1: 궁금하다.
2: 약간
1: 네네
2: 징치는 소리
1: 뭐라고? 징치는 소리요?
2: 네.
1: 징치는 네. 소리? 징치는 소리를 입으로 내요?
2: 징치는 소리 뭐 귀신 소리 약간 이런 거?
1: 좋아요. 징치는 소리 먼저.
2: 바로 넌 귀신 소리.
1: 웃어서 죄송합니다. 아니. 저 귀신 소리?

0: 아우 죄송해요. 웃어 죄송해요. 아 잠깐만. 아,
1: 새소리 새소리 새소리 아니, 아니, 새소리까지.
0: 아 새소리 새소리 갑니다.
1: 석국 석국 석국. 네 가자겠습니다.
0: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너무 웃어서 죄송해요.
1: 아니 네, 봐주세요. 네.
0: 처음에 뭐였죠? 진소리?
1: 네.
0: 어, 그 되게 고급지게 했는데, 네. 그 저, 제가 했다고 치면은, 댕! 마찬가지. 댕!
1: 아니, 아니, 아니요.
0: 예!
1: 이거 되게 상당한 공력이 필요해요. 어어. 이게 화성으로 해가지고.
0: 아.
1: 댕!
0: 그니까, 댕! 거잖아요. 어쨌든 거. 그리고 귀신 소리는, 우리가 맨날 하는, 이것보다도, 예, 그리고 마지막이 뭐였죠?
1: 쏙쏙.
0: 차라리 짹짹짹 이렇게 하는 게 더 개인적으로 나았을 것 같아.
1: 네.
0: 아, 아무튼 너무 고급진 개인기를 네. 만나본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1: 앞으로
0: 재밌었어요.
1: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어, 앞으로 개인기 있냐고 했을 때 이걸 하면은 네. 저는 고급진 개인기를 해드릴게요.
1: 알겠습니다.
0: 어, 그래도 이게 네. 귀가 호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9834님께서 흘러나오는 모든 소리가 개인기다.
1: 와.
0: 이렇게 또

0: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주십니다. 우리 반짝이 분들께서. 자, 이쯤 되면 또 노래 한 곡 더 들려주세요. 어떤 곡 들려주실 겁니까?
1: 네, 역시 현역가왕에서 했던 곡인데요. 네. 막걸리 한 잔. 제가 이 곡은 네.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경연 전부터 네. 사실 너무 좋아했던 곡이어가지고 네. 경연 때 이것만큼은 꼭 한번 무대에서 불러보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허락이 네, 내려져가지고 네. 불렀던 곡입니다. 그래서 네, 막걸리 한 잔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기록을 세우고 싶은 것이라는 주제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곳 샵 1061 우물정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고요. 애플리케이션 콩으로 들어오시면 무료입니다. 사연 소개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김주희 씨의 라이브 막걸리 한 잔 바로 청해드릴게요.

0: 장준 씨의 막걸리 한 잔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이야, 김재원 님께서 우와 콘서트 같아요. 이소영 님께서 깊은 우물 속에서 노래 부르시는 듯 깊네요. 와우, 그러니까요. 저 이렇게 깊은 막걸리는 또 처음 먹어보네요. 양영숙 님께서 정말 라이브 최고네요. 진짜 실력자. 우와.
1: 감사합니다.
0: 라이브를 진짜 잘합니다. 와. 자, 이제는요 우리 반짝이 분들께서 보내주신 내가 기록을 세우고 싶은 것이라는 주제로 사연 한번 만나볼게요. 우리 주희 씨는 내가 기록을 한번 뭐 세워보고 싶다. 이미 세워 또 다른 종류로도 뭐 세워보고 싶다 그런 거 있나요?
1: 일단은 판소리로는 네. 물론 저도 마음 같아서는 제 기록을 제가 한번 아직 안 깨졌거든요 기록이. 오, 그래서 제 기록을 제가 한번 세워보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싶긴 하지만 어렸을 때 너무 길게 해놔가지고
0: 다시하기가
1: 네 다시하기가 조금 망설여지는 네 그런데 이제 기록을 하나 세운다면 아직까지 판소리 다섯 바탕을 이렇게 해마다 완창 발표회를 통해서 이렇게 공연을 올린 젊은 소리꾼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고 여건이 된다면은 1년에 다섯 바탕의 완창 발표회를 한번 다 하는 소리꾼도 한번 돼보고 싶고 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0: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겠습니다.
1: 네.
0: 우리가 라이브를 들었으니까 안 갈 이유가 없거든요. 에. 자, 그럼 반짝이분들께서 보내주신 내가 기록을 세우고 싶은 것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1: 네.
0: 4256님께서 제가 70대 할머니인데요. 우리 복지회관에서 문자 제일 빠르거든요. 문자 빨리 보내기 세계 기록 세우고 싶어요. 지금 첫 번째로 보내주셨습니다.
1: 정말 근데 정말 빠르시네요.
0: 문자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 굉장히 날렵하다는 얘기예요. 좋아요 좋아요.
1: 네.
0: 8269님께서
1: 네 8269님께서 씻는 걸 귀찮아하는데 며칠을 안 씻고 버틸 수 있는지 기록 한번 세워보고 싶네요. 냄새 네. 많이 나겠죠. 네.
0: 이런 기록은 안 세우셔도 됩니다.
1: 네네. 네.
0: 네, 안 나타봐도 냄새 많이 날 거기 때문에 정비원님께서 제가 잠이 진짜 많은데요. 요즘 바빠서 야근이 잤다 보니까 잠이 너무 부족해요. 안 깨고 며칠이나 잘 수 있을지 잠 오래 자기 기록 세우고 싶습니다. 저 진짜 잘할 자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너무 많이 놀다 와가지고 너무 피곤하게 놀다 와서 잠을 이틀 동안 잤어요. 안 깨고.
1: 이틀이요?
0: 네. 중간에 화장실을 한번 엄마가 갔다 왔다는데 전 기억이 안 나요. 이틀 동안 자가지고 제 동생한테 엄마가 누나 한번 이렇게 흔들어 보라고 살아있는지 숨쉬는지 한번 보라고 이틀 동안 제가 잤거든요. 눈 떠보니까 이틀이 지나있죠. 저는 놀랐어요. 혹시 잠 좋아하세요? 잠자는 거 좋아하세요?
1: 네, 저도 진짜 잠이 많아가지고
0: 잠 많을 것 같이 네.
1: 저도 그런... 잠으로 좀 충전을 하는 편이라 근데 며칠이나 잘 수 있는 근데 그래도 길어봐야 한 10시간, 12시간이면 되지 않을까요?
0: 오래 자는 스타일은 아니고
1: 오래 자는 거지 않나요? 10시간, 12시간이면?
0: 저는 기본 14시간 잠을 잔다고 하세요.
1: 네네네. 네,
0: 잠을 안 좋아하시는 걸로.
1: 네, 네. 안 좋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0: 네. 최은주님께서
1: 저는 잔소리 하루라도 안 하게 기록 세우고 싶어요. 사춘기 아들에게 눈만 뜨면 잔소리로 시작해서 잘 때까지 잔소리로 끝나는데요. 단 하루라도 잔소리 안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0: 이 사춘기 아들에게 딸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시작하면 끝이 없죠.
1: 그렇죠.
0: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냅둬야 된다고는 하는데요. 사춘기가 되면은 어차피 반항할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게 참 안 돼요. 그렇죠? 저는 얼마 전에 출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4년 뒤에 그러니까 54살에 제가 54살에 저희 딸이 이제 중2병
1: 중학교 네,
0: 이제 사춘기가 올 거예요. 그래서 먼 훗날의 고민이지만 이런 얘기 들으면서 저는 좀 약간 배우거든요. 혹시 잔소리 많이 하시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엄마한테도 잔소리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1: 저는

0: 안 하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말을 좀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라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런데 뭐 요즘은 그냥 저 살기도 바빠서 누구에게 뭐 말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1: 맞아요 힘들면은 잔소리하는 것도 귀찮아요 네. 0846님께서 기록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주인님 노래를 듣는 순간을 영원히 기록하고 싶네요 오늘 반지분들 왜 그러세요?
0: 감사합니다
1: 오늘 반지분들 낭만이 넘치시는데
0: 그러니까요
1: 자 지금까지 사연 소개되신 분들 중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방송 끝나고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선물 문의 게시판에 정보 입력 부탁드려요 자 그리고요 저희가 또 부탁 하나 드릴 게 있어요 개인 게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0: 네.
1: 노래를 워낙 잘하시니까 저희가 로고송을 불러주시면 지금 바로 녹음을 해가지고 내일부터 당장 사용을 하거든요.
0: 오.
1: 그래서 박자랑 음을 되게 맞춰주셔서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반주를 붙여서 오.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걸로 한번 개사를 해놨어요. 판소리.
0: 네.
1: 이거 뭔가요?
0: 판소리 사랑가
1: 사랑가
0: 사랑가입니다.
1: 오, 좋아요. 사랑가를 개사해서 한번 준비 되셨나요?
0: 네, 해보겠습니다.
1: 예, 갑니다.
0: 이리 오너라 듣고 놀자 이리 오너라 함께 듣자 응디 응디 응디 내 사랑이야 빛나는 트로트네 라디오야.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 반짝이들 오늘도 은빛나게
1: 우와 우와 네. 대박이다 우와 지금까지 로고송 수많은 괜찮았나요? 가수 게스트분들이 와서 했는데 이거
0: 괜찮아요?
1: 네
0: 우와, 다행입니다
1: 진짜 고급지다 아니 갑자기 저희 그 은간의 빛나는 트로트가 굉장히 고급진 프로그램이 됐어요 갑자기 막 교육방송 나와야 될 것 같고
0: 감사합니다.
1: 와 진짜 대박이다. 와 대박이네요.
0: 아 이렇게 좋아해 주시니까 아 또 이렇게 오. 소리를 한 보람인데요.
1: 와 너무 멋있다. 그리고
0: 감사합니다.
1: 저는 오늘도를 이 판소리 발음으로 들으니까 굉장히 신선하네요. 보통 오늘도 은빛나게 그냥 이렇게 네. 해주시거든요. 근데 약간... 오늘도 은빛나게
0: 그러니까 안일이처럼
1: 와.
0: 네.
1: 와 대박이다. 너무 잘 쓰겠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0: 감사합니다.
1: 자 그럼 이쯤에서 라이브 한 곡 더 해달라고 지금 반지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0: 네.
1: 곡을 또
0: 마지막 곡은
1: 네.
0: 아름다운 나라.
1: 저 이 노래 너무 좋아요.
0: 네, 아름다운 나라 저도 너무 좋아하는 노래인데 또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바라며
1: 어떻게 불러주실지 네.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0: 준비하겠습니다.
1: 네. 제 개인적으로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이 곡을 또 김주희 씨 목소리로 하면 얼마나 이쁠지 저는 성악하시는 분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만 들어봤거든요. 근데 와 판소리 하시는 분이 이 노래를 부르면 어떨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주희 씨가 불러준 모든 노래가요. 반짝이 분들 마음속에는 최고의 라이브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김주희 씨가 부릅니다. 아름다운 나라.

0: 할머니, 종로 5가예요.
1: 종로 5가?
0: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1: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2: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0: 비씨 아름다운 나라 라이브로 듣고요.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와, 오늘 진짜 귀요광 제대로 합니다. 반짝이분들. 장진주님께서 김주인님 노래 듣고 오늘 제대로 힐링합니다.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김상현님께서 너무 멋있어요. 마음이 뭉클해지네요. 맞아요.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면 사람이 괜히 뭉클해져요.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벌써 우리가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갔는데.
1: 정말 빨리 갔네요.
0: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1: 아,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겁고 네. 또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또 노래도 더 잘 나온 것 같아요.
0: 노래를 잘하시니까 노래가 잘 나오는 거죠.
1: 네.
0: 앞으로도 트로트 가수로 또 활동을 하실 겁니까?
1: 네, 사실 제가 네. 이렇게 트로트 가수로 딱 활동을 한다는 게 이제 트로트 노래도 내고 좀 네, 이렇게 네. 해야 되는데 네. 사실 그런 계획보다는 네. 일단은 저는 국악인으로서 또 현역광을 나가기 때문에 이제 국악인으로서 조금 더 활동을 하면서 또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제가 트로트를 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트로트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0: 맞아요, 맞아요.
1: 또 트로트를 잘하는 날이 온다면은 또 한번 도전도 해보고 싶고 그렇습니다.
0: 좋습니다. 앞으로도 활동 많이 해주시고요. 자, 오늘 끝곡으로요 김주희 씨가 부른 잡초 띄워드리면서 인사 드릴게요. 자, 제가 반짝이들 하면
1: 네.
0: 오늘도 은빛나게 같이 외쳐주세요.
1: 네.
0: 반짝이들 오늘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남김천 나들목 부근 대형 화물차 사고로 1차로 통행이 어려운데요. 일대 혼잡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당진 2, 3차로에 장애물 처리 중이라 조심하셔야겠고요. 이후 화성 휴게소에 발생한 사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바람부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이후 용담터널과 일직 분기점부터 정체 빚고 있습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안성에서 수원까지 5차로 막고 작업합니다. 또 수원 일대 교통량도 많은 편이고요. 이후 시구간에서는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 송내까지 양방향으로 이동량 늘었고요. 서울시내 동부간선로 의정부 방향 군자교 1차로에 추돌사고 나서 일대 혼잡합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피영입니다.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다음 전화 여보세요.
1: 정답. 핑크 노노노.
0: 한번 불러보세요. 시작.
1: 혼자가 아니야. 노노노.
2: 정답이에요.
0: 정답입니다. 1번부터 74번까지 중에서 3개 고르세요.
2: 10번.
0: 피자 쿠폰. 다음이요.
1: 그렇죠.
0: 죄송한데 조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쪽이 DJ 같잖아요.
1: 17번.
0: 홍삼 세트.
2: 홍삼.
1: 아이고 좋네요.
0: 하지 말라니까
1: 아,
0: 그거.
1: 아 죄송합니다. 64번.
3: 64오
0: 뭐야? 압박 스타킹. 오. 70까지 선물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 쇼.

잠시 후 4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1: SM신용정보 1600-9300
2: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3: 카페페 주문.
2: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3: 카페페 주문.
4: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5: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 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7: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6: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오늘 하루 어때요? 커피 한잔 놓고 우리 얘기 좀 해요.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본다방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요 최고의 서비스로 한 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중하니까. 우리 최은정님 보내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초여름 날씨 같습니다. 오다 보니까 26도 정도 찍히는 것 같아요. 바람이 없어서 그런지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7142님이 쉬었어요. 콩디, 저는 연휴에 계속 일하고 오늘 내일 쉬어요. 오, 반대네요. 오늘하고 내일 쉬어요?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듣는 언니 목소리 더 좋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7142님에게 제가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할게요. 4283님 쉬셨어요. 콩디, 수원 날씨 맑고요. 아주 푸르릅니다. 점심에 저 돈가스 먹었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또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어우, 맛있었겠다 돈가스. 김선아님, 연휴에 1박 2일로 강릉을 다녀왔습니다. 계획했던 여행이 아니었지만 급하게 잡은 숙소도 좋았고요. 파란 바다도 예쁘고 날은 더 좋았고 맛있는 거 먹고 해돋이도 보고 제대로 힐링하고 왔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 이 계획하지 않았었는데 급 출발해서 급번개로 여행을 갔는데 굉장히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행을 개꿀맛을 느끼고 오신 것 같습니다. 김선아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1등 주인공 또 뽑았습니다. 5993님이에요. 퇴근 후에 등산 시작합니다. 열심히 올라가며 듣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이분에게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시는 동안 저 이분이 좋은 친구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노래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요. 추암 촛대 바위 보러 가서 바닷가에서 한 컷 했습니다.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9분이 가셨네요. 꽤나 많이 갔습니다. 같은 포즈로 사진을 또 바닷가 앞에서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추암 촛대 바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 애국가 영상 배경으로 사용이 돼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장소죠. 그곳에 다녀오셨습니다. 5391님이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사진도 잘 받았습니다. 문자도 감사하고요. 여기에서 싸이의 예술이야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매일 4시부터 6시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예술입니다. 진짜로요. 싸이의 예술이야 듣고 왔고요. 이렇게 매일같이 2시간 동안 예술 같은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혜진님, 오늘은 정열의 빨간 콩디네요. 맞습니다. 오늘 아주 이쁜 레드를 초이스를 했습니다. 유명자님도 문자 주셨고, 그리고 닉네임이 박정확이에요. 진짜 이름이 정확이실까? 콩디 출석합니다 하셨어요. 아, 어서 오세요. 조은양님, 언니 방송 기다렸어요. 기다렸어. 대구에서. 대구는 날씨가 너무 더워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네요. 대구는 덥겠죠. 여기보다 더. 그리고 한복규님, 누나 하이요. 어우, 저를 아주 다정하게 불러주시네요. 처음 출첵합니다. 연휴 잘 보내셨어요?

하셨습니다. 아우, 잘 보냈습니다. 우리 복규님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앞으로도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성도 특이하고 이름도 특이해서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홍두성님, 이분도 못 잊겠네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라라랜드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333님이 주셨어요. 연휴에 만난 친구가 이보님 라디오 추천해서 듣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 옆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매일 오후 만나러 오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양지인님도 문자 주셨는데 저는 지금 부모님이랑 막내 삼촌이랑 같이 대전 여행하는 중입니다. 인깃빵집. 아, 또 여기 저만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진짜 인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빵집이더라고요. 인기 빵집 가서 빵이랑 케이크 사가지고 자연휴양림 가고 있는데 막히네요. 막히죠.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양지희님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시원한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2000번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친구들과 제주 여행 와서 재밌는 시간 보내고요. 공항 가는 길입니다. 현실로 돌아가는 길이라 가기가 싫으네요. 아우, 얼마나 행복했으면. 시간을 붙잡아줘요 콩디 하셨습니다. 아, 저에게 이런 재주가 있다면 정말 몇백 번이고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혜라님, 안녕하세요 콩디. 뿌니 언니, 어젯밤 꿈에 언니가 나왔어요. 내가 나왔어요? 뭐 끔찍한 건 아니었겠죠 설마? 이거 로또 꿈 맞죠? 그래서인지 반가운 메시지 라라랜드 커피 쿠폰이 쫙 도착했습니다. 커피 쿠폰이 도착했어. 이거 받을 꿈이었어요 그래? 아, 감사히 잘 마시겠습니다 하시면서 김혜라님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더 큰 거였어 써야 되는데 커피 쿠폰이 갔네요. 그래도 아주 기분 좋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라니님도 3박 5일 가족여행 다녀오셨다고 문자 주셨네요. 성영화님도 문자 어김없이 던져주셨고, 그리고 사마나구호님, 뿌니언니, 저는 곧 어버이날이라 부모님께 드릴 용돈 뽑으러 은행 다녀왔습니다. 아우, 얼마나 또 뽑으셨어요. 두둑히 담으셨어? 은행에 새 돈이 얼마 없다네요. 효녀 효자들이 많은가 봐요. 사마나 구원님 문자 주셨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1526님 안녕하세요. 고추 심으러 바까다가 본다방 본다방 문 연다고 해서 문자 보냅니다. 파이팅해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이분에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이, 이번 언니 빨간색에 너무 잘 어울리네요. 아우, 제가 뭔들 또 안 어울리겠습니까. 오랜만에 생방송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5월이니까 우리 김영란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5210님도 문자 주셨어요. 라라랜드 본디 안녕요 하시면서 아주 간단하게 보내주셨고, 이저몽님, 김수진님, 김경수님, 경자님도 주셨고, 꼬르릉님은 저도 오늘 레드 옷 입었는데 콩디랑 저랑 통했네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다시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얘기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신해철의 안녕,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내 모든 것, 이렇게 두 곡입니다.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은 오랜만에 듣습니다. 이분도 노래 참 잘하는데 제2의 어제처럼이 되겠습니다. 체감상으로 월요일 같은 그런 수요일입니다. 뭐 피곤해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오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뮤직 매직,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네요. 그래서 아무 노래, 아무 얘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편하죠? 지금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뭔지,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뭔지 편하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와 마카롱 세트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제2의 어제처럼 오늘의 마법송이 되겠습니다. Music is magic.

이번에 라라랜드 노래 한 곡으로 모든 게 이어지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뮤직 매직. 오늘은 아무 노래, 아무 얘기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종로에서 듣고 왔고요. 이승진님, 콩디님. 회사 앞산에 아카시아 꽃이 만개했습니다. 어우, 향 좋잖아요. 그렇죠? 창문으로 아카시아 꽃향기가 들어오는데 너무 좋으네요. 노래 향기에 취합니다. 이승진님, 이래저래 다 취하시네요. 그리고 6130님, 오늘 날씨 너무 덥네요. 오늘은 연휴 후에 첫날이래요. 역시나 콩디에 아기 달래듯 말하는 말투, 어투가 재미있습니다. 그랬소. 오늘도 역시 내 옆에서 같이 고생한 아내를 위해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 솔지 하시면서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초록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십니다. 어렵게 티켓팅 성공해서 야구장 갈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야근이 발목을 잡았어. 갑자기 야근 잡아버리는 우리 사장님 너무 미워 하시면서 타샤니의 경고 듣고 싶다고 우리 전초롱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열불나겠다. 요즘 이거 야구 티켓 구하기 되게 힘들다고 하던데 어떡하지? 야근이 잡아버렸어. 우리 초롱님의 발목을. 제가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와 마카롱 세트 달달한 거 드시면서 좀 기분을 푸셨으면 좋겠어요. 닉네임이 오시네 라는 분이에요. 진짜 이름일까요? 오시네? 이쁘겠다. 독특하고 좋은데요. 오늘 휴가 내고 아이들과 민속촌에 다녀왔습니다. 30년 만에 갔는데 와, 많이 변했더라고요. 좋아졌어요. 오늘의 좋음에 날씨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어우, 오늘 한번 쫙 둘러보기 최상의 날씨였었을 것 같아요. 4531님이셨습니다. 어제까지 일하고 오늘 쉬는 사람 여기도 있습니다. 아내랑 우동 먹고 산책하고 왔습니다. 이제 복싱장으로 운동 갑니다. 어우, 또 복싱까지 하시나 봐요. 부지런하시다. 그리고 3764님, 저는 어제 아이들과 놀이공원 다녀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쵸? 인산인해를 이루죠? 놀이기구 3개 탔습니다. 겨우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줄 서는 건 힘들었지만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많이 못 타서 아쉽대요. 이번 주말에 오픈런 하려고요. 벌써 힘듭니다. 하셨고. 매일 라라랜드 들으며 배송 중입니다. 졸린 시간이지만 좋은 추억의 노래와 콩디의 매력적인 라라랜드 진행이 귀에 팔랑팔랑. 팔랑팔랑 제 목소리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들어와서 좋아요 하시면서 9057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142님, 저는 연휴에 육아에 효도까지 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그럼 이거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커피와 마카롱 세트 제가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힘 좀 주세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오늘 원하시는 거 다 나가네요. 커피, 마카롱 세트 그리고 노래까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12님이요. 창문을 통해 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오후예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청해 봅니다.

0: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3: 닉네임이요. 바다 해자 소나무 송자를 쓰시네요. 해송? 안녕하세요. 주파수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왔습니다. 기웃거렸어. 저에게는 딱 라라랜드네요.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 보고 막 집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하지만 콩디 라디오 빵빵하게 틀어놨습니다. 에어컨처럼 틀어놓으신 것 같아요. 김연숙님. 그리고 콩디 저 요새 근육 만들려고 26층 집까지 계단 오르고 있습니다. 정인의 오르막길 하시면서 김영수님 주셨어요. 오, 저도 예전에 19층 엄청 올랐었는데 아, 참 그립다. 허벅지 그리고 힙

종아리 이런 데를 굉장히 많이 쓰죠. 근력 강화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선택 잘하신 듯합니다. 내려오실 때는 아시죠? 엘리베이터로 쭉 한 방에. 임자연님, 콩디 맨날 조용히 듣다가 콩을 깔고요. 글을 남겨봅니다. 신혼 4개월 차인데 남편이 2박 3일 출장 갔습니다. 오늘 내일은 저 자유부인입니다. 자유부인이야. 그렇게 좋으셔. 임자연님 문자 주셨습니다. 4500번 안녕하세요. 처음 문을 두드려봅니다. 저는 우수성과 리폼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68이란 나이에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라라랜드 들으며 오후를 보내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뮤직 매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분 뽑아서 커피와 마카롱 세트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 노래 아무 이유 마지막 곡은요. 9403님이 듣고 싶다 하셨어요. 빨리 퇴근하고 싶대요. 집에 가고 싶대요. 이혜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이번에 2부로 건너갑니다.

57번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서 퇴근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에서 4km, 기흥부터 5km 밀리고요. 시구간에서는 양재부터 이동량 꾸준합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까지는 양방향으로 정체가 내고 있습니다. 일산에서 판교 방향 시흥나들목 일대는 2, 3차로의 장애물 주의하셔야겠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화성휴게소부터 이동량이 늘었고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 일직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인천 방향 영동고속도로 동수원에서 부곡까지 가다소다 반복되는데요. 이 구간 3차로에 작업하면서 혼잡을 더합니다. 이후 군자분기점부터 쭉 밀리고요. 이어서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지체 정체입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종로 5가
1: 할머니, 종로 5가예요.
2: 종로 5가?
1: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2: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3: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4: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5: Dream. 오늘을 기억하고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 매일 오후 8시 함께 꿈꾸는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6: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7: 제가 들어드릴게요.
8: 여기 앉으세요.
6: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사랑하기 때문에
1: KBS.
10: 잠시 후 5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오늘의 라방 김재은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의정부 사는 애청자 김재은입니다. 저희 집에 경사가 하나 생겨서 콩디 마이크를 잠시 제가 뺏어봅니다. 38년을 모태솔로로 살아온 친오빠가 글쎄 요즘 연애를 하나 봐요 콩디. 오빠가 저한테 그렇게 막 다정한 스타일은 아닌데 요즘 말투도 부드러워졌고요. 제가 묻질 않았는데 연휴에 차 타고 맛집 다녀온 얘기를 막 하질 않나. 현관에 새로 산 운동화가 보이길래 뭐냐? 물었더니 커플 운동화라고 막 자랑하고 옷 입는 스타일까지 싹 바뀐 거 있죠? 볼수록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온 몸으로 제가 느끼고 있답니다. 오빠, 어이, 김재영 씨 행복하니? 즐거워? 어? 그럼 됐어. 행복하게 예쁘게 연애 재밌게 하자.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나한테 다정해줘. 축하한다.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윤종신의 환생 듣고 왔고요. 김은숙님 이 노래 고프셨나 봐요. 윤종신의 환생이라고 문자 주셨네요.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의 라바 우리 김재은님이었습니다. 우리 김재은님이 믿기지가 않으시나 봐요. 중간중간에 피식피식 웃으면서 오빠가 굉장히 귀여운 듯 한가 봐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재은님 캐릭터가 아주 매력 있었습니다. 동생인데 반말이죠. 뭐 김재영 씨 행복하니? 즐거워? 그럼 됐어 라고 하시면서 요 부분이 우리 재은님 요 부분이 아주 매력 있고 친근감이 있었습니다. 저 들으면서 아주 배시 씨 많이 웃었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 싶어서 정말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고 하신 우리 홍정아님 문자 또 주셨습니다. 어머 축하드려요. 귀여운 여동생이네요. 오빠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하셨고 다행이네요. 사연자분 오라보니 언능 결혼까지 꼬린 하시면서 김경수님 보내주셨고 오빠분 이쁜 사랑하시고 동생에게도 잘해주세요. 한지원님. 김미영님 여동생 응원 등에 없고 오빠분 예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0584님 역시 사랑의 힘은 변화를 주네요. 우리 아들도 여친 생기고 머리 모양 스타일 다 달라지더라고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이 공감 능력 참 많은 힘이 되고 있죠. 38년 모태솔로 이분이 지금 사랑에 푹 빠지셨습니다. 폴링 인 러브예요. 삶의 리듬 그리고 말투도 표현도 달라지는 게 엄청 많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저 이분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재은님에게도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봄풀리 주제 또 알려드려야죠. 오늘은 아주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사랑풀리로 정해봤습니다. 제목이나 가사에 사랑이 들어간 노래들 여러분들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달달한 유자차 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들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로베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공대 2분입니다.

0: 좋다.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2: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오늘 여러분 마음에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뽐플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 같이 만들어볼 주제는 사랑플리로 함께합니다. 제목이나 가사에 사랑이 들어간 노래 싹 다 보내주세요.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달달한 유자차 선물로 쏴드릴게요. 이랬더니 5630님 언니 저는 유자차 싫어서 안 보내요 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안 보내드릴게 그러니까 아, 유자차 안 보내드리면 되잖아. 사랑 노래 찾아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 첫 곡입니다. 마이티 마우스의 사랑해.

오늘따라 우리 영감 얼굴에 영감 얼굴에 주름살이 한가득 보이네요. 주름살만큼 사랑하고 살아온 세월이겠지요 하시면서 최경란님 문자 주셨습니다. 원하시는 곡은 모세의 사랑인걸.

하면 그리고 5787님 언니와 함께하는 퇴근길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너무 좋아. 3882님 김현식의 사랑사랑사랑 듣고파요. 박은하님 이수정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오,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원하셨어. 알았다.

닉네임이 두릅전입니다. 맛있는 닉네임을 갖고 계시네요. 한때 이 노래 정말 많이 들었었습니다. FT아일랜드의 사랑아리.

오늘 봄풀리 사랑풀리로 깔끔하게 찾아가 봤습니다. 마이티마우스의 사랑의 모세의 사랑인걸, 김현식의 사랑사랑사랑, FT아일랜드의 사랑아리였습니다. 625 하나님, 김현식의 사랑사랑사랑 좋아요. 사랑을 세 번이나 한다잖아요. 그리고 4623님은 사랑 그게 뭐죠 하셨습니다. 아플 때 명약입니다. 사랑. 어미미님, 저요 저요 김태우의 사랑비 생각났다 하셨고, 그리고 안녕하세요 콩디, 언니가요 직장 이직 준비하느라 힘들어했는데 한고 시험 보고 1차 면접 붙고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최종 2차 면접 보러 가게 됐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시면서 이낙영님 문자 주셨는데, 많은 곡들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전미도에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이낙영님 보내주셨고, 제가 커피 선물 쏴드릴게요 나경님에게. 그리고 킴스님이에요. 한동준의 사랑해서야 생각난다 하셨고, 사랑 들어가네요. 최은정님, 이상은의 사랑을 할 거야. 그리고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 이렇게 두 곡을 또 떠올리셨어요. 1440님, 1440,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최고입니다. 진행 상큼합니다. 아, 상큼합니까? 유심초의 사랑이요 신청하셨어요. 김영임님,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 오, 사랑 들어가네요. 김혜라님은 사랑은 맛있다, 휘성의 노래. 그리고 황선미님은 팀의 사랑합니다. 유진성님은 김필의 그때 그 아인 보내주셨는데, 이 노래 가사에 또 사랑이 들어가나 보죠. 유진성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낙영님, 오, 오늘 뭐 난리 났습니다. 이 노래도 신청하셨어요. 사랑 들어간 노래 중에 저는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 많은 곡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하셨군요. 초등학생들도 따라 부른다는 그 노래,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오, 멋진 곡 또 선곡해 주셨습니다. 오늘 봄풀리 끝곡으로 또 채택이 됐습니다. 최하나님을 린의 사랑했잖아, 2000년대 초반 엄청 자주 들었던 노래입니다. 노래를 참 잘하는 린의 사랑했잖아. 하나님은 생각난다 하셨고, 땅콩 쿠키님, 박지훈의 난 사랑에 빠졌죠. 사랑하기 좋은 봄이지요 하셨어요. 6458님, 임영웅, 사랑은 늘 도망가. 왜 이렇게 사랑은 늘 도망가는 걸까요? 조판성님, 에피톤 프로젝트의 첫사랑 생각나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봄풀리에 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이낙영님이 신청하신 곡 오늘 봄풀리 끝곡이 되겠습니다.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어느 날 문득 떠오른 그 노래, 그 한 곡에 담긴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주말에 방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USB 하나를 찾았다. 비닐에 곱게 넣어 쌓아둔 걸 보고 내가 뭐 중요한 걸 이렇게 담아뒀나 싶어 곧장 노트북을 열었다. 이거 뭐지? 응? 사진이네? 아니 이걸 왜 USB에다가 넣어뒀지? 어디 보자. 오, 나 20대 때네. 야, 어렸다 어렸어. 우, 잘생겼네.

잠깐만. 하세 이 폴더는 또 뭐지? 무슨 사진이길래 따로 빼놨대? USB 안에 무려 폴더까지 만들어 넣어둔 건 나의 첫사랑, 내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그녀와의 사진들이었다. 와, 이게 언제냐. 사진이 다 어디 갔나 했더니 내가 잘 가지고 있었네. 이때가 우리 같이 경포대에 갔을 땐가? 와, 이 커플티는 또 뭐야. 이걸 입고 어딜 돌아다닌 거야 지금. 아이고, 아주 그냥 사랑꾼 나셨네. 나셨어 아주 그냥. 그 시절을 떠올리면 모든 게 좋았던 것 같다. 대학 시절 내내 짝사랑했던 그녀와 내가 연인이 된 건 대학을 졸업하고 비슷한 거리의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였다. 퇴근길에 역 앞에서 우연히 만난 그녀가 내게 먼저 아는 척을 해왔던 기억이 난다. 어, 반가워. 잘 지내고 있어? 너도 바로 취업했다며? 회사 어디야? 나는 요 앞이야. 너 연락처 그대로지? 밥 한번 먹자. 머리를 쓸어 넘기는 그녀의 손에 늘 끼고 다니던 반지가 없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우리의 만남에서 운명을 느꼈다. 밥을? 아니 지금 먹는 건 어때? 어? 나 어차피 혼자 살아서 집에 가도 혼자 밥 먹어야 되거든. 약속 없으면 같이 가자. 내가 살게. 그녀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기회다 싶어 매일 공격적으로 들이댔던 기억이 난다. 회사 앞으로 매일 데리러 가고 밤늦도록 통화를 하고 그녀가 야근을 하는 날엔 내가 손수 도시락을 싸기도 했다. 약 석 달간의 노력 끝에 첫사랑의 남자가 되었던 나를 내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 그때의 나는 그녀와 한 집에 살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우리 100일 때 이거 경포대 갔던 그때인가? 야, 자기도 어렸다. 나도 어렸네. 자기야, 나 이거 사진 보내줘. 어, 나 이거 프사할래. 괜찮지? 아내와 함께한 시간이 살아온 인생의 반이나 되었다. 내 삶의 여자는 너 하나지만 그 하나를 다 알기에도 인생은 짧고도 빠르구나 싶은 그런 오후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김종국의 어제보다 오늘 더 듣고 왔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해피엔딩이네요. 4190님 보내주셨어요. 우리 곽재원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선물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먼저 보내드릴게요. 윤은영님, 와 해피엔딩이었네요. 흐흐 하셨고, 이 반전이 늘 있다 보니까 해피엔딩이어서 좋으신가 봐요. 안병숙님, 어머어머 저도 어제 앨범 보면서 옛 추억에 빠졌었는데 하셨고, 두레님 오셨습니다. 예전 사진들 보면 참 촌스럽지만 추억이 돋죠. 한지원님, 추억은 방울방울. 우리 짱구한테 엄마 아빠 젊을 때 사진 보여줬는데 누구세요? 아우 귀여워.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한지원님 문자 주셨고, 설지원님, 진짜 사랑은 용기 있게 노력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나 보네요. 멋지세요.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 아내와 함께한 시간이 살아온 인생의 반이나 되었다. 내 삶의 여자는 너 하나지만 그 하나를 다 알기에도 인생은 짧고도 빠르구나. 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우리 곽재원님 대충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의 그런 남편일지 조금 아주 조금 유추가 됩니다. 우리 곽재원님 너무 멋있으신 분 같고요. 계속해서 좋은 또 재미있는 이야기 있으면 어떤가요? 앞으로 많이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곽재원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 라떼적 노래들이 나와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라라랜드. 기분이가 좋아지는 시간입니다. 박은하님. 또 이윤태님. 콩디 오늘 손님이 노트북을 두고 내리셔서 주인 찾아드리고 왔습니다. 잘했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좋은 일 하셨네요. 이 노트북. 야, 이 휴대폰은 좀 잊어버리기 쉬워도 노트북은 큰데. 잊어버리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근데 우리 윤태님 때문에 바로 품 안에 안으셨겠어요. 강보혜님, 밀렸던 화장실 청소, 침대 커버 교체하며 듣고 있습니다. 보혜님도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VOS에 매일매일 준비했습니다.

0: 할인 훈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온스.

이난희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해남 갔다가 부천 올라가는데 우리 남편 졸음운전. 아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큰일 납니다. 저는 계속해서 싸우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싸우지 마시고 졸음운전도 아니 됩니다. 김연도님. 콩디 제가 40대 중반인데요. 커피숍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동안의 인상이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좋아서 마음에 드셨다고 합니다. 어우, 굉장히 동안이신가 봅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김연도님 문자 주셨고 그리고 이재숙님 빨간 장미 같네요 콩디 보고 싶었어요 하시면서 보고 싶었어. 홍은경님 콩디 안녕하세요. 오전에 미용실 갔다가 긴 머리를 자르고 펌했어요. 집에 오니 큰 딸은 엄마 삼각김밥 같아 작은 딸은 엄마 푸들 같다 하네요. 아 그래도 뭐 귀엽다는 거겠죠 하시면서 홍은경님 보내주셨습니다. 기분 전환 확실하게 되셨을 것 같네요. 1046님 안녕하세요 유부님. 저는 지금 남편과 큰딸이 좋아하는 만두 사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소소한 행복이 매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행복이 가장 값진 것 같아요. 라라랜드와 함께합니다 하셨고 이정님님 어버이날도 다가오고 해서 휴가 내고 엄마가 계시는 광주로 달려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카시아 꽃들이 너무 예뻐요 하시면서 이렇게 또 문자 한 자락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따뜻하게 행복하게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신정원님 콩디 저 허리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출근해서 통증 참아가며 열일하고 퇴근 중입니다. 하루가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도 오늘 힘내서 화이팅 하셨다고 우리 신정원님 문자 주셨는데요. 저 이번도 화이팅을 외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나아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신정원님에게 카푸치노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어여 나으세요. 아프지 말고. 그리고 언니 지금 제주도에 왔습니다. 늘 집에서 언니 목소리 듣다가 제주에서 들으니 더 좋지? 숙소 가는 길 좋은 노래 들으며 갑니다. 8399님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6505님 이번 누나 아버지가 오늘 수술하셔서 오전에 병원에 입원 후 지금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수술실 앞에서 라디오 들으며 기다리고 있어요. 수술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어찌해서 또 수술을 하시는지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쾌유 있길 저희 분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끝곡은요. 최성수의 플립사랑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내일 다시 4시에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곳곳에서 퇴근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지체 정체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 동작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천호대교부터 구리 암사대교 사이 2차로에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조심히 지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까지 양방향으로 7km 이상 정체입니다. 경기 동쪽에서는 판교에서 구리 방향, 송파부터 서하남까지, 또 상일부터 구리 남양주금소까지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화성휴게소부터 이동량이 늘었고요. 매송부터 용담터널까지, 또 일직부터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한산 부근에는 사고 있고요. 군자 분기점부터 엿봐봤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오늘과 내일을 특별하게 이어주는 마법 같은 시간.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공을 깐다.
0: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다들 놀러 가셨는지 방송국 출근길이 그간 좀 한산했는데 다시 북적북적해졌더라고요. 어딜 가야 사람이 없으려나. 지난 주말부터 시작해서 눈치게임하기 바빴던 며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경주 여행 왔어요.
1: 제주도에서 드라이브하면서 들어요.
2: 버스 타고 고흥 갑니다.
0: 큰맘 먹고 거제도 여행 가요.

쉴 때도 언제나 함께.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계시든 이 시간만큼은 항상 여러분의 옆자리를 내어주실 거죠. 매일 저녁 6시 음악을 달리는 시간. 저는 스위스로의 이노진이고요. 여기는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태연의 제주도의 푸른 밤 듣고 왔습니다. 안녕하셨죠? 여러분의 인디 스윗스로우의 이노진 왔습니다. 싸느님, 인디 옆자리 너무 붐벼요. 조금만 옆으로 가보세요. 끼어안게. 예, 여기 앉아계시는 분들께 하는 거죠. 예, 예, 사이좋게 나눠서 앉으세요. 예. 한지원님, 언젠가 저도 해외에서 스드인 듣고 있어요 하고 보내고 싶네요. 오늘은 집에서 운동하면서 들어요. 그럼요. 우리는 꿈꾸죠. 진짜 어딜 가나 콩어풀로 들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좋은 세상인 것 같아. 그래요. 한지원님께서 어디로 가셔서 어디 특파원으로 연락을 주실지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요즘 그 연휴가 있어서 그 어딜 가나 참 사람이 많다고 하는 소식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 그 전쟁 때문에 유가가 높아서 그러는지 해외로는 좀 덜 나가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여행지들이 많이 더 붐비지 않았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애경님,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도 너무 좋고 진짜 여행 가기 좋은 날씨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랑 산책 잘 다녀왔어요. 이 노래 들으니까 당장 제주도 가보고 싶네요. 아, 그쵸. 참, 제주도 좋은데. 제주도 가고 싶은데. 박소영님, 오늘 뭔가 자유로웠어요. 5일 연휴는 너무 길어요. 이사하고 꽤 됐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야 커튼 달고 에어컨을 설치했네요. 와, 그죠. 이사하고 바로 다는 그 시기를 넘어서면 좀 더 정리되면 하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또 좋고 문 열어놓고 청소하기 딱 좋으면 그래 오늘 해야겠다 하고 하신 느낌. 야, 이제 걱정 없네. 시원한 여름을 맞을 준비를 하셨네요. 1418님, 와, 4박 5일 제주도 갔다가 복귀했는데 와, 제주도 노래라니. 아직 제주도에 있는 느낌이에요. 시어머니 팔순이라 모시고 다녀왔는데 길게 다녀온 만큼 아쉬운 여운이 더 긴 것 같아요. 맞아, 여행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짧게 가면 짧게 가는 대로, 길게 가면 길게 가는 대로 참 아쉽고 더 누리고 싶고. 그렇죠. 아, 그 어디를 가시든, 예, 집에 계시든, 지금 어디 퇴근 중이시든, 예, 여러분 곁에는 제가 있겠습니다. 자, 수요일 생방송으로 팔딱팔딱, 예, 생동감 넘치게 달려가는 두 시간. 잠시 후에 드라이빙 포인트가 열리니까 출석 체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마침 이제 연휴가 끝났으니까 쉬는 동안 어디 다녀오셨는지, 예, 후일담 남겨주셔도 좋고요. 아이고, 쉬다가 나오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시는 익숙한 퇴근 인사도 환영합니다. 사연 소개되면 커피 한 잔씩 챙겨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첫 번째 광고 듣고 올게요.

스위트 라이프 이노진입니다. 크러쉬와 다이나믹 듀오의 노 브레이크 이 노래 들으시다가 드라이빙 포인트에서 짠 만나겠습니다.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었나요? 현재 시각 저녁 6시 13분 32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드라이빙 포인트. 최송아님, 아이가 주문한 장작구이 치킨을 사들고 퇴근 중입니다. 옛날에 아빠가 붕어빵이랑 호빵 사오시면 쪼르륵 달려가서 그것부터 반겼는데 엄마가 되어 해보니까 아이가 웃으면서 뭐 사왔냐고 반기는 거에 완전 푹 빠졌어요. 오늘도 아들 녀석 환하게 웃어주겠죠. 아 진짜 이게 기쁨이죠. 그죠? 아 귀여운 강아지처럼 쪼르륵 달려와가지고 엄청 웃으면서 반기는 거. 아 맛있게 드시겠네 장작구이 치킨. 변은주님, 요새 이사 준비한다고 연휴 동안 가구며 가전 보고 다닌다고 정말 힘들었어요. 이사해서 좋은데요, 이 과정이 힘들어서 두 번은 못하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사라는 게 뭐 요즘 다 알아서 해주시고 정말 진짜 고마운 세상이라고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스트레스도 이만한 스트레스가 없어요. 하지만 이삿날 끝나고 진짜 새로운 집, 새 집에서 사는 그 꿈으로 버티는 거죠. 한수희님, 매일 차에서 스트레스 듣다가 뚜벅이로 퇴근하면서 들으니까 더 좋네요. 주차장 공사로 강제 뚜벅이가 되었는데도 불편한 게 전혀 없어요. 오늘도 퇴근 시간을 부탁합니다. 아 수희님 말씀 잘해주셨어요. 진짜 나 정말 예전 생각 자꾸 하게 돼. 교통 이렇게 보면은 대중교통 생각하면은 요즘처럼 그렇게 정말 딱딱 알아서 오고 몇 분 남았다고 알려주고 어디를 가나 편한 거는 진짜 이런 건 없습니다. 9767님 연휴에 인천에서 속초까지 가는데 8시간이 걸렸어요. 맞아 그랬다고 해요. 차에서 이미 진을 다 뺐지만 그럼에도 양떼 목장도 가고 소고기도 먹고 밤바다 구경까지 알차게 놀다 왔다 갔다 왔어요. 맞아요 진짜 사람들 정말 많다고 했어요. 근데 또 날씨도 좋았으니까 그 혼자 그냥 고즈넉하게 다니는 것보다 또 사람 북적북적한 또 그런 맛이 있죠. 잘 챙겨 다녀오셨네요. 조하금님, 퇴근하고 화성 가는 길입니다. 어버이날이 다가오니까 엄마가 더 생각나더라고요. 특별한 선물은 아직 못 샀지만요, 먼저 가서 얼굴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은 선물일 것 같아서요. 엄마가 좋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당연히 반기시겠죠. 아이고 한 번만 볼 걸 두 번 보고 그럴 텐데 어머니가 해주신 밥 저녁밥 맛있게 드시겠는데요. 자 사연 소개된 모든 분께 커피 한 잔씩 제가 챙겨드리겠습니다.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그곳 드라이빙 포인트.

거미의 어른아이였습니다. 0627님이 청해 주신 노래. 자, 드라이빙 포인트. 우리 서주희님께서는 야, 진짜 맛있게 드신다. 긴 연휴 후유증 극복에는요, 맛있는 집밥이 최고죠. 삼겹살을 구워서 잘게 썰어서 잘 익은 열무랑 흰쌀밥 슥싹슥싹 비벼 먹었어요. 아껴둔 동치미 국물을 같이 먹었더니 세상 별미, 힘이 불끈 납니다. 자랑할 만하다. 오늘따라 뭔가 그 저녁 메뉴 추천이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다 먹고 싶은 음식들이다. 야, 고추장 싹 해가지고 슥슥 비벼 먹는 거 잘하셨습니다. 김소정님, 모두가 재출근하는 날 저는 오늘부터 쉽니다. 지금 보령 와서 여유롭게 낚시 중이에요. 연휴 때 바쁘게 일해서 힘들었는데 한가하고 좋아요. 와, 최고의 하루다. 그래요. 연휴 때 일하시는 분들은 그쵸, 나중에라도 꼭 그 휴일 챙기셨으면 했는데 김소정님은 더 극적으로 바로 다음 날 그냥 딱 쉬시네.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고기들이 잘 잡히나요? 어때 괜찮아요 오늘? 네. 박주현님, 바쁘게 지내다가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막히는 수원 퇴근길이

이에요. 임신하고 이 시도 때도 없이 배고파서 힘듭니다. 지금도 배에서 꼬르르 꼬르르 천둥 칩니다. 아, 그래서요. 아유, 맛있는 거 잘 드시고 아주 이쁜 아이 순산하셔야죠. 그래, 정말 막히죠. 한동안 좀 안 막혔다고 우리는 그때의 생각에 아이고 너무 진짜 숨 막힌다 하실 겁니다. 거기다 배까지 고프니까 얼른 가서 식사하세요. 그리고 5596님, 다가오는 5월 9일은 우리 부부의 결혼 31주년입니다. 늘 이해하고 내 편이 되어주는 남편 정수환 씨 사랑합니다. 와, 진짜 사랑스러우시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항상 한결같이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준다. 야,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요즘 막 아이고 예전 같지 않아요. 정말 거들떠도 안 봐요. 뭐 이러시는 저 부분들 많은데 진짜 정말 인꼬부부 5596님 네, 축하드립니다. 결혼 31주년 잘 파티 잘 하시고요. 마침 이 5596님 예, 일단 저기 드라이빙 포인트 보내주신 분들께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유인음악가게와 딱 어울리는 사연이라서 우리 5596님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주인장이 실시간으로 문을 열고 맞이하는 유인음악가게, 그래서 그 키워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빠밤! 축가입니다. 축가. 예, 계절의 여왕답게 5월은 결혼 소식이 참 많죠. 그래서 축가하면 떠오르는 노래 한 곡을 골라서 유인음악가게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노래 4곡 선곡된 분들께는 배달음식 교환권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우리 5596님 결혼하실 때는 축가 들으셨나? 어떤 축가로 사랑 고백을 받으셨을까? 프로포즈할 때도 예, 또 그런 사랑스러운 노래 많이 부르죠. 우리 부부 축가는 이 노래였습니다. 그리고 친구 결혼식 축가를 제가 했는데 뭐 정말 좋아했어요. 아유, 실수해가지고. 아니요, 엄청 제가 울어가지고 망쳤어요. 이런 이야기가 더해진다면 더 좋겠죠.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처음 찾아오신 새싹들을 위한 스드인 꿈나무상. 또 역시 1부 끝곡으로 비워두겠습니다. 선곡에 도전해 주시고 스드인의 뿌리 내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 스위스로우도 참 축가 일정 스케줄이 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축가 정말 세상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들 예,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Y2K의 헤어진 후에, 그리고 패닉의 아무도 듣고 축가 부르러 갑니다.

하루의 후반전을 음악으로 근사하게 스위스로 이노진과 함께해 주세요. 매일 저녁 6시 스위트 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저 주인장과 여러분과 음악이 존재하는 유인 음악 가게. 오늘 준비된 키워드는 축가입니다.
1: 가장 빛나는 계절 5월을 맞이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될 우리 신랑 신부를 축복하는 노래 바로 보내주세요.
0: 네, 주례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소라의 청혼 윤은영님께서 청해 주셨어요. 제 결혼식 축가였어요. 고등학교 친구들 5명이 불러줬어요. 아, 귀여웠겠다.

9633님 그렇죠. 성시경의 두 사람이죠. 축가는. 아, 친구 결혼식을 위해서 저 포함 친구 4명이 힘을 합쳐서 축가로 불러줬는데 얼마나 떨리던지 염소들이 부른 줄 알았대요. 귀여워.

도영이님께서요, 얼마 전에 친구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축가로 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에 저도 반했어요. 맞아요, 이 노래도 많이 부르시죠. KC의 너의 발걸음에 빛을 비춰줄게.

0: SG워너비의 라라라입니다.
1: 김민수님이 제 결혼식 때 처남이랑 사촌이 함께 불러준 곡이에요. 이 노래 부를 때 아내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저는 왜 그렇게 눈물이 나든지 감동이었어요. 저희도 축가를 하다 보면 보통 신부님이 많이 웃으시잖아요. 근데 신랑이 눈물 흘릴 때 있어요. 제법. 그럼 또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엽고 그렇습니다. 결혼식 때 추억 떠올려 보시죠. SG워너비입니다. 라라.

아, 이렇게 결혼식 축가 사연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신윤주님, 축가 노래를 들으니까 결혼식 다녀온 느낌인데 여기 뷔페 맛있나? 아유, 예, 신윤주님 6시 예식 오셨어요? 예, 그럼 한층 내려가셔가지고 식권 내시면 예, 갈비탕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뷔페보다 이렇게 갈비탕이 맛있더라고요. 아, 모르겠어. 1995님 결혼 예정은 1도 없지만 축가는 세븐틴의 만세로 정했습니다. 언젠간 하겠죠? 그래요. 미리미리 정해두는 거 괜찮아요. 아, 좋습니다. 문호경님, 인디도 결혼할 때 인디가 우는 거 아니에요? 100%입니다. 예. 저는 이렇게 울고 그러겠죠? 김선아님, 노래 못 부르는 남편이 우리 결혼식에서 김동률의 감사로 축가를 직접 불렀어요. 남편께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부르긴 했는데 개콘의 고음불가처럼 부르는 바람에 하객들이 빵 터졌던 기억이 있어요. 음치가 부르기에는 참 어려운 곡을 선곡했어요. 노래 잘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노래입니다. 그 노래는 마치 남편이 이제야 나 태어나 그 이유를 안 올라가 음이 똑같아. 저 어디서 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 너무 짠한데 너무 사랑스럽고 땀을 진짜 뻘뻘 흘리거든요. 메이크업 다 지워지는데도 그게 그렇게 사랑스러워요. 진짜 목숨 걸고 그 축가 하나도 그렇게 신부를 위해서 예, 목숨 바쳐 하는 거죠. 아, 정말 잘 사실 겁니다. 자, 이렇게 5월 달콤한 축가로 채웠던 유인음악가게였습니다. 배달음식 교환권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선고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당첨되신 분들은 성함과 휴대전화번호 11자리를 선물 문의 코너에 남겨주십시오. 자, 스팅 꿈나무상은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광고 주세요.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0: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0: 다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코리안테라피 김소영
2: 보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4: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7: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6: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7: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6: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7: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8: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0: 오진입니다.
1: 네, 축가를 오늘 유인음악가게에서 들어봤는데요. 이제 우리 새싹 꿈나무를 발표하겠습니다. 아, 남편과 제가 이 노래로 친구 커플의 축가를 세 곳이나 부르고 다녀서 한동안 우리 부부 별명이 축가 공연단이었습니다.
2: 우와, 이 노래를? 박선주와 김범수의 남과여를? 이야, 부부 축가단. 아, 세상 문자 4886님 축하드립니다. 꿈나무상 드리고 배달음식 교환권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시작부터 돌발 구간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서울시내 내부순환로 성산방향 홍지문터널 안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멈춰 있는데요. 안쪽 정체가 심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부터 가양대교 지나는 데는 50분 이상 걸립니다. 이어서 수도권 제1순환선 송내까지 양방향으로 9km 이상 정체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매송에서 용담터널까지 일직부터 금천까지 밀립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수원, 양재부터 반포까지 답답하고 반대 부산 쪽 죽전에서 수원까지 차간격 좁혀집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서안산 부근 1차로에 고장난 차가 멈춰 있고요. 이 구간 앞시간 사고 처리는 완료되면서 정상 소통하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사랑 처방. 안녕하세요. KBS 주말 드라마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양현빈 역을 맡은 박기웅,
1: 공주아 역을 맡은 진세현입니다.
0: 긍정과 낙천적인 태도를 잃지 않는 유쾌한 양현빈과
1: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늘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공주아가
0: 30년 동안 악연으로 얽혔던 두 집안의 오해를 어떻게 풀게 될지 지켜봐주세요.
1: 매주 토요일 일요일 저녁 8시 사랑을 처방해드립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2: 부탁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수요일 저녁 2부 첫 곡은 쿨의 아로하였습니다. 이 노래는요, 우리 1547님이 청해 주셨는데, 인디, 저는요, 결혼 17년 차인데요. 우리 때는 축가 없이 결혼식만 했어요. 노래를 잘 부를 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만약 지금 듣고 싶은 축가가 있다면, 아로하를 듣고 싶네요. 하시면서 청해 주셔서, 예, 좋은 노래, 그래. 참, 그때는, 그때 당시는 그래도 축가가 좀 희소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비교를 하기엔 좀 그렇지만 최근에는 결혼식을 이렇게 자주 가다 보니까 주례 선생님이 없는 결혼식을 거의 100%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축가마저 없으면 너무 금방 끝나버리는 거죠. 그런 느낌도 있어서 그래도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축가해주고 또 축사도 하고 그렇게 이제 가족이 더 챙기는 느낌? 이런 좀 다정한 결혼식이 많아지는 것 같아서 느끼고는 있었는데 우리 아로하, 예, 사랑스러운 노래. 축가 없이 하셔도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시는 우리 1547님 들으셨죠? 편의점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 저의 허밍으로 마치는 음악 퀴즈 스비뚜바 퀴즈 그리고 저녁에 돌아보는 오늘의 장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모두와 나누고 싶은 한 컷 사진이나 이야기나, 예, 스드인에 한번 알려주십시오. 사연 소개되면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에서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피슬,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을 드립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요. 스비뚜바 퀴즈 시작할게요. 쇼리 실라!

0: 생산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Sweet Drive 이노진입니다.
5: 스드이는 내 허밍이 최고라 하셨소. 스비드바 퀴즈.
4: 안녕하십니까. 스비드바 퀴즈 진행을 맡은 DJ 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흥얼거리는 노래 제목과 가수를 맞춰주세요. 10분께 아이스 초코라떼 쿠폰 아초라쿠 보내드릴게요. 정답 보내실 곳은 문자번호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럼 잘 들어보세요.

0: 스비트바 퀴즈 허밍에 이어서 바로 듣고 온 노래는 오늘 힌트곡인 데프콘의 아버지였습니다. 자, 그럼 도착한 문자 보겠습니다. 김보라님, 준이 형 오셨어요? 아, 예. 아까 시작 때 스드이는 내 허밍이 최고로 하셨어. 준이 형은 와, 그 목소리 담고 싶은데 진짜 독보적인 하셨어. 이게 안 되는데. 신비님,
1: 아주 좋다쿠.
0: 예, 아초라쿠. 예, 아주 예, 정말 초콜라테 쿠폰 아주 좋아합니다. 저도. 안병숙님,
2: 아, 아버지 보고 싶어요.
0: 예, 그렇죠. 부모님에 관한 오늘 스비토바 퀴즈. 아, 정답곡은 무엇일까요? 3861님,
3: 아, 마치고 싶다. 아, G.O.D의 그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아, 아초코 원추인데. 그 정답은요. 맞추고 싶은데 의식의 흐름 끝에 정답이 없었어요. G.O.D의 아, 제목이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 하셨어가 아니죠. 예. 어? 와중에 8097님 G.O.D의 예. 어머니께 아십니다. 아십니다? 아, 아쉽습니다. 이게 어머니께가 아니죠. 네. 오미진님, 우리 엄마는 쟁반짜장을 좋아하시는데.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어휴, 쟁반짜장 맛있죠. 예, 자, 이쯤에서 제가 허밍한 부분을 공개하고 당첨자 소개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너무 쉬웠죠, 오늘?

오늘 정답은요. GOD의 어머님께였습니다. 어머님께. 그래서 오늘 어머니께라고 보내신 오답자분들이 제법 있으신 걸로 압니다. 보통 본인의 어머니, 아버지는 어머니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하고 남의 아버지, 어머니는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님을 붙이는 건데 시적 고용이라 봐야겠죠. 예, 이 노래는 GOD의 어머님께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당첨자는 이분들입니다. GOD 어머님께 어머니 문자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는 옛날 얘기. 어머니 문자 짜장면이 좋다고 하셨어. 좋다고 하셨어. 우리 엄마 짜장면을 좋아해. 약간 이런 느낌. 2643님 축하드립니다. GOD 어머님께 GOD 데뷔했을 때 친구들이 너 닮은 사람 나왔다고 알려줬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별명이 김태우였습니다. 네, 저 여자예요. 예, 9110님 축하드립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아빠 생신 선물 준비하려고 잠깐 밖에 나온 학생입니다. 지금 엄마 차 타고 집에 가고 있어요. 선물 타서 아빠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는 GOD 어머님께인 것 같네요. 하신 3046님 기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GOD 어머님께 더 듣고 싶은 허밍 해주신 박정옥님도 당첨되셨고요. 그리고 GOD 어머님께 스비트바퀴즈 퀄리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와, 고급져요. 거기에 잘 맞춰주신 우리 7706님도 훌륭하십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자, 당첨된 분들께는 아이스 초코라떼 쿠폰 아츠레쿠 보내드릴 겁니다. 스윗드라이브 이노지님이다 홈페이지 선물방에 성함이랑 연락처 11자리를요 본문에다가 꼭 남겨주십시오. 그럼 정답 꼭 듣고 오겠습니다. GOD의 어머님께.

가사를 잘 들여다보면 정말 가슴 아픈 노래죠. G.O.D의 어머님께였습니다. 오늘 정답곡이었습니다. 수키님이 9살 아들, 6살 딸내미 키우는데 아 힘들 때마다 엄마 생각이 4남매를 어찌다 키우신 건지 그러게 말입니다. 진짜 대단하셔요. 정말 슈퍼맨들이죠. 와, 하나 키우기도 힘들다고 막 하시는데 대여섯을 어떻게 이렇게 키우셨는지 막 우리 할머니 다 진짜 대단하시죠. 아 박나영님께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알려주시네요. 이게 가상으로 돌아가신 엄마를 향한 곡이라 제목을 어머님께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 바로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그나저나 우리 엄마는 중국집 시킬 거면 해물 들어간 쟁반짜장 시켜라 이렇게 말하시는 멋진 분입니다. 아, 훌륭하십니다. 그래서 아, 지금 각 우리 스님들께서 중화요리집에서 어머니의 취향, 네, 최애 메뉴를 지금 하나씩 다 올려주고 계십니다. 아, 맞아요. 김영수님,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굴짬뽕이 좋다고 하셨어. 이렇게 가사로. 아, 굴짬뽕까지 나왔다. 아, 어머니는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 어머니는 짜장면 곱빼기 좋아하셨어. 저는 항상 곱빼기로 먹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 고윤아님, 대학교 기숙사 룸메가 GOD 팬이었어요. 일명 팬 GOD. 본가가 울산이었던 유라야, 잘 지내니? 아, 팬 GOD 출신의 친구들 생각나시나 보다. 하, 지금도 뭐 어마어마한 규모지만 팬 GOD 진짜 대단하시죠. 제일 많았을걸요. 그죠?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국민가수 GOD의 어머님께 오늘 스피드바 퀴즈 정답곡이었습니다. 자, 아침에 소중한 사람아, 전미도에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두 곡 들으시고 우리 스탠들의 일상 만나보러 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 길에 떠올린 다양한 순간을 함께 되돌아봅니다. 오늘의 장면,

4347님 실록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경주의 왕릉은 보기만 해도 시원시원합니다. 특히 봉황대 고분 위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도 멋진 포즈로 우리를 반겨줍니다. 와, 봉황대 고분 사진, 그 나무, 파란 하늘, 흰 구름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봉황대 너무 좋죠. 언제 갔나 생각해보니까 3년 전에 여름에 갔어요. 저희는 거기 행사, 봉황대 행사를 갔었는데 너무 좋아서 1박 2일 코스로 갔었거든요. 진짜 정말 또 가고 싶다. 한 3년쯤 되면 다시 한번 불러줄 만도 한데, 그죠? 아, 경주의 소식을 전해주신 4347님 사진 보내주신 거 올려놨습니다. 좋죠. 이게 보통 무슨 컴퓨터 바탕화면, 배경화면 사진 진짜 그거예요. 거의 경주에서 찍은 사진들은 다 정말 그렇습니다. 6563님 5년간 탔던 제 첫 차를 보내주고 왔어요. 초보 운전이라 중고차로 운전을 시작했는데 낡은 차여도 운전하면서 실력이 늘었다 생각했는데요, 또 고장이 나버렸어요. 수리비가 많이 나와서 이제 보내줬습니다. 덕분에 혼자 지방 출장도 가고 가족여행도 다녀올 수 있었는데 아쉬워요. 나의 첫 차 카노야. 왜 카노냐면요, 아메리카노 색깔이어서 지어준 별명이에요. 아, 귀여워. 그동안 나의 발이 되어주어서 고마웠어. 네가 남겨준 폐차비 80만원도 잘 쓸게. 안녕. 아, 너무 정들었겠다. 맞아요. 초보 운전 때 저도 그 중고차 그때 엄청 저렴한 가격에 200만원짜리 중고차 타고 그렇게 다니다가 운전 연습하고 길을 들이고 그리고 이제 새 차를 샀었는데 그 정이 그게 훨씬 더 들어가요. 예, 중고차를 첫 차로 맞이했을 때 다 내가 잘 큰 것 같고, 그죠? 덕분에 내가 잘 달리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요. 또 이제 새 차 귀여운 또 새로운 붕붕이 들여와야겠죠? 0517님 큰아들이 일병 첫 휴가를 나왔어요. 가족과 한강 드라이브하고 멋진 풍경 있는 카페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기에 시원한 바람 맞으면서 다녀왔습니다. 그리운 마음이 만나 소소한 일상을 다시 함께하니까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정 가족의 사랑 넘치는 시간 아닌가 싶어요. 우리 큰아들 남은 군복무도 건강하게 응원해주세요. 그쵸. 군에 자식을 보내신 부모님은 그 기억을 잊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내 주변에, 항상 나랑 같이 품 안에 끼고 자던 우리 아들이 처음으로 긴 시간을 나 없는 곳에서 지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함을 더 느끼게 되고, 물론 아들도 너무나 역시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일병 첫 휴가니까 더 애틋하고 막 소중하고 막 그렇습니다. 아, 가족의 중요성 막 아, 점점 익숙해지겠죠. 편해질 겁니다. 예. 자, 잊고 싶은 건 지우고 좋았던 건 기록해드립니다. 퇴근길 나를 위하는 시간, 오늘의 장면.

0: 3524님이 청해 주신 허각의 언제나 오늘의 장면 이후에 듣고 왔습니다. 김현미님, 아이고 저도 우리 큰아들 보고 싶으네요. 7월에야 볼 수 있을 텐데 기다려집니다. 아, 7월까지 언제 기다려 우리 큰아들. 진짜 우리 스드인, 소나무 스드인 분들도 그 군에 아들 보내신 분들이 몇 계시죠. 참 그리워할 텐데. 0094님, 저도 우리 아들 32사단 훈련소 퇴소식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군복 입고 있는 모습이 늠름하게 보이면서도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서 울컥합니다. 내일 자대 배치 받아서 또 다른 환경에서 적응해 나가야 될 텐데 잘할 거라 믿습니다. 인디도 많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아, 훈련소 퇴소식 했어요? 날씨 좋을 때 잘했다. 이게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좀만 늦게 갔어도 엄청 덥잖아요. 여름철에. 그러니까 한여름에 또 훈련소 보낸 부모님들은 마음이 진짜 미어지죠. 한겨울도 그렇지만 얼마나 더울까 진짜. 아이고 선풍기 바람 잘 쐬고나 있을까 할 텐데. 요즘 근데 에어컨도 있으려나? 그치? 휴대전화도 쓸 수 있는데 뭐. 야, 우리 때 생각하면 정말. 예. 아, 군대 얘기만 나오면 꼭 이래요. 문나희님, 우와 텔레토비 동산이다. 봉황대 예, 그 왕릉 사진을 보시면서 진짜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를 보고 텔레토비를 제작했나 싶을 정도로.
1: 보라돌이 뚜비 나나뽀 안녕.
0: 기억나시죠? 그렇게 웃어 애들이. 예, 웃음이 많은 애들이었습니다. 텔레토비. K3003님, 저도 중고차이긴 했지만 10년 가까이 탔던 제 첫 차를 얼마 전에 보내주고 새로운 차랑 함께한 지 3달가량 되었는데요. 도로 위에 제 첫 차와 같은 차종을 보면 반갑고요.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안전운전, 무사고길만 데려다줘서 고마웠어 내 첫 차. 공감 많이 해주시네. 진짜 말씀하신 것 전부 너무 공감하는 거예요. 저도 한 13년, 그러니까 그 전에 중고차로 얼마 탔지? 그러고 이제 새 차를 한 13년 정도를 타고 작년인가에 이제 팔았죠. 그때도 저도 한 폐차 비한다고 8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아이고 참 고맙더라고요. 아니 그 예, 떠나보낸 그 차가 고맙죠. 참 돈도 많이 벌게 해주고 여기저기 잘 나를 모시고 다녀줬었는데 새 차와 만나서 예, 그때만큼의 기분은 아니에요. 그죠? 한 몇 번, 한 두 번째 새 차인데 물론 아껴 타고 또 운전 실력도 뭐 적응이 돼서 더 나아지겠지만 그 첫 차의 그 느낌은 아, 잊을 수가 없어요. JJ님, 오 JJ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스테인 덕분에 레인보우 브릿지 라이트 쇼가 정말 궁금해졌어요. 직접 보면 정말 환상적일 것 같아요 하셨어요. 예, 우리 독일인 스드인이신데요. 한국에 오셔서 여행을 오셨대요. 그래서 엊그저께 오픈 스튜디오에 오셔서 저 퇴근길에 만나서 인사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 지금 이제 곧 보이는 라디오에 보여드리겠죠. 한강의 그 레인보우 브릿지 라이트쇼, 분수쇼. 그거를 너무 인상 깊게 보신 모양이야. 이제 거기 가서 직접 보시는 중인가 봅니다. JJ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멀리서도 직접 찾아주시고 이렇게 항상 콩 사연 남겨주시거든요. 네, 좋은 여행, 행복한 여행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장면 사연 소개된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노래 들려드리면서 레인보우 브릿지 라이트 쇼 한번 오늘도 기대해봅니다. 오케이. 서울시에서 상 줘야 돼 진짜. 예. 자, 멜로브리즈의 달리 되었더라면, 그리고 김현성의 소원.
2: 달리 되었더라면 어찌 되었을까?

0: 그 말 듣기 싫겠지만 난 그대가 돌아온다면 참 좋겠어요.
1: 달리 되었더라면

0: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6: 수요일 저녁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생방송 함께 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박문치와 강원우가 함께한 내 손을 잡고 싶어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이었습니다. 내일도 데리러 올게요.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정체가 빠르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정체 구간에서도 어느 정도는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방향 소래터널에서 송내까지 속도가 더딥니다.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 쪽으로 고덕터널에서 차간격 좁혀지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판교에서 주춤하고 다시 양재부터 반포까지 이동량이 꾸준합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신갈 분기점에서 지체 정체고요. 이후 김천휴게소에서 동김천까지는 1차로에서 야간공사 시작됐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북수원에서 속도 내려가는 정도입니다.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지선 대구 쪽으로는 유천 하이패스에 사고 있는데요. 2, 3차로 통행 어렵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서휘영입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를 1600-0255 포스코 ENC.
2: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단소매와 긴소매의 옷이 공존하는 시기입니다. 보일러 끈지 얼마나 되지도 않았는데 여기저기서 벌써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봄한테 잘 가라는 배웅도 못했는데 서둘러 초여름 마중을 나가야 할 때죠. 그래도 창 너머 저녁 공기 끝에선 여전히 봄이 남긴 부드러운 흔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는 이런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 봄의 끝자락에서 행복할 수 있다면 지나간 이 시간도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겠죠.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이 좋다면 오늘의 이름은 행복으로 기록되지 않을까요? 선선한 바람이 부는 저녁, 여러분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머물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꿈꾸는 저녁, 드림팝 이상우입니다.

0: 예, 하루에 두 계절을 느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봄과 여름을 동시에 느끼는 나들이 또 찾아왔죠. 예, 어느새 봄의 끝자락, 또 여름의 초입이네요. 끝이 좋으면 다 좋다. 결과가 완벽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과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을 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예, 지금 이 순간 불어오는 선선한 바람에 고단했던 마음을 씻어내는 것으로도 오늘의 끝은 충분히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요일 저녁 이상호의 드림팝 사연과 신청곡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커피 쿠폰 준비해 놓겠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Bruce Hornsby and the Range, The Way It Is, 7231님이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6일 수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은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3006님, 오늘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했어요.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저축할 필요 없다.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살아라. 현실과 좀 다르게 느껴져서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예. 저희도 그러고 싶죠, 아버님. 저축할 돈은커녕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돈, 먹고 싶은 거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아버님. 돈 좀 주실래, 아버님? 저는 아마 그런 이게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이거를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버님, 저희도 저축하고 살고 싶어요. 남은 거. 그런 뜻에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그 지금 이 순간 막 너무 이렇게 저기 돈에 연연해 하지 말고, 뭐 이게 막 낭비하라 하면서 이렇게 쓰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 쓸 수 있을 때 돈도 써야 된다 이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나요? 제가 그 매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젊어서 여행을 너무너무 가고 싶으셨던 어떤 그 노부부가 한 분, 두 분이 계셨는데, 저 여행 프로그램 할 때, 60이 이제 다 돼가지고 뭔가 여유가 생기고 이제 경제적으로도 여유로워지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여행을 다니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뭐 아프리카도 가시고 뭐 남미 막 오지도 가시고 그랬는데,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녹화하러 오실 때마다, 상우 씨, 힘들어서 못 가겠어. 느낌이 달라. 젊었을 때 가. 저한테 그 얘기를. 근데 제가 저기 돈이 없거든요. 예, 선생님. 제가 가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지금. 아니야. 빚내 땡빚을 내서라도 가.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요즘 와닿는 거예요. 예. 그랬으면 지금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 지금의 나는 또 어떻게 좀 달라져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돼요. 그때 좀 저질렀다면. 예. 현실이라는 게 뭐 녹록치가 않죠.

지금부터라도 뭔가 이렇게 건강할 때, 예, 젊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때 여행을 하는 건 정말 아주 유익한 경험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죠. 예, 여행에 한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아버님 말씀도 지금 이 순간을 행복하게 즐겨라 이런 뜻으로 아마 말씀하신 걸 거예요. 뭐 돈, 뭐 거기에 의미를 두셨다라기보다는, 예. 3006님도 제가 그때 했던 말씀이랑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얘기해. 저희도 그러고 싶죠. 아버님. 조금씩 하세요. 예, 진짜로. 예, 뭐 땡빚까지는 아니지만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좀 즐기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119님, 여행 가방 싸면서 듣습니다. 남편이 베트남에서 주재원 생활하고 있어서 6개월 떨어져 살고 있어요. 전생에 나라를 구하면 주말 부부로 한다는데, 전 전생에 뭘 했길래 6개월 부부를 하고 있을까요? 아무튼 남편 보러 잘 다녀올게요. 좋다는 의미시죠? 예. 전생에 뭐 세계를 구하셨나 보네요. 예? 나라만 구한 게 아니라. 아, 애틋해지죠. 이렇게 떨어져 계시면. 아, 뭔가 또 설레고, 그지? 여행 가는 기분 들고. 예, 남편이 있는 곳이긴 하지만. 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3530님, 110A번 버스 탈 때마다 상호님 목소리가 나오네요. 예, 시원한 봄밤. 기분 좋아요. 예. 112번도 있는데. 예. 112번이 아마 저쪽 홍은동 쪽, 서울 홍은동 쪽하고 이렇게 그 다닐걸요? 그게 삼각지에서 이렇게 이태원으로 가는 아마 그 버스 노선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러시구나. 신청하신 아이린카라 페임 듣고요. 케니 로긴스입니다. Footloose.

3530님이 신청하신 아이린 카라 Fame 들었고요. 케니 로긴스 Footloose였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5586님, 문득 결혼 초에 하던 장난이 떠올랐어요. 남편 퇴근할 때 몰래 방문 뒤에 숨어있다가 으악! 하고 놀라게 하던 장난이요. 남편 퇴근해서 들어오는데 몰래 숨어있다가 으악! 하고 나타났더니 남편이 정색을 하면서 그 나이에 이런 장난을 왜 치냐고 저 너무 무안했어요. 신혼 때는 귀엽다고 하더니만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사랑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랑의 모드가 변한 거죠. 남편분도 좀 그냥 놀라는 척 해줄 걸 하고 약간 좀 미안해 하셨을 거예요. 마음속으로 아차 싶으셨을 겁니다. 예. 이렇게 또 상대방이 이렇게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거나 정색을 하면 다음에는 또 이게 이런 장난을 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죠? 재미도 없고. 예. 다른 장난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변한 건 아닙니다. 예. 암브로시아 Biggest part of me.

러브 트로이스 이반 I'm so tired 안정욱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요즘 시골은 봄나물 천지예요. 처음 알게 된 나물도 많고 맛도 가지각색 따다 보면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세척하는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아 봄나물 나물을 알아보시는 것도 저는 신기해요. 예. 이게 나물인지 그냥 들꽃 예 그냥 잡초인지 이걸 뭐 저는 예 시갈못이어서 이게 나물인지 뭔지 잘 모르거든요. 예. 아 세척이 이게 또 중요하구나. 어떻게 저기 포도 농사는 잘 짓고 계신 거죠? 예.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6일 수요일 밤이고요. 사연과 신청곡 문자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3346님 제2의 인생 도전을 위해서 아침 8시에 나가서 밤 12시까지 독서실에서 열공하고 있습니다. 35년 정년 채우고 재취업을 위한 도전입니다. 전기기사 자격증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 파이팅! 그리고 도전하는 모든 분들 파이팅! 네. 와, 아침 7시, 밤 12시. 몇 시간이에요? 16시간을 독서실에서. 물론 쉬는 시간하고 뭐 점심시간, 저녁시간, 예, 뭐 빼면, 오휴, 그래도 한 14시간 공부를 꼬박 이렇게 하시는 거네요. 예. 집중해서 뭔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게 또 내가 뭔가 성실했다라는 걸 좀 증명해 보이려면 이 시간을 드리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뭐 그 시간에 딴 거를 뭐 생각하시거나 그러시진 않을 테지만 예. 아, 정년을 채우시고, 아, 그러니까요. 요즘은 진짜 인생 2막을 그 회사 다닐 때 좀 천천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예, 소프트 랜딩 하기 위해서 갑자기 정년을 채우고 나셔서 그때부터 이제 준비하시면 뭔가 좀 힘들더라고요. 예,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346님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4088님 오늘 아기와 오랜만에 키즈카페에 다녀왔어요. 동네 엄마들이랑 수다도 실컷 떨었고 오랜만에 스트레스 풀렸네요. 짧디 짧던 육아휴직이 곧 끝나고 6월부터 회사에 복귀를 하게 되는데 왠지 마음이 싱숭생숭 좀 그러네요. 아이와 많은 시간 보내서 좋았는데 회사 복귀라니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요. 복직해서 아들 희승이와 함께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싶습니다. 1년간 잘 커준 우리 희승이 정말 고맙고 그동안 자주 들었던 노래 신청해봅니다. 예. 아, 아이와의 시간을 그 많이 보내는 게 함께 보내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예, 그러잖아요. 집중해서 예, 정말 보내는 거 그것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엄마는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런 일을 해서 행복한 사람이야 예,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대요. 예, 어려도 계속 얘기를 해주시면 엄마를 이해를 하게 되고 어떤 4088님이 느끼시는 그런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죄책감? 예, 이런 것에서 조금 벗어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이디 가가 브루노 마스 Die With A Smile 신청하셨고요. 토니 베넷, 에이미 와인하우스, Body and Soul까지 듣죠.

for you I sigh, for you dear only. Why haven't you seen it?

고품격 퀴즈 드림팝 드림 퀴즈. 오늘은 청취자 3352님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퀴즈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비는 걸 두고 우리는 이것하다라고 표현하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 에드시런의 사파이어는 이것을 할 때 부르는 노래일지도 모릅니다. 잘못했어. 맞나? 보기 드립니다. 1번 사과하다, 2번 호소하다, 3번 청하다. 정답 보내실 곳 문자 샵 106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중 7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릴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에 위제로
3: 영양약품.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드림 퀴즈에 이어서 들으신 곡 에드 시런의 사파이어였고요. 오늘의 정답은 1번 사과하답니다. 아이디어 제보해주신 3352님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오늘자 선곡표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콩으로 선물 당첨되신 분들은 드림팝 홈페이지 선물 문의 게시판에 연락처 꼭 남겨주세요. 퀴즈 제보 게시판 열려있습니다. 외국 음악 들으시면서 이거 우리말 아니야 싶었던 부분이 있다면 제보 부탁드립니다. 아이디어 채택된 분께는 치킨 콜라 세트 보내드릴게요. 1부 끝곡으로 블러의 텐더 듣고요. 저는 2부에서 기다리죠.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던 하루였습니다. 무척이나 따뜻했던 오늘과 달리 내일은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내리는 양은 많지 않아도 바람이 강해서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챙겨 나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간선도로 퇴근 정체 9시를 앞두고 빠르게 풀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내 공항 쪽 올림픽대로 한남대교부터 동작대교 쪽으로만 이동량 남아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은 상계교 부근으로 작업 여파 남아서 잠시 주춤합니다. 다만 영동선 인천 쪽 조금 전 발생한 추돌 사고로 운행에 어려움을 겪는 곳인데요. 경기권인 덕평나들목 1, 2, 3차로가 모두 사고로 차단되면서 4, 5차로를 통해서만 겨우 지나실 수 있습니다. 뒤로 2km 구간 정체 극심합니다.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하루가 저물고 불빛이 사라진 컴컴한 밤이 찾아오면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끝났구나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죠. 하지만 마음이 복잡하고 외로워서 긴 한숨을 내뱉고 있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때는 잊지 말고 매일 밤 10시부터 12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입니다.
1: 콩심은 내 콩나고 팥심은 내 팥난다를 여섯 글자로.
2: 그 공심 공팥 심팥 맞지? 아니야 저기 뿌린 대로 거두리.
1: 아니 그 여섯 글자라니까. 우리 집 주소.
2: 우리 집 그 심으면 열리니. 맞아. 우와. 시골 좌천 한시적 농부 박성우.
1: 독방육아 아들 셋만 이수경의
2: 우당탕탕 열일이 적응기.
1: KBS 미니시리즈 심으면 열일이.
2: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1: 매주 목요일 밤 9시 50분. 심으면

0: No Doubt Don't Speak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첫 곡이었습니다. 드림팝 선곡표 함께 채워주세요. 듣고 싶은 팝송 보내주시면 잘 모아뒀다가 잊지 않고 들려드리겠습니다. 짤막한 사연 던져서 보내주시고요. 문자 샵 1061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무료인 콩도 열려있습니다. 수도권 106.1MHz KBS 이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5: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4: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6: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7: 매일 밤 8시 당신을 위한 밤, 이상우의 드림 밤.

Bonham, Wait for You, 6660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6일 수요일 밤입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유안숙 씨, 어제까지도 멀쩡했는데 갑자기 잠수 타는 사람들은 왜 그런 거죠? 제가 상대를 걱정했던 것들이 부담이 됐을까요? 이번엔 얼만큼의 시간이 흘러야 동굴 안에서 나올지 통 알 수 없네요. 인연이 되면 돌아오겠지 하며 기다립니다. 맞아요. 예. 잠수를 타고 싶어서 타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그냥 본인의 어떤 마음이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것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뭐 이렇게 이제 유한숙 씨 같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아니 말을 하지 왜 아니 왜 잠수를 타는 거야? 어? 왜 기분이 그런지 네 생각이 어떤지 말을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상대방은 또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말하고 싶은 그런 느낌이 아니고 뭔가 준비가 안 된 듯한 그런 그 각자의 그냥 방식이 있는 거죠. 근데 유한숙 씨가 보시기에 이게 나는 너무 불편하고 싫다 힘들다 그러면 뭐 인연이 거기까지인 거고 그 사람을 조금 더 이해해 보려고 하고 싶다. 예. 그렇게 좀 너른 마음으로 받아주시는 거면 그냥 기다리시는 거고 예. 그렇게 편하게 그냥 생각하셔야죠. 예. 많이 걱정을 하셨구나. 예. 그냥 유한숙 씨도 그냥 걱정은 하시되 너무 그 사람이 언제 동굴에서 나오나 언제 잠수에서 나오나 이렇게 전전긍긍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예. 아 그래도 나는 이런 관계가 너무 불편하고 좀 그렇다라고 싶으시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뭐 인연이 되려면 또 인연이 되고 아니면은 그냥 뭐 그렇게 예, 정리가 되는 거죠. 예. 아, 4137님 오늘 모임에서 친한 언니가 복권을 한 장씩 주더라고요. 예, 설레는 마음으로 긁어봤는데 1,000원 당첨. 예, 꿈을 잘 꾼 것도 아닌데 이게 웬 횡재인가요? 예, 기분 전환으로 한 번씩 사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000원 당첨 1,000원 당첨은 좀 그래도 한 만 원이나 예, 그 정도 좀 당첨이 되면 오 괜찮은데 이런 느낌을 천 원은 글쎄요 제 기준에서는 조금 예 적습니다. 네 뭐 4137님이 좋으시다면 뭐 좋으신 겁니다. 본조비의 Always 신청하셨고요. 도켄 Alone Again.

4137님이 신청하신 본조비 Always 그리고 Token Alone Again 들었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은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1240님, 아이가 시험을 봤어요. 국어, 영어는 객관식 다 맞았다며 자랑하는데 저는 칭찬보다 뭘 틀렸는지부터 봤거든요. 그리고는 아니 이걸 틀렸어? 엄마가 몇 번이나 얘기해 준 건데 했더니 서운했는지 엄마는 역시 채찍만 친다며 울더라고요. 금 미안해서 잘 때까지 사과했습니다. 아무래도 직업병인 것 같아요. 저 학원 강사거든요. 아이고 제대로 만났네. 아니 아이 입장에서는 시험 볼 때마다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두근두근 거리겠어요. 예? 엄마한테 이거 틀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적질 당하면 진짜 예 직업병 인정합니다. 예 하지만 다른 그 학생들한테는 안 그러실 거 아니에요. 유독 본인 자식한테만 항상 이렇게 저 더 엄격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일단 칭찬을 해 주시고 본인이 더 잘 알 겁니다. 예. 아, 이걸 또 틀렸네. 이거 엄마가 이렇게 해서 몇 번이고 얘기해 준 건데 이걸 또 왜 틀렸을까? 예. 더 잘 알 테니까 그거는 좀 이렇게 좀 부드러운 말로 잘

안 되시겠지만 그냥 내 아이도 그냥 수강생이다. 예, 수강하는 학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좀 유해지시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고. 스티븐 모어스, Mood for a Day.

Random Photograph 1843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월 6일 수요일 밤입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1이나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박성진 씨, 나이가 차고 상황이 맞물려서 팀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후배들도 많이 생겨서 일 봐주고 지시하고 조언하고 챙기고 그러다 보니 이제 퇴근합니다. 지쳐서 눈이 안 떠져요. 관리직은 최악이에요. 지금 팀장직 맡으신 걸 뭐 그닥 그렇게 썩 달가워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예, 그쵸. 챙겨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죠. 그죠? 예. 예. 아, 나이가 차고 상황이 맞물려서, 아, 팀장을 맡게 되는 상황이 오죠. 예, 내가 하기 싫어도, 맡기 싫어도, 예, 책임감을 떠안게 되는 그런 상황이 한 번쯤은 오게 됩니다. 근데 뭐 계속 가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그만큼 또, 박성진 씨가 그 회사 생활을 충실히 잘하셨다는 어떤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해주신 거 보니까 괜찮은 분 같아요. 예, 괜찮은 상사가 될 것 같아요. 예, 최악이라고 하셨는데 익숙해지실 겁니다. 예, 박성진 씨한테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장공팔호님, 우리 딸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퇴근길에 학원 마치는 딸과 함께 집으로 갑니다. 요즘 들어 사이가 좀 소원한데 우리 딸한테 엄마 마음 좀 전해주세요. 도원아, 힘들지? 공부가 학생의 본분이긴 하지만 건강 챙겨가면서 하자.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견뎌줘서 고마워요. 네. 힘들지 하고 건강 챙겨가면서 하자 이렇게 하셨으면 되는데 공부가 학생의 본분이긴 하지만 요거는 빼지 않으셨어. 아이고, 그래요. 하루 날 잡으셔서 좀 맛있는 거, 예, 두 분이서 먹으러 좀 가세요. 예?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April Stevens, Once Upon a Very Special Time, 그리고 Margot Gurion, Love Songs.

April Stevens, Once Upon a Very Special Time, 그리고 Margot Gurion, Love Songs 두 곡이었습니다. 5월 6일 수요일 밤 이상호의 드림팝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듣고 싶은 팝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문자는 샵 1061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4104님, 심리학 에세이를 읽다가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책에서는 매일 루틴을 지키며 단순하게 사는 게 마음에 좋다고 하고 또 어떤 책에서는 반복되는 삶이 오히려 시간을 잃어버리는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DJ님은 어느 쪽에 더 공감하시나요? 저는 사실 규칙적인 루틴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는 편인데 한편으로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지 가끔 고민이 됩니다. 루틴을 지키면서도 삶의 생동감을 잃지 않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제가 찾고 싶네요. 예. 야, 이거 어려운 질문이다. 예?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살아가면서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예. 모든 걸 다 경험할 수는 없어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뭐가 맞다 틀리다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사물, 어떤 사람, 나에게 처한 상황 이걸 좀 바라보는 태도, 시선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맨날 똑같지 않고 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그게 참 힘듭니다. 예, 그래서 책을 읽는 거고 사고를 하는 거고 새로운 것들을 경험을 하는 거죠. 예. 이것도 너무 좀 그렇다. 뜬구름 잡는 소리 같기도 한데 잘 찾아보세요. 네, 김상재 씨 반갑수다. 오늘도 드림팝 멋진 방송을 청취하고 있수다. 노래도 청해 봄수다. Time to Love 나미타조 선곡이 되기를 제주도에서 김상재 지금 듣죠.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혼자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4: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5: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6: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진기는 오토링크.
2: KBS 2라디오 이상호의 절임팝 수요일 밤 끝곡 Joe I Wanna Know 듣죠. 이상호였습니다. 오늘도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0: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기대하라. 탁월한 C커브 지지력을 누려라. 압도적인 편안함을. 의사가 만든 3중구조 베개 C가드 닥터필러.
1: 공간 코디는 코디너.
2: 공간 만들기 코디너.
3: 코디너.
2: 공간 연출도 코디너.
3: 코디너.
2: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엔
1: 중문, 미세먼지, 방범, 방충망, 생산부터 AS까지 공간 코디는
2: 코디너.
4: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1600-0255 포스코 ENC
5: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6: 제가 들어드릴게요.
7: 여기 앉으세요.
5: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8: 사랑하기 때문에
9: KBS.
10: 잠시 후 10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유난히 인기 많은 아이들의 특징이 뭘까? 이유를 조사했다는데요. 인기 있는 아이들에겐 이런 공통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보라고 했더니 하나같이 그 숫자가 많았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남을 좋게 봐주고 관심을 가지는 노력이 인기로 이어졌다는 거죠.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본질은 더 많이 사랑하는 것에 있다. 무관심하게 스쳐 지나가던 것들에 애정을 쏟기 시작하면 세계는 그제야 그 깊이를 보여준다. 사람뿐만 아니라 뭐든 내가 먼저 호기심을 갖고 다가가는 노력을 하다 보면 얻는 게 분명 많아질 겁니다. 밤을 잊은 그대에게 저는 유지원이에요.

0: 지금 퇴근하는 길입니다. 피곤하지만 동시에 행복합니다. 와, 진짜 얼마 안 남았네요. 이제 목요일 지나면 어버이날이잖아요. 요즘은 케이크를 주문 제작을 많이 하시니까, 그리고 레터링 글씨 쓰기도 하고 부모님 컨셉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이런 케이크 많죠. 우김님네 브런치 카페도 그런 거 만드시나 봐요. 아무쪼록 다들 열심히 또 어린이날 끝나고 어버이날 헐레벌떡 준비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밤그대 가족들의 신청곡과 사연 기다려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밤그대 가족들에게 드릴 선물은요. 빰빠라밤 치킨 콜라 치콜 세트 보내드릴게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예예.

편지할게요. 박정현의 노래 6316님 신청곡이었고요. 먼저 들으신 곡은 Forever With You 양파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수요일 밤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바로바로 전해드립니다.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밤그대 가족들에게 치킨 콜라, 치콜 세트 보내드리고 있어요. 5324님, 다가오는 어버이날, 부모님 초대해서 저녁상을 대접해드리려 합니다. 엄마 좋아하는 해산물, 아빠 좋아하는 고기. 두 분 취향에 맞게 외식 못지않은 집밥 효도 하려고요. 제가 부모가 되어보니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곁에 있어주면 돼 라는 말이 와닿더라고요. 가정의 달 5월만큼은 무조건 가까이 곁에 있자 다짐해봅니다. 와, 이 정성어린 저녁상이 최고의 선물일 것 같아요. 물론 외식도 좋지만 정말 하나하나 손수 각자 좋아하시는 메뉴로 차려내는 이 저녁상 오래오래 못 잊으실 것 같습니다. 하은지님, 7살 우리 딸이 어버이날 맞아서 어린이집에서 쿠폰을 8장이나 만들어 왔어요. 안아주기, 뽀뽀해주기, 설거지해주기 다양한데 제가 가장 받고 싶은 건 설거지지만 7살한테 시켰다간 그릇 다 깨먹겠죠? 그게요. 근데 그래도 너무 귀엽네요. 어쨌든 의지는 있는 거잖아요. 플라스틱 접시만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김건모의 서울의 달, 신은주님 신청곡 보내드릴게요.

브라운 아이즈의 떠나지 마, 5686님께서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먼저 들으신 곡 김건모의 서울의 달이었습니다. 수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0: 밤은 깊어가는데 잠은 안 오고 머릿속을 떠다니는 수많은 물음표와 느낌표가 끝없이 말을 거는 생각이 켜진 밤.
1: 백수 생활 3개월 차 점점 깨닫게 되는 게 있다. 아무래도 나는 노는 게 체질인 것 같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누워만 있는 게 왜 이렇게 행복한지. 하루가 금방 간다. 요즘 사람들 만나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도 이거다. 너 요즘 얼굴 좋아졌다? 암만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 얼굴이 절로 핀다. 근데 어째 나와는 달리 부모님의 얼굴엔 점점 그늘이 지는 게 눈에 보인다. 분명 처음엔 그래 그동안 고생했으니 좀 쉴 수도 있지 하면서 따뜻하게 대해주셨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아빠는 나만 보면 자꾸 낮게 한숨을 쉬시고 엄마는 수시로 내 등짝을 때리신다. 아, 아파 엄마. 아프라고 때리는 거야. 그리고 오늘은 우리 집에 온 6살 조카가 나에게 뼈 때리는 한 방을 날렸다. 삼촌은 왜 돈 벌러 안 가? 순간 뜨끔했지만 대꾸를 하기엔 구질구질한 변명이 될 것 같아서 못 들은 척했다. 그러자 2차 공격이 들어왔다. 삼촌은 왜 맨날 집에서 놀아? 너 혹시 엄마가 시켰니? 물어보려다 꾹 참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볍게 대처했다. 너도 놀잖아.
2: 난 애잖아.
1: 좋겠다 애라서. 야, 삼촌이 노니까 너랑도 놀아주는 거야. 삼촌이랑 놀기 싫어? 다행히 애들은 단순해서 놀아준다니 바로 나에게 호의적으로

으로 변했다. 그렇게 평화롭게 잘 놀다가 귀여워서 내가 장난을 몇 번 좀 쳤는데 이 녀석이 갑자기 나를 나쁜 삼촌으로 만들었다. 삼촌 미워. 너 웃긴다? 지금까지 놀아줬더니 이럴 거야? 그 과자랑 초콜릿 누가 사준 거야? 삼촌이 사준 거잖아. 삼촌 미우면 그거 다시 내놔. 그 말에 서러웠던지 조카는 으앙 울음을 터뜨렸고 나는 엄마에게 눈물이 찔끔 날 정도로 세게 등짝을 맞았다. 으유, 네가 애냐? 나이값 좀 해라. 그 뒤로도 나는 끊임없이 구박을 받았다. 조카는 밥만 잘 먹어도 칭찬받는데 난 많이 먹는다고 혼나고 조카는 잘 잔다고 칭찬받는데 난 또 자냐고 혼났다. 너무 서러워서 조만간 독립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근데 독립하려면 돈 벌어야 하는데 빨리 재취업 준비를 해야겠구나.

삼촌 아이유의 노래였습니다. 유재원의 밤우리 친구들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함께 하셨는데요. 7535님께서 유디 맞는 연기가 완전 리얼했어요. 연기 맞죠? 아 그쵸 어떻게 보면 메소드

연기도 연기죠. 살면서 우러나온 그 경험적 연기. 참 살다 보면 이렇게 등짝 맞을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재섭님, 40년 넘게 일해본 결과 가끔 쉬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너무 암만 달리다 보니 하고 싶은 걸 제대로 못해본 것 같아 슬퍼요. 그러게요. 40년을 안 쉬신 것 같은 느낌인데, 야, 진짜 진짜 대단하십니다. 근데요, 재섭님, 슬퍼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기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히려 요즘은 인생이 60부터 70부터 이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2167님, 우리도 어릴 땐 밥만 잘 먹어도 칭찬받았던 시절이 있었죠. 세월에 묻혀 잊고 사는 것뿐. 그래요. 잊어버린 것이지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밤그대 가족들도 밤에 잠 못 이루고 했던 생각들 언제든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도 좋고요. 문자 샵 1061, 무료인 콩도 좋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사연 소개되시면 영화 관람권 보내드릴게요. 근데 생각이 켜진 밤에서 우리 조카가 삼촌의 독립심을 키워주는 큰 채찍질 역할을 하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조카 칭찬을 하게 되는데요. 뭐 공평하게 삼촌분의 칭찬을 하자면 쉴 때 남 눈치 안 보고 제대로 잘 쉬는 거 저는 좋다고 봅니다. 이제 슬슬 일터로 돌아갈 준비는 해야겠죠. 괴롭지만 그게 또 어른의 삶이겠죠. 밤그대 가족들은 어떠세요? 혹시 내가 생각해도 나 자신이 어린아이 같다고 느껴질 때 없으세요? 놀이공원 가서 어린애들보다 더 신나게 놀 때, 야채 먹기 싫어서 곤란할 때, 반찬 투정할 때,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눈물 날 때, 어른이 됐지만 아직도 철없는 행동들이 툭툭 나올 때가 있죠? 나 자신의 철없는 행동 고백해 주실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태연의 해피, 김주원님 신청곡이에요.

데이식스의 해피, 먼저 들으신 곡은 태연의 해피였습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오늘 생각이 켜진 밤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른이 되었는데도 아직 내 자신이 어린아이 같다고 느껴질 때, 사실 속으로는 다들 그런 생각 하면서 살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사람에게 표현만 안 할 뿐.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아, 그게 맞구나. 제가

0: 확인하게 됩니다. 다들 그런 생각 하고 있네요. 6852님, 전 왜 어른이 돼도 초콜릿, 사탕, 아이스크림, 과자같이 단 게 좋을까요? 마트에 가면 신상 과자 나온 거 있나 무조건 과자 코너부터 먼저 달려갑니다. 왜 이런 분들 엄청 많잖아요. 근데 참 우리나라 과자 시장 대단합니다. 라면도 그렇고 세계를 제패하잖아요. 근데 정말 정말 끊임없이 개발하고요. 너무 맛이 있게 만듭니다. 아,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만드는지 아이디어도 참 독특하고 과자의 유혹 정말 떨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달달한 거보다는 짭짤한 음식을 좋아하시고 술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달달한 거 여전히 좋아하시더라고요. 4532님, 저는 귀여운 캐릭터 열쇠고리 보면 그냥 못 넘어가요. 키링이 유행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저는 가방에 작은 인형들을 주렁주렁 메고 다녔어요. 네가 아직 어린이냐고 엄마한테 혼나기도 하지만 좋은 걸 어떡해요. 그러게요. 좋은 건 숨길 수가 없잖아요. 이거 내 취미생활인데. 그리고 키링이 얼마나 귀여운 게 많이 나오는지 저도 유행하기 전부터 좋아했는데 이게 유행을 하더라고요. 아, 나 원래 진짜 원조로 좋아했는데. 근데 유행해서 좋은 거는 종류가 엄청 많아졌어요. 네, 그래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는 거. 이완성님, 저는 퇴근해서 왔는데 아내랑 애들이 치킨이나 피자 시켜 먹고는 제 거 하나도 안 남겨놓고 자고 있으면 너무 약올라서 꿀밤 때리고 싶어요. 나도 먹고 싶단 말이야. 네, 이거는 아이 같은 게 아니고요. 그냥 인간다운 겁니다. 인간이라면 아니 가족이 나만 빼고 이걸 다 먹었다는 거에 열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요, 이거는 의리의 문제입니다. 이거 정말 남은 가족들의 문제입니다. 잘못하셨어요. 정말 다리까진 아니더라도 치킨 날개라도, 예, 아니면 퍽퍽살이라도 좀 남겨두셔야죠. 이건 너무합니다. 6768님, 아직도 큰 알약은 못 삼키는 저 아이 같다고 느껴요. 큰 알약은 쪼개서 한 개씩 조심스럽게 삼켜요. 아,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목에 걸릴까봐 못 삼키겠어요. 그리고 차라리 가루가 난 것 같아요. 1400님, 식탁에 햄 반찬이 올라와서 먹으려고 하는데 조카가 두 개씩 집어 먹어서요. 제가 세 개씩 집어 먹었거든요. 근데 엄마가 햄 접시를 아예 조카 앞으로 옮겨서 저 못 먹게 할 때 서러워요. 전 어른이 돼도 햄 반찬이 좋단 말입니다. 아, 이거는 저도 이거 역시 인간이라면 햄 반찬 좋아할 수밖에 없다. 아니, 특히 우리네 그 아버지들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분홍 소시지는 여전히 사랑이고요. 소세지 종류, 햄 종류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이거는 조카든 어른이든 평등하게 다 함께 즐겨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수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065님께서 하림의 출국 신청하셨어요. 이 노래 보내드리고 저는 2부에 돌아올게요.

0: 이본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썬!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본의 라라랜드.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사랑하기 때문에 KBS.
0: 잠시 후 11시에는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가 이어집니다. KBS FFM 제2라디오입니다.

산이 레이나의 한여름밤의 꿀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2부 출발했습니다. 2부는 오늘의 밑줄로 채워드릴게요. 노래 가사, 영화나 드라마 대사, 그리고 책 속에서 만난 문장까지 기억하고 싶은 좋은 이야기들과 노래들 쭉 이어서 듣는 편안한 시간입니다. 밤그대 가족들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소소한 얘기 보내주세요. 문자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 콩은 무료입니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세요.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5월 6일 수요일 가사에 친 밑줄은요. 이 노래에서 골라봤습니다. 정바스의 밤이라서 하는 말. 정바스는 2015년 데뷔한 후 다양한 가수들과의 협업을 통해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 작곡가 겸 프로듀서고요. 이 노래는 2017년 발매된 곡인데요. 밤의 묘한 분위기를 빌려 짝사랑하는 이에게 고백하는 설레는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밤이라서 괜찮은가 봐. 어두워진 분위기에 취해 얘기하는 건 아니야.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5월 6일 수요일 대사의 집 밑줄은요,

이 영화에서 골라봤습니다. 2011년 개봉한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일본 영화 진짜로 일어날지도 몰라 기적. 이 작품은 부모의 이혼으로 각각 가고시마와 후쿠오카에 떨어져 사는 형제 코이치와 류노스케가 주인공인데요. 어느 날 형 코이치가 친구들로부터 기차가 서로 마주치는 순간에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과 함께 그 교차점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 그럼 오늘 이 대사의 밑줄을 그어볼게요. 있잖아, 세상에는 쓸모없는 것도 때론 필요해. 모두 의미 있는 것만 있어봐 숨 막혀서 못 살지.

문득 마음을 멈추게 되는 오늘의 밑줄.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책이 친 밑줄은요?

이 책에서 골라봤습니다. 스웨덴의 국민 작가 프레드릭 베크만의 장편 소설 나의 친구들 중 한 구절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라고 하지만 아이를 낳아보면 오늘이 그 아이가 태어난 날인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걸 알게 돼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오늘의 밑줄에서 들려드린 노래들 알려드릴게요. 가사 잊힌 밑줄 다음에 들으신 곡, 정바스의 밤이라서 하는 말, 존박의 빗속에서, 김현식의 이별의 종착역이었고요. 대사 잊힌 밑줄에 이어서 들으신 곡, 들국화의 사랑한 후에, 시크릿 가든의 Song from a Secret Garden 이었습니다. 책에 친 밑줄과 함께 들으신 곡, 알리의

15일 지하의 물끄러미 백지영의 사랑 안에 김범수의 보고 싶다 였어요. 그리고 이 노래 들려드릴게요. VOS의 보고 싶은 날엔

0: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1: 수요일 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SG워너비 옥주연이 함께한 한여름날의 꿈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릴게요. 오늘 밤은 평화롭게, 내일은 더 근사하게.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산불의 중심 불기둥 높이는 2, 30m, 중심부 온도는 1200도, 주변 연기만도 600도에 이릅니다. 산불 발견 시에는 제일 먼저 119에 신고합니다. 산불은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외투 등으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재빨리 끕니다. 산불은 산악형 산림에서 평지보다 8배 정도 빠르게 퍼지며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이때 바람을 등지고 피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바람을 등지고 90도 방향, 그리고 산 아래쪽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대피할 때는 반드시 이웃집에 먼저 산불을 알려주며 집의 창문과 출입문을 완전히 닫고 집과 주위에 물을 뿌린 후 가스통 등 인화물질을 제거합니다. 위급 시에는

잠시 후 자정에는 이본의 라라랜드를 보내드립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사이에 낀 빨간 날이었을 뿐인데요. 그거 하루 쉬었다고 아침 출근길에 이런 생각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아우, 몸이 왜 이렇게 무겁지?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는 휴일에 0.7kg 정도 몸무게가 는다고 합니다. 잠자는 시간이 더 길어서이기도 하고요. 평소보다 많이 먹기도 하고 활동량이 늘어도 쉼이 주는 마음의 평화가 몸의 칼로리 소모를 낮춘대요. 그렇게 하루 쉬었다가 다시 평일 모드로 전환이 되면 0.7kg만큼을 더 달고 하루를 보내게 되는 거겠죠. 참으로 다행인 건 오늘 하루를 잘 보내고 나면 알아서 빠져나갈 무게라는 겁니다. 집으로 가는 길이 가벼워지도록 오후의 텐션을 같이 끌어올려볼까요? 여기는 이번에 라라랜드.

0: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수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트와이스의 Cheer Up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쭉 시간 내서 휴가를 쓴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면 오히려 더 바쁘게 보낸 분들도 계실까요? 오늘 출근하면서 아우 몸이 왜 이렇게 무겁냐 하셨다면 휴일 사이에 늘어난 0.7kg 그거를 느끼신 겁니다. 하지만 하루 바쁘게 보내고 나면 알아서 빠져나갈 무게라고 합니다. 오늘 같이 오후에 텐션을 끌어올려 보죠. 이번에 라라랜드 생방송 보이는 라디오로 여러분들 찾아갑니다. 잠시 후에 커피 향이 가득한 본다방이 열릴 겁니다. 쉬시면서 뭐 하셨는지, 오늘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시는지, 밖에 계시거나 차를 타고 이동 중이시라면 어디 가는 길이신지, 지금 뭐 하면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신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 골고루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오늘 이번에 라라랜드 오프닝을 들으시고요. 우리 장영수님 쉬면서 많이 먹음. 살 1kg 확 찝니다. 1kg 확 쪘어. 아침에 세수할 때 거울 보면 알아요. 그리고 원혜진님도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우 맞아요. 힘들어요. 월요일 같은 수요일을 아주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엄혜민님도 어김없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는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쭉 쉬었는데 꽤나 길게 쉬셨네요. 5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너무 짧아요 하셨어요. 5일을 쉬었는데도 짧아. 우리 혜민님 문자 주셨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이본입니다.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닦고차, 간편하게 한 장 쓱닦고차, 하루 5분 쉽게 쓱닦고차.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닦고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4: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6: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7: 카페페 주문.
6: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7: 카페페 주문.
8: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9: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10: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11: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10: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4월 분양 예정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여기는 본다방입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본다방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요 최고의 서비스로 한 분 한 분 모시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중하니까. 우리 최은정님 보내주셨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네요. 초여름 날씨 같습니다. 오다 보니까 26도 정도 찍히는 것 같아요. 바람이 없어서 그런지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7142님이 쉬었어요. 콩디, 저는 연휴에 계속 일하고 오늘 내일 쉬어요. 오, 반대네요. 오늘하고 내일 쉬어요? 집에서 편하게 쉬면서 듣는 언니 목소리 더 좋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7142님에게 제가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할게요. 4283님 쉬셨어요. 콩디, 수원 날씨 맑고요. 아주 푸르릅니다. 점심에 저 돈가스 먹었습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또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어우, 맛있었겠다 돈가스. 김선아님, 연휴에 1박 2일로 강릉을 다녀왔습니다. 계획했던 여행이 아니었지만 급하게 잡은 숙소도 좋았고요. 파란 바다도 예쁘고 날은 더 좋았고 맛있는 거 먹고 해돋이도 보고 제대로 힐링하고 왔습니다. 어떨 때는 보면 이 계획하지 않았었는데 급 출발해서 급번개로 여행을 갔는데 굉장히 행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여행을 개꿀맛을 느끼고 오신 것 같습니다. 김선아님이 문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1등 주인공 또 뽑았습니다. 5993님이에요. 퇴근 후에 등산 시작합니다. 열심히 올라가며 듣겠습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1등 주인공이 되셨습니다. 이분에게 커피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시는 동안 저 이분이 좋은 친구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노래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좋은 친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요. 추암 촛대 바위 보러 가서 바닷가에서 한 컷 했습니다.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9분이 가셨네요. 꽤나 많이 갔습니다. 같은 포즈로 사진을 또 바닷가 앞에서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추암 촛대바위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예전에 이 애국가 영상 배경으로 사용이 돼서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장소죠. 그곳에 다녀오셨습니다. 5391님이 문자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사진도 잘 받았습니다. 문자도 감사하고요. 여기에서 싸이의 예술이야 듣고요. 계속해서 본다방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매일 4시부터 6시 2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예술입니다. 진짜로요. 싸이의 예술이야 듣고 왔고요. 이렇게 매일같이 2시간 동안 예술 같은 그런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우리 혜진님, 오늘은 정열의 빨간 콩디네요. 맞습니다. 오늘 아주 이쁜 레드를 초이스를 했습니다. 유명자님도 문자 주셨고, 그리고 닉네임이 박정확이에요. 진짜 이름이 정확이실까? 콩디 출석합니다 하셨어요. 아, 어서 오세요. 조은양님, 언니 방송 기다렸어요. 기다렸어. 대구에서. 대구는 날씨가 너무 더워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네요. 대구는 덥겠죠. 여기보다 더. 그리고 한복규님, 누나 하이요. 어우, 저를 아주 다정하게 불러주시네요. 처음 출첵합니다. 연휴 잘 보내셨어요? 하셨습니다. 아우, 잘 보냈습니다. 우리 복규님도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앞으로도 자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성도 특이하고 이름도 특이해서 제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홍두성님, 이분도 못 잊겠네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라라랜드라고 하시면서 보내셨습니다. 어우, 감사합니다. 6333님이 주셨어요. 연휴에 만난 친구가 이보님 라디오 추천해서 듣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 옆에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이제는 매일 오후 만나러 오겠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양지인님도 문자 주셨는데, 저는 지금 부모님이랑 막내 삼촌이랑 같이 대전 여행하는 중입니다. 인깃빵집. 아, 또 여기 저만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진짜 인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빵집이더라고요. 인기 빵집 가서 빵이랑 케이크 사가지고 자연휴양림 가고 있는데 막히네요. 막히죠.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양지희님 보내주셨습니다.

이셨습니다. 제가 시원한 캐러멜 마끼아또 한 잔 쏴드리겠습니다. 2000번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친구들과 제주 여행 와서 재밌는 시간 보내고요. 공항 가는 길입니다. 현실로 돌아가는 길이라 가기가 싫으네요. 얼마나 행복했으면. 시간을 붙잡아줘요 쿵디 하셨습니다. 저에게 이런 제주가 있다면 정말 몇백 번이고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혜라님, 안녕하세요 쿵디 뿌니 언니. 어젯밤 꿈에 언니가 나왔어요. 내가 나왔어요? 뭐 끔찍한 건 아니었겠죠 설마? 이거 로또 꿈 맞죠? 그래서인지 반가운 메시지 라라랜드 커피 쿠폰이 쫙 도착했습니다. 커피 쿠폰이 도착했어. 이거 받을 꿈이었어요 그래? 감사히 잘 마시겠습니다 하시면서 김혜라님 보내주셨습니다. 더 큰 거였었어야 되는데 커피 쿠폰이 갔네요. 그래도 아주 기분 좋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라니님도 3박 5일 가족여행 다녀오셨다고 문자 주셨네요. 성영화님도 문자 어김없이 던져주셨고 그리고 사마나구호님, 뽀니언니 저는 곧 어버이날이라 부모님께 드릴 용돈 뽑으러 은행 다녀왔습니다. 얼마나 또 뽑으셨어요. 두둑히 담으셨어? 은행에 새 돈이 얼마 없다네요. 효녀 효자들이 많은가 봐요. 사마나 구원님 문자 주셨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1526님 안녕하세요. 고추 심으러 바까다가 본다방 본다방 문 연다고 해서 문자 보냅니다. 파이팅해요 하시면서 문자 주셨습니다. 이분에게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란이, 이번 언니 빨간색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 제가 뭔들 또 안 어울리겠습니까? 오랜만에 생방송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왔습니다. 그렇구나. 5월이니까. 우리 김영란님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5210님도 문자 주셨어요. 라라랜드 본디 안녕요 하시면서 아주 간단하게 보내주셨고 이저몽님, 김수진님, 김경수님, 경자님도 주셨고 꼬르릉님은 저도 오늘 레드 옷 입었는데 콩디랑 저랑 통했네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커피타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다방에 소개된 분들 중에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 이름은요. 방송이 다 끝난 후에 다시 보실 수 있게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얘기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신해철의 안녕, 그리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내 모든 것, 이렇게 두 곡입니다.

지금부터 노래 한 곡의 마법이 시작됩니다. Music is magic. 뮤직 이즈 매직. 오늘 같이 듣게 될 마법의 한 곡은 오랜만에 듣습니다. 이분도 노래 참 잘하는데 제이의 어제처럼이 되겠습니다. 체감상으로 월요일 같은 그런 수요일입니다. 뭐 피곤해 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오후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뮤직 매직.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네요. 그래서 아무 노래, 아무 얘기 보내주시면 됩니다. 편하죠? 지금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뭔지,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뭔지 편하게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분들 중에 10분 뽑아서 커피와 마카롱 세트 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제2의 어제처럼 오늘의 마법송이 되겠습니다. Music is magic.

이번에 라라랜드 노래 한 곡으로 모든 게 이어지는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뮤직 매직. 오늘은 아무 노래, 아무 얘기로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받고 있습니다. 종로에서 듣고 왔고요. 이승진님, 콩디님. 회사 앞산에 아카시아 꽃이 만개했습니다. 어우, 향 좋잖아요. 그렇죠? 창문으로 아카시아 꽃향기가 들어오는데 너무 좋으네요. 노래 향기에 취합니다. 이승진님, 이래저래 다 취하시네요. 그리고 6130님, 오늘 날씨 너무 덥네요. 오늘은 연휴 후에 첫날이래요. 역시나 콩디의 아기 달래듯 말하는 말투, 어투가 재미있습니다. 그랬소. 오늘도 역시 내 옆에서 같이 고생한 아내를 위해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한 사람 솔지 하시면서 이렇게 또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초록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계십니다. 어렵게 티켓팅 성공해서 야구장 갈 생각에 들떠 있었는데 야근이 발목을 잡았어. 갑자기 야근 잡아버리는 우리 사장님 너무 미워 하시면서 타샤니의 경고 듣고 싶다고 우리 전초롱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열불나겠다. 요즘 이거 야구 티켓 구하기 되게 힘들다고 하던데 어떡하지? 야근이 잡아버렸어. 우리 초롱님의 발목을. 제가 선물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와 마카롱 세트 달달한 거 드시면서 좀 기분을 푸셨으면 좋겠어요. 닉네임이 오시네 라는 분이에요. 진짜 이름일까요? 오시네? 이쁘겠다. 독특하고 좋은데요. 오늘 휴가 내고 아이들과 민속촌에 다녀왔습니다. 30년 만에 갔는데 와, 많이 변했더라고요. 좋아졌어요. 오늘의 좋음에 날씨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어우, 오늘 한번 쫙 둘러보기 최상의 날씨였었을 것 같아요. 4531님이 주셨습니다. 어제까지 일하고 오늘 쉬는 사람 여기도 있습니다. 아내랑 우동 먹고 산책하고 왔습니다. 이제 복싱장으로 운동 갑니다. 어우, 또 복싱까지 하시나 봐요. 부지런하시다. 그리고 3764님, 저는 어제 아이들과 놀이공원 다녀왔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쵸? 인산인해를 이루죠? 놀이기구 3개 탔습니다. 겨우요! 워낙 사람이 많으니까 줄 서는 건 힘들었지만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많이 못 타서 아쉽대요. 이번 주말에 오픈런 하려고요. 벌써 힘듭니다. 하셨고, 매일 라라랜드 들으며 배송 중입니다. 졸린 시간이지만 좋은 추억의 노래와 콩디의 매력적인 라라랜드 진행이 귀에 팔랑팔랑 팔랑팔랑 제 목소리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들어와서 좋아요 하시면서 9057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142님, 저는 연휴에 육아에 효도까지 하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그럼 이거 필요하실 거 아니에요. 커피와 마카롱 세트 제가 보내드릴게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힘 좀 주세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오늘 원하시는 거 다 나가네요. 커피, 마카롱 세트 그리고 노래까지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12님이요. 창문을 통해 살랑 불어오는 바람에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오후예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신청해 봅니다.

0: 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0: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0: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2: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3: 닉네임이요. 바다 해자 소나무 송자를 쓰시네요. 해송? 안녕하세요. 주파수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 왔습니다. 기웃거렸어. 저에게는 딱 라라랜드네요. 잘 듣겠습니다 하시면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보고 막 집에 도착했습니다. 피곤하지만 콩디라디오 빵빵하게 틀어놨습니다. 에어컨처럼 틀어놓으신 것 같아요. 김연숙님. 그리고 콩디 저 요새 근육 만들려고 26층 집까지 계단 오르고 있습니다. 정인의 오르막길 하시면서 김영수님 주셨어요. 오, 저도 예전에 19층 엄청 올랐었는데 아, 참 그립다. 허벅지 그리고 힙, 뭐 종아리? 이런 데를 굉장히 많이 쓰죠. 근력 강화에 아주 도움이 됩니다. 선택 잘하신 듯합니다. 내려오실 때는 아시죠? 엘리베이터로 쭉 한 방에. 임자연님, 콩디 맨날 조용히 듣다가 콩을 깔고요. 글을 남겨봅니다. 신혼 4개월 차인데 남편이 2박 3일 출장 갔습니다. 오늘 내일은 저 자유부인입니다. 자유부인이야. 그렇게 좋으셔. 임자연님 문자 주셨습니다. 4500번 안녕하세요. 처음 문을 두드려봅니다. 저는 우수성과 리폼을 하고 있습니다. 오우,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68이란 나이에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합니다. 라라랜드 들으며 오후를 보내봅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오늘 뮤직 매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분 뽑아서 커피와 마카롱 세트 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무 노래 아무 이유 마지막 곡은요. 9403님이 듣고 싶다 하셨어요. 빨리 퇴근하고 싶대요. 집에 가고 싶대요. 이혜린의 포플러 나무 아래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0: 눈부신 아침의 시작부터 세상이 잠든 밤의 끝까지 추억의 노래와 이야기로 가득한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난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본의 라라랜드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그리고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1: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잠시 후 1시에는 이본의 라라랜드가 이어집니다.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0: 새로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1: 오늘의 라방 김재은님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콩디. 저는 의정부 사는 애청자 김재은입니다. 저희 집에 경사가 하나 생겨서 콩디 마이크를 잠시 제가 뺏어봅니다. 38년을 모태솔로로 살아온 친오빠가 글쎄 요즘 연애를 하나 봐요 콩디. 오빠가 저한테 그렇게 막 다정한 스타일은 아닌데 요즘 말투도 부드러워졌고요. 제가 묻질 않았는데 연휴에 차 타고 맛집 다녀온 얘기를 막 하질 않나. 현관에 새로 산 운동화가 보이길래 뭐냐? 물었더니 커플 운동화라고 막 자랑하고 옷 입는 스타일까지 싹 바뀐 거 있죠? 볼수록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온 몸으로 제가 느끼고 있답니다. 오빠, 어이, 김재영 씨 행복하니? 즐거워? 어? 그럼 됐어. 행복하게 예쁘게 연애 재밌게 하자.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나한테 다정해줘. 축하한다.

이번에 라라랜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윤종신의 환생 듣고 왔고요. 김운숙님 이 노래 고프셨나 봐요. 윤종신의 환생이라고 문자 주셨네요.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의 라바 우리 김재은님이었습니다. 우리 김재은님이 믿기지가 않으시나 봐요. 중간중간에 피식피식 웃으면서 오빠가 굉장히 귀여운 듯 한가 봐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재은님 캐릭터가 아주 매력 있었습니다. 동생인데 반말이죠. 뭐 김재영 씨 행복하니? 즐거워? 그럼 됐어 라고 하시면서 요 부분이 우리 재은님 요 부분이 아주 매력 있고 친근감이 있었습니다. 저 들으면서 아주 배시시 많이 웃었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 싶어서 정말 눈이 빠지게 기다렸다고 하신 우리 홍정아님 문자 또 주셨습니다. 어머 축하드려요. 귀여운 여동생이네요. 오빠에 대한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하셨고 다행이네요. 사연자분 오라보니 언능 결혼까지 꼬린 하시면서 김경수님 보내주셨고 오빠분 이쁜 사랑하시고 동생에게도 잘해주세요. 한지원님. 김미영님 여동생 응원 등에 없고 오빠분 예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0584님 역시 사랑의 힘은 변화를 주네요. 우리 아들도 여친 생기고 머리 모양 스타일 다 달라지더라고요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이 공감 능력 참 많은 힘이 되고 있죠. 38년 모태솔로 이분이 지금 사랑에 푹 빠지셨습니다. 폴링 인러브예요. 삶의 리듬 그리고 말투도 표현도 달라지는 게 엄청 많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저 이분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오늘의 라방 게시판이 열려 있습니다. 라라랜드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 많으시죠? 녹음해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재은님에게도 어성초 샴푸와 선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봄풀리 주제 또 알려드려야죠. 오늘은 아주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사랑풀리로 정해봤습니다. 제목이나 가사에 사랑이 들어간 노래들 여러분들 찾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달달한 유자차 쏴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콩으로 접속하시면 보이는 라디오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에서 드리는 선물들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롭에서 뉴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에브리바디 엑센코리아에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주식회사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라라랜드 저는 콩대 2분입니다.

0: 이게 좋다.
1: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2: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오늘 여러분 마음에 어떤 노래가 흐르고 있나요? 우리의 이야기로 완성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플레이리스트 뽐플리. 우리만의 플레이리스트 봄플리, 오늘 같이 만들어볼 주제는 사랑플리로 함께합니다. 제목이나 가사에 사랑이 들어간 노래 싹 다 보내주세요. 노래가 선정된 분들 중에 뽑아서 달달한 유자차 선물로 쏴드릴게요. 이랬더니 5630님 언니 저는 유자차 싫어서 안 보내요 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안 보내드릴게 그러니까 아, 유자차 안 보내드리면 되잖아. 사랑 노래 찾아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61,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어플콘 KBS 플러스 공짜입니다. 봄플리 오늘 첫 곡입니다. 마이티 마우스의 사랑해.

오늘따라 우리 영감 얼굴에 주름살이 한가득 보이네요. 주름살만큼 사랑하고 살아온 세월이겠지요 하시면서 최경란님 문자 주셨습니다. 원하시는 곡은 모세의 사랑인걸.

산호라면 그리고 5787님 언니와 함께하는 퇴근길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너무 좋아. 3882님 김현식의 사랑사랑사랑 듣고파요. 박은하님 이수정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오, 많은 분들이 이 노래를 원하셨어. 허, 알았다. 띄워드릴게. 김현식의 사랑사랑사랑 사랑, 사랑.

닉네임이 두릅전입니다. 맛있는 닉네임을 갖고 계시네요. 한때 이 노래 정말 많이 들었었습니다. FT아일랜드의 사랑아리.

오늘 봄풀리 사랑풀리로 깔끔하게 찾아가 봤습니다. 마이티마우스의 사랑에 모세의 사랑인걸 김현식의 사랑사랑사랑 FT아일랜드의 사랑아리였습니다. 625 하나님 김현식의 사랑사랑사랑 좋아요. 사랑을 세 번이나 한다잖아요. 그리고 4623님은 사랑 그게 뭐죠 하셨습니다. 아플 때 명약입니다. 사랑. 어미미님 저요 저요 김태우의 사랑비 생각났다 하셨고 그리고 안녕하세요 콩디 언니가요 직장 이직 준비하느라 힘들어했는데 한고 시험 보고 1차 면접 붙고 오늘 결과가 나왔는데 최종 2차 면접 보러 가게 됐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하시면서 이낙영님 문자 주셨는데 많은 곡들을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전미도에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 이낙영님 보내주셨고 제가 커피 선물 쏴드릴게요 나경님에게. 그리고 킴스님이에요. 한동준의 사랑에서야 생각난다 하셨고 사랑 들어가네요. 최은정님 이상은의 사랑을 할 거야. 그리고 박완규의 천년의 사랑 이렇게 두 곡을 또 떠올리셨어요. 1440님 1440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최고입니다. 진행 상큼합니다. 아 상큼합니까? 유심초의 사랑이요 신청하셨어요. 김영임님 김경호의 금지된 사랑 오 사랑 들어가네요. 김혜라님은 사랑은 맛있다 휘성의 노래 그리고 황선미님은 팀에 사랑합니다. 유진성님은 김필의 그때 그 아인 보내주셨는데 이 노래 가사에 또 사랑이 들어가나 보죠. 유진성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낙영님 오 오늘 뭐 난리 났습니다. 이 노래도 신청하셨어요. 사랑 들어간 노래 중에 저는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합니다. 많은 곡들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하셨군요. 초등학생들도 따라 부른다는 그 노래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오 멋진 곡 또 선곡해 주셨습니다. 오늘 봄풀리 끝곡으로 또 채택이 됐습니다. 최하나님을 린의 사랑했잖아 2000년대 초반 엄청 자주 들었던 노래입니다. 노래를 참 잘하는

니네 사랑했잖아. 하나님은 생각난다 하셨고, 땅콩 쿠키님, 박지훈의 난 사랑에 빠졌죠. 사랑하기 좋은 봄이지요 하셨어요. 6458님, 임영웅, 사랑은 늘 도망가. 왜 이렇게 사랑은 늘 도망가는 걸까요? 조판성님, 에피톤 프로젝트의 첫사랑 생각나신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봄풀리에 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중에서 선물 받으실 분들 이번에 라라랜드 선곡표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고요. 이낙영님이 신청하신 곡 오늘 봄풀리 끝곡이 되겠습니다.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요? 주말에 방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USB 하나를 찾았다. 비닐에 곱게 넣어 쌓아둔 걸 보고 내가 뭐 중요한 걸 이렇게 담아뒀나 싶어 곧장 노트북을 열었다. 이거 뭐지? 응? 사진이네? 아니 이걸 왜 USB에다가 넣어뒀지? 어디 보자. 오, 나 20대 때네. 야, 어렸다 어렸어. 오, 잘생겼네. 잠깐만, 하세 이 폴더는 또 뭐지? 무슨 사진이길래 따로 빼놨대? USB 안에 무려 폴더까지 만들어 넣어둔 건 나의 첫사랑, 내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그녀와의 사진들이었다. 와, 이게 언제냐. 사진이 다 어디 갔나 했더니 내가 잘 가지고 있었네. 이때가 우리 같이 경포대에 갔을 땐가? 와, 이 커플티는 또 뭐야. 이걸 입고 어딜 돌아다닌 거야 지금? 아이고, 아주 그냥 사랑꾼 나셨네. 나셨어 아주 그냥. 그 시절을 떠올리면 모든 게 좋았던 것 같다. 대학 시절 내내 짝사랑했던 그녀와 내가 연인이 된 건 대학을 졸업하고 비슷한 거리의 회사에 입사를 하면서였다. 퇴근길에 역 앞에서 우연히 만난 그녀가 내게 먼저 아는 척을 해왔던 기억이 난다. 어, 반가워. 잘 지내고 있어? 너도 바로 취업했다며? 회사 어디야? 나는 요 앞이야. 너 연락처 그대로지? 밥 한번 먹자. 머리를 쓸어 넘기는 그녀의 손에 늘 끼고 다니던 반지가 없었다. 그 짧은 순간 나는 우리의 만남에서 운명을 느꼈다. 밥을? 아니 지금 먹는 건 어때? 어? 나 어차피 혼자 살아서 집에 가도 혼자 밥 먹어야 되거든. 약속 없으면 같이 가자. 내가 살게. 그녀가 남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게 기회다 싶어 매일 공격적으로 들이댔던 기억이 난다. 회사 앞으로 매일 데리러 가고 밤늦도록 통화를 하고 그녀가 야근을 하는 날엔 내가 손수 도시락을 싸기도 했다. 약 석 달간의 노력 끝에 첫사랑의 남자가 되었던 나를 내가 어떻게 잊을 수가 있을까? 그때의 나는 그녀와 한 집에 살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 어머어머, 이게 뭐야? 우리 100일 때 이거 경포대 갔던 그때인가? 야, 자기도 어렸다. 나도 어렸네. 자기야, 나 이거 사진 보내줘. 어, 나 이거 프사할래. 괜찮지? 아내와 함께한 시간이 살아온 인생의 반이나 되었다. 내 삶의 여자는 너 하나지만 그 하나를 다 알기에도 인생은 짧고도 빠르구나 싶은 그런 오후다.

어떤 가요에 이어서 김종국의 어제보다 오늘 더 듣고 왔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해피엔딩이네요. 4190님 보내주셨어요. 우리 곽재원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선물로 시계 무드 등 무선 충전 패드 먼저 보내드릴게요. 윤은영님, 와 해피엔딩이었네요. 흐흐 하셨고, 이 반전이 늘 있다 보니까 해피엔딩이어서 좋으신가 봐요. 안병숙님, 어머어머 저도 어제 앨범 보면서 옛 추억에 빠졌었는데 하셨고, 두레님 오셨습니다. 예전 사진들 보면 참 촌스럽지만 추억이 돋죠. 한지원님, 추억은 방울방울. 우리 짱구한테 엄마 아빠 젊을 때 사진 보여줬는데 누구세요? 아우 귀여워. 누구세요? 그러더라고요. 한지원님 문자 주셨고, 설지원님, 진짜 사랑은 용기 있게 노력하는 자만이 얻을 수 있나 보네요. 멋지세요.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 아내와 함께한 시간이 살아온 인생의 반이나 되었다. 내 삶의 여자는 너 하나지만 그 하나를 다 알기에도 인생은 짧고도 빠르구나. 이 마지막 문장이 너무너무 멋있었습니다. 우리 곽재원님 대충 어떤 생각, 어떤 느낌의 그런 남편일지 조금 아주 조금 유추가 됩니다. 우리 곽재원님 너무 멋있으신 분 같고요. 계속해서 좋은 또 재미있는 이야기 있으면 어떤가요? 앞으로 많이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곽재원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 라떼적 노래들이 나와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라라랜드. 기분이가 좋아지는 시간입니다. 박은하님. 또 이윤태님. 콩디, 오늘 손님이 노트북을 두고 내리셔서 주인 찾아드리고 왔습니다. 잘했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어우, 좋은 일 하셨네요. 이 노트북, 야, 이 휴대폰은 좀 잊어버리기 쉬워도 노트북은 큰데 잊어버리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얼마나 애가 탔을까요? 근데 우리 윤태님 때문에 바로 품 안에 안으셨습니다.

주셨겠어요. 강보혜님, 밀렸던 화장실 청소, 침대 커버 교체하며 듣고 있습니다. 보혜님도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VOS에 매일매일 준비했습니다.

0: 않을걸? 할인 훌라면.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

이난희님이 문자를 주셨습니다. 해남 갔다가 부천 올라가는데 우리 남편 졸음운전. 아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큰일 납니다. 저는 계속해서 싸우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싸우지 마시고 졸음운전도 아니 됩니다. 김연도님. 콩디 제가 40대 중반인데요. 커피숍에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나이가 많아서 안 될 줄 알았는데 제가 동안의 인상이고요. 그리고 목소리가 좋아서 마음에 드셨다고 합니다. 어우, 굉장히 동안이신가 봅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김연도님 문자 주셨고 그리고 이재숙님 빨간 장미 같네요 콩디 보고 싶었어요 하시면서 보고 싶었어. 홍은경님 콩디 안녕하세요. 오전에 미용실 갔다가 긴 머리를 자르고 펌했어요. 집에 오니 큰 딸은 엄마 삼각김밥 같아 작은 딸은 엄마 푸들 같다 하네요. 아 그래도 뭐 귀엽다는 거겠죠 하시면서 홍은경님 보내주셨습니다. 기분 전환 확실하게 되셨을 것 같네요. 1046님 안녕하세요 유부님. 저는 지금 남편과 큰딸이 좋아하는 만두 사서 집에 가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소소한 행복이 매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행복이 가장 값진 것 같아요. 라라랜드와 함께합니다 하셨고 이정님님 어버이날도 다가오고 해서 휴가 내고 엄마가 계시는 광주로 달려가는 고속버스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카시아 꽃들이 너무 예뻐요 하시면서 이렇게 또 문자 한 자락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버이날 따뜻하게 행복하게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신정원님 콩디 저 허리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출근해서 통증 참아가며 열일하고 퇴근 중입니다. 하루가 너무 아프고 힘들었어요. 아이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래도 오늘 힘내서 화이팅 하셨다고 우리 신정원님 문자 주셨는데요. 저 이번도 화이팅을 외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나아지셨으면 좋겠다. 제가 신정원님에게 카푸치노 한 잔 싸드리겠습니다. 어여 나으세요. 아프지 말고. 그리고 언니 지금 제주도에 왔습니다. 늘 집에서 언니 목소리 듣다가 제주에서 들으니 더 좋지? 숙소 가는 길 좋은 노래 들으며 갑니다. 8399님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6505님 이모 누나 아버지가 오늘 수술하셔서 오전에 병원에 입원 후 지금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수술실 앞에서 라디오 들으며 기다리고 있어요. 수술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어찌해서 또 수술을 하시는지는 적혀져 있지 않지만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빠른 쾌유 있길 저희 분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라라랜드 오늘 끝곡은요. 최성수의 플립사랑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고 저희 분은 내일 다시 4시에 사랑스러운 여러분들 만나러 오겠습니다. 이상 이번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0: 옛날 옛날 어느 산골짜기에 한 나무꾼이 있었는데 실수로 자기 라디오를 연못에 빠뜨리고 말았어요.
1: 이 라디오가 네 라디오냐?
0: 기운나는 상쾌한 하루의 시작.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1: 예, 그런데 더 있사옵니다. 그럼 이건가?
2: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3: 정화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0: 어, 둘 다 끌리옵니다.
1: 어허, 잘 찾아봐라.
4: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간에 빛나는 트로트.
5: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0: 오, 완전 제 취향인데요.
6: 퇴근길을 행복으로 물들이는 저녁 6시 스윗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0: 오, 선실령님 최고 최고.
1: 밤이 깊으면 이런 라디오들도 좋다.
7: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호의 드림팝.
8: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감싸줄게요.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0: 어, 그냥 다 들을래요.
1: 그럴 줄 알았다. 좋다. 이 라디오 저 라디오 다 네 라디오다. 전부 가지거라.
0: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9: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기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해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상황 시 사용하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 하나로 실내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편안함을 느끼는 건요. 그 안에 자연의 질서와 매우 닮은 것이 들어있기 때문이래요. 세대가 달라져도 여전히 모차르트, 바흐, 베토벤의 음악에 감동을 받는 것은 그 안에는 우리의 감정에 말을 걸어오는 수학적인 질서, 일종의 음악적 황금 비율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맛있는 음식, 잘생긴 얼굴, 멋진 그림이나 조각에도 모두 황금 비율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일과 휴식, 기쁨과 슬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들에 대한 비율이 맞아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고 보면 인생이라는 건요. 부족한 재료들을 끼워 맞추면서 나에게 좋은 비율을 찾아가는 여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뮤직, F.R. 데이비드의 노래로 KBS 라디오 팝스 프리덤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어떤 하루가 펼쳐질까요? 모든 게 적절하게 황금 비율로 잘 맞춰져서 오늘도 편안하고 기분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노래 세계로 안내해 드릴게요. 샤데이의 Still in the Love with You, 필 콜린스의 A Groovy Kind of Love.

샤데이의 Still in Love with You, 빌 콜린스의 A Groovy Kind of Love 듣고 왔습니다. 달마 휴스턴은 1970년대 디스코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 중에 한 명이에요. 파워풀한 가창력과 호소력 짙은 표현으로 소울, R&B, 그리고 가스펠까지 아우르며 댄스막과 감성 발라드를 모두 소화한 아티스트입니다. Pops to die. 1946년 오늘은 달마 휴스턴이 미국 미시시피주 리랜드에서 태어난 날이에요. 그녀가 처음 음악을 시작한 것은 가스펠 그룹을 통해서였다고 하죠. 그러다가 1970년대 초에 모타운 레코드와 계약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76년에 Don't Leave Me This Way로 빌보드 싱글 차트 1위에 오르고 그래미상까지 수상하면서 디스코 역사에 길이 남을 히트곡을 남기게 됐어요. 바로 그 노래부터 들려드릴게요. 달마 휴스턴의 Don't Leave Me This Way 하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롤링스톤스의 노래입니다. Ruby Tuesday예요. 달마 휴스턴이 자신만의 소울 감성으로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0: 휴식과 편안함을 드립니다. 마음을 살짝 내려놓으세요. 당신만을 위한 시간. 팝스 프리덤 김보민입니다.
1: 팝스 투데이에서는 델마 휴스턴의 노래 두 곡이었어요. Don't Leave Me This Way와 Ruby Tuesday 듣고 왔습니다. 가끔요, 기분이 안 좋을 때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옛날 사진을 보면요. 뭐랄까 마음에 따뜻한 기운이 차오른다고 해야 할까요? 마음이 풀리면서 포근해지죠. 옛날 추억이 떠올라 저절로 웃게도 되고요. 그때 그 모습에 기분이 좋아집니다. 노스텔지어라고 하죠. 과거를 그리워하는 감상적인 감정. 이게요, 우리의 통증을 어느 정도는 줄여준다고 하더라고요. 옛날 사진만 그런 게 아니고 음악, 영화, 음식이나 냄새, 심지어 특정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을 줄여준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시간이 더더욱 좋은가 봐요. 옛날 노래 들으면서 잠시 잠깐 옛날 생각에 빠지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었고 또 고민이 있었어도 음악을 듣는 그 순간만큼은 다 잊고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로이 클락의 Yesterday When I Was Young, 나나무스크리의 Try to Remember, 카펜터스예요. Yesterday Once More.
2: 'Seems the love I've known has always been the most destructive kind. Guess that's why now I feel so old before my time.

느닷없이 배달된 상자를 풀어보니 텃밭에서 자란 봄이 옹기종기 내게 반질반질한 연둣빛 편지를 내밀었다. 편지 한 움큼 들어올리니 상자에 동봉된 어머니 얼굴이 나왔다. 텃밭에 무더기로 봄이 왔다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한 글자의 퇴고도 없이 어머니는 빼곡하게 편지를 썼다. 반나절 이렇게 편지만 썼을 것이다. 통화 몇 초로 전할 수 없던 봄. 내가 인연에게 밤새 편지를 쓴다 한들 내 언어로는 완연한 봄을 쓸 수 없다. 지금쯤 어머니는 텃밭에 글자들을 심어두고 여름 편지를 쓸 준비에 바쁠 것이다. 그렇게 봄날은 간다고 주근깨 같은 글자들이 봄볕에 그을린 어머니 얼굴에 박혀 있을 것이다.

봄에는 봄이라고, 여름에는 여름이라고, 꼭 편지가 아니더라도 계절을 제일 먼저 알려주시는 분은 어쩌면 우리 어머니, 엄마일지도 모르겠어요. 챙겨주시는 밑반찬으로, 보내주시는 농작물로, 염려해주시는 그 마음 말이에요. 라디오 북카페. 오늘은 시인 윤석정님의 봄편지라는 시를 읽어드렸고요. 스파이스걸스의 마마, 카트리나

앤더 웨이브스의 Love Shine A Light, 컬러미 바드의 I Adore Me Amor, 나는 내 사랑을 너무나 사랑해 까지 들려드렸습니다. 프레드 몽구스토는 이탈리아의 칸초네 가수죠. 그가 부른 노래 가운데 아모레 페리마티는 내 사랑 머물러주오라는 뜻으로 연인과 헤어지기 아쉬운 마음을 담은 노래예요. 들어보시고요. 이어지는 곡은 무리마 고이츠의 이눈 비오레. 우리나라에서는 꽃의 속삭임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노래입니다.

프레디 봉구스토의 아모레 파르마티, 내 사랑 머물러줘, 위마고이치의 이눈 피오레 듣고 왔습니다. 가끔 사소한 일에 너무 신경을 써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소화도 안 되고 잠도 안 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작은 일로 나를 괴롭히기에는 세상이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우리 주인은 지금 한창 예쁜 초록이 하루하루 짙어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도 그 초록물이 들 수 있게 조금은 더 여유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떨까 싶네요. 오늘 끝곡은 만토바니 오케스트라의 Grandfather's Clock입니다. 지금까지 팝스 프리덤 김보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을 들으셨습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지표를 세계를 잇다, 내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2라디오 해피 FM입니다. KBS 2라디오는 FM 106.1MHz, AM 603kHz로 매일 오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하루 22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좋은 방송 밝은 내일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6.1MHz KBS 제2라디오입니다. HLSA

단짠 단짠의 법칙은 아직도 유효한가 봐요. 듣종쿠 봄동 비빔밥 버터떡. 최근에 그 유행한 음식을 생각해보니까 그 순서를 따르고 있더라고요. 단짠 단짠. 그럼 달달한 버터떡 다음에는 짭조름한 음식이 유행할 차례겠죠? 근데요, 뭐가 유행일까 기다리기 전에 우리끼리 내 마음대로 제일 좋아하는 음식 즐겨보면 어떨까요? 이 봄에 즐기기 좋은 짭조름하고 맛있는 음식으로 각자만의 유행을 만들어 즐겨봐요. 상쾌한 아침, 저는 아나운서 이슬기입니다.

5월 7일 목요일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에이핑크의 마이마이였습니다. 두쫑쿠 봄동 비빔밥 버터떡 드셔보셨나요? 전 얼마 전에 버터떡까지 먹고 이 세 가지 유행을 모두 다 먹어보게 됐습니다. 다들 좋아할 때 나도 그걸 먹으면서 뭔가 함께한다는 그런 기분이 꽤 괜찮더라고요. 같이 하면 또 좋은 게 있습니다. 상하죠. 오늘도 문 활짝 열어놓고 기다릴 테니까 많이 많이 놀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 사연과 신청곡 있으면 남겨주세요. 기회가 될 때마다 소개해드릴게요. 문자번호는 샵8910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에요. 그리고 KBS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2개월의 넘버원 듣고 돌아올게요.

0: 기다리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식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 필.
4: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5: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4: 1600-9300 1600-9300.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8: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요즘 카페 트렌드 알고 싶다면
10: 카베페 주문.
9: 카페 창업 예정이라면
10: 카베페 주문.
11: 달콤함이 비즈니스가 되는 곳, 2016 카페인 베이커리 페어. 6월 4일부터 7일까지 킨텍스에서 만나요. 동시개최 마이프차 창업 박람회.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하림의 위로 듣고 왔습니다. 8849님의 사연이에요. 시흥에서 안양까지 출근하는 63세 상하 애청자입니다. 저희 회사는 7시까지 출근해야 되는데 저는 공장장 겸 안전관리사라서 6시 정도 회사 도착해서 직원들의 안전장비를 점검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나이에 출근할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을 느끼며 일하려 합니다. 이번 10월 17일 제주도에서 딸이 결혼하는데요. 요즘 유행하는 방식대로 아버지의 주례는 생략하고 두 아버지가 축가 부르기로 했습니다 하셨습니다. 와, 두 아버지가 축가를 함께 불러주면 너무나 특별한 결혼식이 될 것 같습니다. 따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죠. 아빠가 축가를 불러주니 더욱더 행복하고 기억되고 특별한 결혼식이 될 것 같은데요. 연습 잘 하시고요. 따님 결혼도 축하드립니다. 조각케이크 쿠폰 보내드릴게요. 새싹 7624님은 수영 배운 지 8개월 된 초보 회원이에요. 새벽 수영 갈 준비하면서 방송 챙겨 들어요. 슬디의 목소리는 아침을 편안하게 깨워주네요 하셨습니다. 초보 회원이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물론 처음 시작했을 때는 물에서 숨 고르는 것도 굉장히 벅찼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개월이 됐으니까 어느덧 접영 정도도 마스터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요, 시원하고 상쾌하게 운동 잘 하고 오십시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번에는 경서의 시작, 그리고 10cm의 사랑은 은하수다방에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경서의 시작, 10cm의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이용영사님이에요. 지방 여행 준비로 좀 일찍 일어난 김에 사연 남깁니다. 얼마 전 출장을 갔는데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같이 갔던 식당을 우연히 들렀어요. 옆 테이블에서 친정엄마 앞에 반찬 놓아주는 딸 보니까 마음이 참 아렸습니다. 곁에 계신 것만으로도 행복인데 제가 그걸 모르고 잘해드리지 못해서 후회가 큽니다 하셨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셨을 때 갔던 식당에 들어서면 그때 그 시절이 많이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도 이육영사님 덕분에 훨씬 더 행복하고 값진 삶이 됐을 거라고 믿어요. 하늘에서도 지금 보고 계실 테니까 이육영사님 더 힘내서 오늘도 멋지게 살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7824님은 아이들과 함께 기차 타고 경주 다녀옵니다.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까지 벌써부터 너무 기대됩니다 하셨습니다. 아이들도 경주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주만의 매력이 있잖아요. 그곳에서 즐거움도 찾고 행복도 많이 자라길 바라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리고요. 샤키라의 Try Everything 그리고 BTS의 Permission to Dance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음악을 더 재밌게 즐기는 방법, 슬기로운 음악 생활. 한국인이 자랑한 발라드 탑 100. 지난해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발표한 순위를 소개 중이죠. 오늘은 41위와 40위를 준비했습니다. 차트 41위는요, 2014년 여름에 발매된 태양의 눈, 코, 입입니다. 태양씨가 나중에 밝히길 가사 속 주인공이 지금의 아내인 민효린 씨였다고 하죠. 두 사람이 잠시 이별했을 때 만든 곡이고요. 이후 다시 만나서 사랑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어서 40위는요, 휘성이 안 되나요?입니다. 2002년 봄에 발매된 정규 1집 앨범 타이틀곡이고요. 월드컵 열기로 뜨거웠던 그 시기에도 화제를 모았던 곡이에요. 이 곡 역시 작사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두 곡 지금 들어볼게요.

슬기로운 음악 생활에 이어서 태양의 눈, 코, 입, 휘성의 안 되나요? 듣고 왔습니다. 실제 실연의 아픔을 경험하고 나서 만든 노래라 더 애절하게 느껴집니다. 0616님은 슬기님의 다정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잠을 깨고 좋은 음악으로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게 저의 루틴이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가지 마세요 하셨습니다. 진짜 가지 말아볼까요? 아쉽지만 우리 또 다른 멋진 곳에서 만날 거라고 믿어요. 또 우리 허유한 아나운서가 부드러운 음성을 갖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0616님 개운하게 상쾌하게 아침 깨워드리는 역할 할 거라고 믿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주시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번에는 문별 슬기의 셀피쉬, 아이들의 모노로 이어집니다.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문별 슬기의 셀피쉬, 휘인의 이지 듣고 왔습니다. 6080님이에요. 안녕하세요. 3년 넘게 취업 준비한 아들이 1차 합격하고 면접 앞두고 있어요. 혼자서 생활하면서 지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한 아들, 대견스럽고 고맙네요. 처진 달팽이에 말하는 대로 신청합니다. 하트하트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3년 넘는 시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했기에 1차 합격이라는 값진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온 본인을 믿고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 면접에서도 빛을 발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꼭 합격하길 바라며 커피 쿠폰 보내드리고요. 이어지는 곡은 신청곡이에요. 처진 달팽이의 말하는 대로. 나 스무 살 적에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지 못했지. 그땐 몰랐지. 이젠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 사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대체 할 땐 어디로? 서진으로.

0: 카린 훈라면.
1: GTX-A가 곧 출발합니다. 우미린으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2: 예정된 GTX-A로 서울은 빠르게, 예정된 초교는 단지 앞에.
3: 퍼스트 창릉 신도시, 패스트 GTX-A, 퍼펙트 우미린.
2: 고향 창릉 우미린 그래니티, 5월 14일 오픈, 031-632-5488, 우미건설 컨소시엄.
4: 짝퉁이 뜹니다. 그러나 히든태그에 걸립니다. 아, 짝퉁 태그 아웃!
5: 기업은 정품 보호, 소비자는 안심 구매. 제품의 히든태그 라벨을 스캔하는 정품 인증 스마트 앱.
6: 히든태그. 이러니 천 개 넘는 기업이 도입했지.
7: 정품만 파는 히든태그 스토어도 있네.
8: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김성철님, 언젠가부터 상쾌한 아침이 제 마음 한켠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심지어 휴일에도 눈을 뜨자마자 라디오를 켜게 되더라고요. 상쾌한 아침 덕분에 늘 출근길이 상쾌합니다. 프로그램 이름 참 잘 지었어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진짜 프로그램 이름이 상쾌한 아침이라 그런지 더 상쾌하게 느껴지죠. 성철님 매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가까워진 것 같아서 기분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상쾌한 하루 보내시고 1부 끝곡은요. 김성철님이 신청하신 곡이에요. 박학기의 비타민.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함께 들어볼게요.

속에 스며드는 특별한 영어 시간 조정현의 Good Morning Pops. 좋은 팝 음악으로 아침을 상쾌하게 깨워드립니다. Good Morning Pops 조정현입니다. 좋은 음악과 함께 또 기억에 쏙쏙 남을 법한 표현들 익혀보시죠. 그럼 오늘 미션 문장 잘 들어보세요.

번째, 난 놀랄 필요도 없지. 두 번째, 어쩌면 내가 해야 할지도 몰라. 세 번째, 내 그럴 줄 알았지. 네, 어떤 곡일지 예상하시나요? 우리나라 아티스트 오존 카더가든이 함께한 Big Bird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2021년에 발매되었고요. 피처링에는 유라가 참여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미션 문장 이거였어요. 난 놀랄 필요도 없지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와우, 아주 매력적인 부분이었습니다. 도입 부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I don't need to be surprised. 예, 바로 찾아내셨죠. I don't need to be surprised. 나는 놀랄 필요도 없지. I don't need to be surprised.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이 I have to make them all stop 이라는 부분이었어요. I have to make them all stop. 나는 모든 걸 멈추게 해야만 해 라는 말이니까 나는 모든 걸 멈춰야 해 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하셔도 좋아요. 그 다음 I don't need to tell something. 뭔가를 말할 필요도 없지. I don't need to tell something. 굳이 말할 필요도 없지. And it doesn't need a reason. 그러니까 이번엔 뭐가 필요하지 않대요? Reason, 맞아요. 이유가 필요하지 않아 라는 해석이 됩니다. I don't need to be surprised. 이 부분을 통해서 나는 놀랄 필요가 없다. 난 놀랄 필요도 없지 라는 가사를 아주 깔끔하게 해석해 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미션 문장 찾아볼 건데요. 어쩌면 내가 해야 할지도 몰라 라는 가사 찾아보세요.

네,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가사부터 들어봤는데요. It's nothing. I can't feel your breathing at all. 뭔가요? 나는 당신의 breathing, 숨결도 I can't feel 이라고 했으니까 느껴지지가 않아 라는 말입니다.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I can't feel your breathing at all. 나는 당신 숨결도 느껴지지가 않아. It's nothing. I used to feel it all, but it's gone. 예전에는 다 느껴지곤 했는데, but it's gone. 뭐래요? 이젠 사라지고 없지. 이처럼 it's gone. 사라지고 없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maybe I got to do it 이라고 외쳤습니다. 미션 문장 해결됐죠? Maybe I got to do it. 어쩌면 내가 해야 할지도 몰라. 어쩌면 내가 직접 뭔가를 해야 할지도 몰라 라는 뜻입니다. Maybe I got to do it. 자, 이제 세 번째 미션 문장 남아있어요. 네, 그럴 줄 알았지 라는 가사 잘 집중해서 찾아보세요.

와우, I can't see your number 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넘버가 보이지 않아 라는 말은 전화번호가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해석하셔도 좋고 아니면 당신에게 온 그 연락의 기록이 없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신 전화번호가 보이질 않아. 당신의 연락도 없지 라는 정도로 I can't see your number 라고 지금 활용을 해준 것 같고요. Can somebody help me? 라고 했습니다. 누가 나 좀 도와줄래요? 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Can somebody help me? Can somebody help me? 그 다음에 That's your imagination 이라고 외쳐줬어요. 그건 당신의 상상이지. That's your imagination. 그건 당신의 착각이지 정도도 가능합니다. Maybe I got to do. 이번엔 어쩌면 내가 해야 할지도 몰라 라고 해석을 했는데 Maybe I got to do it이 아니고 Maybe I got to do 여기까지만 들렸어요.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I can't see your number Can somebody help me That's your imagination I knew it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맨 마지막에 I knew it 이 부분이 미션 문장이라는 거예요. 네, 그럴 줄 알았지. 라고 하는 상황에서 잘 응용하실 수 있는 유용한 표현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아직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어가지고 혼란스러워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럼 전곡 들어볼게요. 오존과 카더가든의 빅버드.

0: 그럼 힘차게 리뷰 타임. 첫 번째, 난 놀랄 필요도 없지 라는 가사 기억나시죠? 맞아요. I don't need to be surprised 였습니다. I don't need to be surprised. 놀랄 필요가 없다. 놀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은 곧 난 이거 예상했어 라는 말과도 통하겠죠? I expected this. 이런 문장도 가능할 것 같고 이걸 뭐 예상했어 라는 또 다른 문장으로 생각나는 게 I saw this coming. I saw this coming. 이런 문장도 좋을 거예요. 이럴 줄 알았지 라고 다 통하는 문장들입니다. 두 번째, 어쩌면 내가 해야 할지도 몰라. 아, 이 부분 기억나시죠? Maybe I got to do it. 이렇게 외친 부분이었습니다. Maybe I have to do it. 이처럼 got to do 이 부분 대체로 이렇게 have to do로 바꿔보셔도 좋은 문장이 탄생이 되겠죠. 세 번째, 내 그럴 줄 알았지 라는 문장은요? 그죠? I knew it.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되겠죠. 아주 간단하게 또 쉽게 외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I knew it. 네, 그럴 줄 알았지. I saw this coming. 앞에서도 대체 문장 알려드렸는데 여기서도 다 통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지. I saw this coming. I knew this would happen. 네, 이런 문장도 아주 유용할 법한 문장이겠죠. 그럼 리듬 타면서 한 번 더 복습할게요. I don't need to be surprised. I don't need to be surprised. I don't need to be surprised. 두 번째, 어쩌면 내가 해야 할지도 몰라. Maybe I got to do it. Maybe I got to do it. Maybe I got to do it. 세 번째, 내 그럴 줄 알았지. I knew it. I knew it. I knew it. 네, 귀에 쏙쏙 들리시죠? Good Morning Pops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오리지널 탭과 KBS 콩 유튜브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Good Morning Pops, 저는 조장현이었습니다. Have a happy day!
1: Maybe I got to do it. 안 되네요. 이제 광고 듣고 굿모닝 메이크업 댄스로 돌아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차
2: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0: 빅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참.
1: 메디힐 토너 패드. 코리안
2: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모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우리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2: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아침 대바람부터 열리는 우리들의 흥타임. 신나는 음악과 함께하는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사마나 파라나님께서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자격증 실습 시간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늦은 나이 58세에 시작한 거라서 걱정 많이 했는데 무사히 끝이 났네요. 자신감이 붙어서 다른 것도 도전해 보려고요 하시면서 신청곡 남겨주셨습니다. 그럼요, 도전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은 법입니다.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우리 삼하나파라님, 오늘도 응원 보내드리고요. 신청곡 바로 들려드릴게요. 화사의 굿굿바이.

새벽에 몰래 열리는 우리만의 흥타임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윤희니님께서 다가오는 주말에 꽃 구경 가려고요. 봄을 듬뿍 느끼고 올게요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 더 예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바로 들려드릴게요. 지수의 꽃.

나도 모르게 춤추고 싶어지는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김강수님은요, 제 응원가는 우주소녀의 이루리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 다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하셨습니다. 진짜 이 곡 들으면서 다 잘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우주소녀의 이루리.

아침을 깨우는 힘, 미라클 모닝러들 모여라. 6472님, 암수술하고 퇴원한 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 달릴 수는 없고요. 빠른 걸음으로 우이천을 걸으며 사연 남깁니다 하셨습니다. 큰 수술 잘 이겨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정말 대단한 여정, 멋지게 지나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운동이 또 앞으로의 건강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고요. 오늘도 상아 들으시면서 운동하실 때 힘 나시기 응원하겠습니다.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0853님은 운동 인증합니다. 러닝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초보자인데 아침 일찍 달리는 부지런한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주변에 뛰는 분들이 많으니 저도 자극을 받아 더 열심히 뛰게 되네요 하셨습니다. 한강 사진까지 보내주셨네요. 아, 그러니까 저도 0853님처럼 자극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러닝하시는 분들 많이 뵙는데 그냥 너무 멋진데? 하면서 저는 집에 가서 눕게 됩니다. 0853님 오늘도 멋지게 운동 잘 하시기 바라고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김동률의 출발 듣고 전 다시 돌아올게요.

이슬기 상쾌한 아침 김동률의 출발 듣고 왔습니다. 새싹 3669님이 매일 출근길에 들었지만 문자는 처음 남깁니다. 6시 40분에 알람 맞추고 그때부터 듣는데요. 지금 누수 문제 때문에 온수를 사용하지 못해서 아침마다 물을 끓여서 씻고 있거든요. 평소보다 30분 더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 조금 피곤하고 우울한데요. 슬기님 목소리를 더 들을 수 있다는 건 좋은 일이네요 하셨습니다. 세상에나 어떡해. 아직도 찬물로 씻기는 너무너무 추운 계절이잖아요. 얼른 누수가 해결돼서 온수 막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시원하게 씻을 수 있게 바라보겠습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려요. 그리고 김지훈님께서 홈페이지에 남겨주신 사연이 있어서 소개해드릴게요. 중국 칭다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있어서 상쾌한 아침을 듣고 있는데요. 방송이 끝나고 잠시 나오는 교통 소식을 들을 때면 저도 지금 한국에 있는 느낌이 들어서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해소되는 느낌입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편안한 하루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타지에서 듣는 라디오. 마음이 그 시간만큼은 잠시 집으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들길 바라겠습니다. 마음 함께 할게요. 이채원의 No Tears on the Dance Floor 그리고 비비지의 밥밥 들려드리겠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매일 아침 함께 주문을 외쳐볼까요? 오늘 이루고 싶은 한 가지 오이지. 7013님, 회사 들어간 지 한 달 됐는데요. 일을 조금 더 빨리 잘 배워서 얼른 익숙해지면 좋겠어요. 다 이루어져라. 이제 곧 진짜 내 자리처럼 느껴질 거예요.

오늘 이루고 싶은 한 가지에 이어서 정승환의 보통의 하루 듣고 왔고요. 사연 보내주신 7014님께는 햄버거 세트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입사 한 달 차면 아직 모든 게 낯설고 또 어색하게 느껴지죠. 그래도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또 편하게 느껴질 거예요.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곧 진짜 내 자리처럼 느껴질 거라고 믿고 오늘도 무사히 잘 보내시길 응원합니다. B2B의 괜찮아요. 이어집니다.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5: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4: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5: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5: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6: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7: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6: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2: 김 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1: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5월 7일 목요일 이슬기의 상쾌한 아침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윤종신의 지난날이고요. 우리는 내일 다시 만날 거죠? 저는 아나운서 이슬기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오후부터 중부지방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출근길은 평소와 비슷하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서울은 성산대교 위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단에서 북단 쪽이고요. 북단 부근에서 사고난 승용차 견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차로에서만 운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성산대교 다리 위 정체는 물론이고요. 서부간선도로에까지 여파가 크게 미치고 있습니다. 고척교 부근부터 정체 심합니다. 반대방향 광명교에서 금천교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서해안고속도로 쪽으로 쭉 더 가볼게요. 목포방향 안산분기점에서 수선터널 쪽으로 뒤칩니다. 서울 쪽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서창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반월터널에서 부곡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1: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2: 에드블루 블루웨일.
3: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4: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3: 에드블루 블루웨일.
5: 금성 ENC.
6: 따뜻한 봄날의 햇살처럼
7: 그리운 옛 시절 추억의 노래들과 굵은 땀방울 닦아내며 나누는 인생 이야기까지 여러분의 진심 어린 모든 사연들을 사랑합니다. 매일 아침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0: 기러기, 토마토, 스위스, 별똥별, 트로트, 그리고 응가은. 앞으로에도 응가은, 거꾸로에도 응가은과 함께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KBS 해피 FM 응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그대랑 함께 갈래요. 꼭 끌어안고 갈래요. 서로에게 서로라면 더할 나위가 없어요. 오싹한 낭떠러지도 뜨거운 불구덩이도 상관없어요. 두렵지 않아요. 이제 내 손 잡아줘요. 아무런 말도 필요 없고 어느 누구도 말릴 수 없어요. 이적의 그대랑 중에서 5월 7일 목요일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이랑 꽃길을 걷고 싶은 저는 성우 조경아고요. 그대랑 이적의 노래로 우리 아침 1부 시작했습니다. 최아람님이 안녕하세요. 매일 노래 가사를 시처럼 읽어주시면서 시작하는 것 너무 좋아요 하셨어요. 의미에 좀 더 집중하게 되죠. 저도 참 좋아요. 김미영님 반갑습니다. 또 강지혜님, 어제는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라 빨리 출근했는데 오늘은 길이 뻥뻥 뚫려서 일찍 출근했어요. 오늘은 부지런한 저를 칭찬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요. 부지런한 경아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하고 아침 인사 주셨네요. 최유미님, 향기로운 아침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아카시아 향기가 한가득 진동을 하더라고요. 바로 옆이 북한산인데 아카시아 꽃이 이미 만발했어요. 그것만으로 오늘 하루가 마구마구 행복해질 것 같아요 하셨어요. 정말 4월에 이어서 5월의 꽃이 우리를 또 반겨주고 있습니다. 주기훈님, 상큼한 굿모닝이에요. 오랜만에 일찍 깨서 콩으로 본방사수하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성영관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명숙님, 오늘은 해님이 구름 뒤에 숨었네요. 비 소식이 있더니 비 오려고 그러나 봅니다. 해님 보고파요 하셨네요. 오늘 서울을 포함해서 중부지방에 오후쯤에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보다는 확실히 조금 그 흐릿한 기운이 스물스물 시작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오늘 지나고 나면 한동안은 날이 좋더라고요. 그러니 오늘을 즐기시자고요. 그리고 오늘 또 외출하시는 분들은 혹시 모르니까 비 대비하시고요. 사용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 이야기를 들어보는 오늘 우리는, 이번 주엔 오늘 가장 기대되는 순간 알려주시죠. 그거 생각하면서 오늘 아침 씩씩하게 시작해볼까요? 오늘 중 가장 기대되는 순간 보내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리고 추첨으로 커피 쿠폰 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KBS 2라디오 우리의 아침 조경아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성인용 기

같이 기뻐하고 같이 축하해요. 와글와글 우리 소식. 정복숙님, 5남매 중 셋째인 남동생, 관심과 지원에 밀리고 굳은 일을 도맡아 해온 착하고 성실한 동생.

생일입니다. 수십 년 경찰 생활 잘 마무리하고 퇴직한 것도 축하하고 싶어요. 최준호님, 회사 입사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네요. 아직도 배워야 하고 모르는 게 많지만 그래도 1년 동안 잘 다닌 게 자랑스럽습니다. 0829님, 드디어 오늘 아이 가게 오픈해요. 축하해 주세요. 잘 되길 응원합니다. 수민아 힘내. 4813님, 엄마 아빠의 결혼기념일을 축하해 주세요.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야 말년의 여유를 즐기는 두 분, 김정규 아빠, 심혜숙 엄마, 사랑합니다.

캐리 앤 론의 I owe you 들으셨습니다. 와글와글 우리 소식 여러분의 기쁜 사연 전해드렸어요.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으로 조각 케이크와 커피 쿠폰 받으실 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좋은 소식, 축하받고 싶은 소식 있으시면 미리미리 알려주세요.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게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콩은 무료예요. 방송 외 시간에는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순간 알려주세요. 잠시 후 소개해드립니다. 홍하윤님, 동생네가 9년간의 군산 생활을 정리하고 홍성으로 이사가요. 주말 부부로 혼자 두 아이 키우다 이제 남편과 합니다. 홍성에서의 생활과 조카들의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남 응원해주세요 하셨어요. 그 전북 군산에서 홍성이면 충청도 홍성인가요? 살짝 위로 가시나 보다. 아, 이제 같이 온 가족이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겠네요. 7397님, 내일이 월급날인데 통장에 3원 있어요. 3원... 정말요? 배고파서 눈은 번쩍 떴고 맛있는 비빔면 같은 거 먹고 싶지만 통장이라 내일 월급날만을 목 빠지게 기다려봅니다. 야, 7397님, 이 가게의 경제를 아주 정확하게 계산해서 쓰시나 봐요. 와, 월급날 앞두고 딱 3원이 남아 있으시다니. 내일 월급 아주 기쁘게 수령하시고 제가 비빔면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맛있게 드세요. 옥정아님, 오늘도 부산은 하늘이 파랑파랑 너무 상쾌한 아침입니다. 등교 출근시키고 잠시 앉아 쉬어봅니다. 아, 부산은 날 쾌청하군요. 하늘이 파랑파랑해서 그곳에 눈을 두고 지금 잠시 이렇게 쉬어가고 계신가 봅니다. 김수경님, 남편 충혈된 눈이 안과 다녀와 약을 썼는데도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낫지 않아 속상합니다. 민감한 성격이라 약 시간도 정확하게 지켜먹고 있거든요. 오, 안과에서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하던가요? 일반적인 충혈인데 일주일이 지나도 보통 이렇게 안 낫나? 좀 어떤 다른 문제가 있으셨던 건지 아니면 그냥 충혈만 드신 건지 모르겠는데 걱정되시겠습니다. 1770님, 울 아들 해병대 수료식입니다. 설레는 마음에 잠도 설치고 이른 새벽 포항으로 가는 중입니다. 울 아들 빨리 보고 싶네요. 아, 지금 막 마음으로 달려가고 계시겠어요. 현석원님, 오늘은 지방 출장이라 서울역 가는 길이시라고요. 내려가면서 오래 들을 수 있을 듯요. 네, 2시간 함께 해주세요. 8133님, 회사에 일이 많아 7월까지 쭉 야근이에요. 어머, 7월까지 벌써 다 예정이 되어 있으세요? 아, 5, 6, 7, 어우, 석 달 계속 달리셔야 하나 본데. 그래도 따뜻한 커피 마시면서 언니 목소리 들으며 긍정적으로 힘내보려고요. 파이팅 해주세요. 오늘도 애청할게요 하셨어요. 아, 그 하루하루 정말 조금이라도 좀 덜 힘들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이상우님 신청곡 함께 들을게요. 포지션의 하루.

상상하면서 한번 들어볼까요? 일상 한 컷. 어느 새벽 아들을 기차역에 내려주고 집에 가는 길에 도로를 찍은 사진. 해가 뜨지 않아 어둡고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그저 가로등 불빛들만 어두운 공간에 번지고 있다. 아들이 서울에서 내려와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간다기에 이른 시간부터 배웅을 했는데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보고 싶다. 고향이 그립다며 한 번씩 내려오는 것만으로도 기뻐해야 하는데 텅 빈 거리 풍경에 자꾸 시선이 가는 걸 보면 마음이 꽤 허전한가 보다. 아들이 서울 생활에 적응 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도 즐겁게 하루를 시작해야지. 마음과 표정을 가다듬으면서 사진을 찍는다. 일상 한 컷.

데이식스의 예뻤어. 오늘의 일상 한 컷 보내주신 9368님께서 보고 있어도 그리운 그 아드님이 좋아하시는 곡이라면서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창원 중앙역에서 아들을 올려보내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민혁아, 서울 생활도 잘 적응하고 또 보자. 이렇게 사연도 적어주셨어요. 아우, 장수아님이 텅 빈 그 새벽길 그래도 부모님의 마음과 함께하니 든든할 것 같아요 하면서 아드님 마음도 대변해 주시고, 아우, 7356님은 저도 아들 보고 싶네요 하고 아유 깊이 공감하셨어요. 또 이현주님, 어째 부산에 있는 우리 아들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대도시에 살지만 마음은 늘 편안한 광양이 좋대요. 아, 그리고 부모님이 계시니까요. 김영애님이 25년 전 제가 서울로 취업해서 올라올 때 버스 정류장에서 배웅하셨던 친정엄마 모습이 가끔 생각나 울컥한답니다. 모든 부모님들의 모습이겠죠 하시면서, 아, 이렇게 보내는 부모님, 가고 있는 자제분들 그 각각의 마음들을 공감하시면서 사연 주셨네요. 아드님 이번에 좋은 시간 보내고 올라갔으니까 아주 씩씩하게 잘 적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9368님 사진 감사하고요. 커피와 도넛 세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상 한 컷 핸드폰 사진첩에서 여러분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사진 보내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 1061, 샵 1061, 이미지 전송에는 100원이 듭니다. 7057님, 남편이랑 한 차로 출근 중인데 같은 길 가면서도 서로 인간 내비게이션처럼 잔소리 한마디씩 보태고 있습니다. 신호등에 멈추니 햇살이 차 안에 들어오고 커피향에 잠도 깨네요.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이 시간이 은근한 행복이에요 하고, 아우, 알콩달콩한 아침 풍경 보내주셨네요. 1129님, 제가 어떤 날은 투잡, 어떤 날은 쓰리잡 해요. 아이들 먹을 음식 준비하며 늘 잘 듣고 있답니다. 하루 시작에 좋은 기운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사연 주셨네요. 아, 부지런히 하루 시작하신 1129님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3732님, 오늘 꿈을 꿨는데 KTX를 탔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더라고요. 놀이공원 기구 타는 것 같았어요. 무슨 꿈일까요? 키 크는 꿈인가? 전 성인인데 좋은 일 있으면 좋겠네요 하셨어요. 아, 높은 곳에서 보통 떨어지거나 그럴 때 그 키 크는 꿈 아닌가라고 하지 않나요? 요거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제가 살짝 첨언을 해드리자면, 이 KTX면 어딘가로 지금 이동하시는 거잖아요. 어떤 목표하시는 바 그리고 계획하신 바가 뭔가가 좀 있으신가? 그걸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시나 봐요. 그리고 심지어 기분이 놀이공원 기구 타는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아주 즐겁게 그곳으로 가시나 본데요. 어떤 목표를 이루시려나? 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셨나요? 그리고 또 어떤 꿈을 꾸고 계신가요? 어떤 이의 꿈,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노래 듣고요. 이어지는 곡은 신해철의 나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우리의 아침, 여러분의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 하루 기다려지는 순간이 있으시면 좋을 텐데요. 여러분 사연 볼게요. 이경님, 성시경의 고막 남친 당첨 발표하는 날이에요. 계속 응모하고 있는데 당첨이 안 돼요. 오늘은 당첨되길 기대하고 있어요. 더 시즌즈 프로그램 신청하셨군요. 꼭 되시길 저도 같이 기원합니다. 9421님, 저는 오늘 말고 이번 주 일요일이 기대됩니다. 울 큰아들 결혼식이 있어요. 날씨도 좋다 하니 더더 기대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1984님, 오늘 하루 중 가장 기대되는 순간은 바로 퇴근 시간입니다. 빨리 퇴근 후 집 가서 쉬고 싶어요. 아우, 피곤하시구나. 파이팅입니다. 0156님, 다이어트 한 지 3개월째인데 드디어 6kg 감량하고 오늘 옷 쇼핑하러 가요. 기대돼요. 맞지 않던 바지도 원피스도 예쁘게 잘 맞겠죠? 오, 목표치 달성하셨나요? 축하합니다. 차상희님, 시골에 사시는 이모가 쑥을 보내주셨대요. 친정엄마랑 쑥 버무리 해먹기로 했는데 쩍쩍 박살아서 너무 설레고 기대돼요. 충청도 봄의 향과 맛 어마어마하겠지요. 아, 얼마 전에 그 쑥개떡 사연도 말씀드렸었는데 아, 쑥 버무리 정말 좋죠. 어마어마하게 맛있게 드십시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추첨으로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 명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을게요. Bill Withers의 Lean on Me.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쇼리 실라

0: 좋다.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6: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0: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 국민은행.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3: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2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호입니다. 1부 끝곡으로 김영애 님이 신청하신 브라운 아이즈의 위드 커피 들을게요. 잠시 후 2부에서 만나요.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꼭 피해가셨으면 하는 길이 생겼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칠곡 물류 부근에서 큰 사고가 났습니다. 부산 쪽으로 달리던 트레일러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차로로 넘어갔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 쪽으로는 1, 2차로가 차단됐고요. 서울 쪽은 1, 2, 3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히 서울 쪽의 정체가 극심한데요. 금호 분기점 부근부터 거의 서 있다시피 합니다. 10km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니까요. 북대구 나들목이나 금호 분기점에서 우회 운행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반대 부산 쪽은 외관 부근부터 2km가량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춘장대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 일산 쪽이고요. 송내 부근에서 사고를 처리 중이라 소래터널 부근부터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리, 공원을 품고 워터프런트를 마주하는 곳. 그 모든 가치를 더샵의 이름으로. 기다려온 G5 송도를 완성하다. 더샵 송도 그란테르.

0: 1600-0255 포스코 ENC.
1: 날 따라 춤을 춰요. 저 이분과 함께하면 나른한 오후가 행복해지실 거예요. 우리 같이 마법의 시간 속으로 레드 쌈. 매일 오후 4시부터 6시 이번에 라라랜드.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 KBS 해피 FM 제2라디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노래, 익숙한 노래 들으면서 퀴즈 풀까요? 이 노래 다 알지? 어제 서주희님께서 의견 드립니다. 커피 단가를 낮추더라도 10명에게 커피를 주시는 건 어떠세요? 청취자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연을 주셨더라고요. 안 그래도 더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의견 받은 김에 오늘부터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에게 커피 쿠폰 드릴게요. 그래서 당첨 확률 높아진 이 노래 다 알지? 오늘의 이 노래 빛과 소금의 아카시아 아가씨입니다. 요즘 아카시아 향이 좋다는 사연 많이 오고 있어요. 라일락이 가고 찾아온 아카시아의 계절에 드리는 퀴즈! 노래를 듣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가사가 나올 거예요. 유명한 제품 광고에 쓰인 CM송과 가사가 같기 때문인데요. 어떤 제품의 광고일까요? 1번 껌, 2번 양파즙, 3번 청국장! 문자 번호는 샵1061,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은 무료예요. 정답과 오답 포함 모두 10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 드립니다. 오늘부터 10분에게 드려요.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세요. 유명 CM송과 가사가 같은 부분이 있어서 노래를 듣다 보면 떠오르는 제품 뭘까요? 1번 껌, 2번 양파즙, 3번 청국장. 음악 듣는 동안 정답 받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아카시아 아가씨.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0: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1: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괜찮은 하루의 시작.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이 노래 다 알지? 빛과 소금의 아카시아 아가씨 들으면서 퀴즈도 풀어봤는데요. 유명 CM송과 가사가 같은 부분이 있어서 노래를 듣다 보면 떠오르는 제품? 오늘의 정답 1번 껌이죠. 김성화님 1번 껌. 이런 퀴즈는 껌이죠. 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았어. 5903님 1번 껌 정답 보내주셨습니다. 김미숙님 껌 1번이죠. 한창 껌 씹을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가 안 좋아서 못 씹어요. 아 옛날에 껌 좀 씹던 시절이 있으셨습니까? 함미현님 1번 껌. 아 어렸을 때 껌 씹고 그냥 자다가 머리카락에 다 붙어가지고 진짜 눈물을 머금고 머리를 완전 쇼커트 했던 적 이후로는 절대 껌은 저녁에 안 씹었던 것 같아요. 그땐 껌을 왜 이렇게 붙여두고 또 씹고 했을까요? 아 맞아요. 그리고 만화에서도 그 캐릭터들이 씹다가 막 그 책상에다 붙여놓고 막 자기 코에다도 붙여놓고 막 이런 것들도 있었잖아요. 아 김영종님 정답

주신 서주희님에게도 커피 쿠폰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퍼뜩 떠오른 노래,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고 있는 노래 신청하시죠. 오늘은 한 곡을 듣는 날이라 더 소중한 그 오늘 꼭 이 노래에서 들려드리고 커피 쿠폰도 드립니다. 아, 그 아카시아 향, 아카시아 아가씨 하니까 정말 아카시아 향이 떠오르네요. 7187님, 꽃이 파는데요. 어버이날 준비로 새벽에 꽃농장 갔다 오는 길에 아카시아 꽃향이 상쾌해서 사진 보내요 하면서 그 나무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아우, 정말 아카시아가 흩뿌려지듯이 펴 있네요. 7187님은 늘 꽃과 함께 사셔도 이렇게 꽃향기가 또 좋으신가 봐요. 그러고 보니까 그 예전에 말씀하신 껌, 그 광고 노래, 그 CM송 기억나세요? 실은 그 노래를 모티브로 해서 이 아카시아 아가씨, 빛과 소금의 아카시아 아가씨가 나온 건데, 그 끝에 그 가사 다 끝나고 나서 나왔던 허밍음 같은 거 기억나시나요? 아, 껌하고 나오던 그 노래, 그 장면에 맞춰서 그때 당시 그 CF가 애니메이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 그 긴 머리카락이 막 날리거나 아니면 단발머리도 있었고, 그 애니메이션이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껌종이도 그 일러스트 그림으로 나왔었는데 기억나시나? 저만 기억하나요? 이선웅님, 우리 2호 지금 강원도로 수련회 가 있는데 집에 오고 싶대요. 아, 언니 가서 좀 데려와 주세요. 아, 제가 어떻게 데려옵니까? 잘 다녀오길요. 그리고 코피 나는 꿈은 뭘까요? 오늘 꿈에서 코피 났는데, 아우, 정말 그냥 넘어가야 되는데 자꾸 또 얘기하고 싶다. 이게 코피가요, 보통 코피 나면 피곤했나? 아, 과로했나?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잖아요. 아마 요즘에 살짝 고민되셨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조금 과로하셨던 일이 실제로 있으셨을까요? 보통 그 코피가 나면 아, 그동안 피로했던 게 이렇게 바깥으로 약간 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지금 드러났던 일이 최근에 있으셨을까? 근데 코피는 그치잖아요. 잘 될 거예요, 이선웅님. 아무 일 없었는데 이러시면 어떡하지? 노래 듣고 여러분 사연 더 만나볼게요. 바네사 윌리엄스예요. The Sweetest Days.

바네사 윌리엄스의 The Sweetest Days 이어서 들으신 곡은 나탈리 콜의 Miss You Like Crazy 였습니다. KBS 이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오, 서보람님이 꿈에 피 나오면 복권 사야 한대요. 저도 피나는 꿈 꾸고 학교에서 진행한 식권 10만 원 당첨됐었어요. 맞아요. 이 피가 나오면 꿈에 좋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이선우님 들으셨죠? 5858님, 아, 껌종이 모으기 취미였던 시절 한 장 보내봅니다. 제가 아까 그 껌 얘기를 드렸더니 생각이 나셨나 봐요. 와, 많이도 모으셨다. 예전에 정말 이런 거 예쁜 거 종이 모으고 이런 거 진짜 많았었는데 아, 이 중에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껌 종이가 있나 찾아봤더니 아, 그거는 지금 얼른 눈에 띄진 않네요. 아, 옛날 추억 떠오르는 사진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병숙님, 출근과 동시에 커피 한 잔과 시작하려고 거울을 보니 자꾸 일어난 베개 자국이 아직도 남아있네요. 모르고 출근했습니다. 베개 자국 언제 없어지려나. 저는 요즘에 반나절이 넘게 가더라고요. 안병숙님,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좀 어떻게 잘 가려보세요. 김미영님,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했던 훌라후프를 돌리기 1년 이상 쉬었더니 늘어나는 뱃살 오늘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의 아침과 함께 하면서 훌라후프 돌리며 지방도 태우고 있어요. 아,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나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우아족 가족 중에 훌라후프 3시간 하신다는 분 계셨는데 지금도 혹시 하시려나? 아, 누구시더라? 김미영님 오른쪽 왼쪽 번갈아 하시면서 운동 잘 하십시오. 9378님 그제 어린이날이라 아내와 드라이브 나갔다 대판 싸우고 찬바람이 쌩쌩 붑니다. 안 하던 짓 해서 이러네요. 아이고 답답해요 하셨어요. 아이고 왜 싸우셨어요? 좋은 마음으로 외출하셨을 텐데. 아,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얘기긴 한데요. 모처럼 외출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외출하지 말아야지 이런 결론으로 귀결이 안 됐으면 좋겠네요. 꼭 화해하세요. 길게 가지 마시고 좋은 노래들 많이 신청해 주셔서요. 어렵게 골랐습니다. 오늘 꼭 이 노래 한 곡 들어볼게요. 3918님 박솔지님이 신청해 주셨네요.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이예린 포플러 나무 아래

0: 이야기하고 싶은 영화 오늘도 소개해드립니다. 믿고 보는 죄송해요. 믿고 보는 영화 믿보영 허남웅 영화평론가 이지혜 영화전문기자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제가 너무 반가운 마음이 앞서는 나머지 평가가 먼저 나가가지고.
1: 그거보다는 매주 이제 소개할 때 네. 첫 주는 이지혜 기자 먼저 소개하고 그 다음 주는 네. 저 소개하는데 오늘 저 먼저 소개하는 건데 네. 예, 그 앞줄에서 그렇게 해버리시니까 제 이름이 너무 퇴색하네요.
0: 더 빛나지 않았나요?
1: 뭐가 빛나요?
0: 빛난 걸로 해주세요. 네. 하지만 소개는 허남웅 평론가님 먼저 해드렸지만 네. 이지혜 기자님 영화 먼저 만나보죠.
2: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영화는 많은 네. 분들이 기다리셨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입니다.
0: 와, 이거 얼마 만에
2: 20년 만에
1: 20년 됐어요?
0: 와.
2: 요즘에는 뭐만 하면 10년이 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와, 20년 만에 그러면 지금 1편 물론 2편 기다리신 분들도 많고 팬들도 네. 많으시겠지만 이 정도면 1편 좀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2: 네. 1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앤디가 주인공인데요. 네. 앤디는 이제 언론계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기자 지망생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원서를 다 넣어봐도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한 군데 연락 온 데가 런웨이라는 패션지의 편집장의 비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를 가서 다 떨어졌으니까 면접이나 봐보자 하고 갔는데 이 편집장이 그동안 왔던 그 자신을 도와주러 왔던 어시스턴트와는 다르다면서 이제 앤디를 뽑아요. 의외로. 오. 그래서 자신과 전혀 맞지 않은 이제 패션계에서 일하면서 네. 자신과 맞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패션계에서 자신이 목격하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앤디가 성장하고 그동안 우회했던 편집장에 대해서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화해와 성장을 그린 그런 이야기였죠.
0: 네.
1: 잠깐만 소개해줘도 네. 20년 전 작품인데도

0: 알겠네요. 떠오르네요.
1: 워낙 이 네. 영화 자체는 뭐 자체도 유명하지만 부분 부분 어떤 장면들도 맞아요. 사실은 계속 그쵸. 요즘에 보게 되고 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사실은 여기에서 등장했던 배우들이 활동을 또 계속 이제 성장하면서 또 했으니까 네. 더 그런 것 같아요.
2: 뭐 앤 해서웨이는 이때만 해도 이제 라이징 스타에 이제 A급 스타로 다가가려고 하는 위치에 있었는데 지금은 뭐 할리우드 A리스트고요. 이게 뭐 에밀리 블런트도 마찬가지고 무엇보다도 메리 스트립이 있죠. 사실 네. 이 영화의 스토리 라인이나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익숙하고 평범하죠. 원작 소설 자체가 그 당시 굉장히 유행했던 칭릭 소설을 원작으로 두고 있기 네. 때문에 스토리 라인 자체는 평범할 수 있는데 여기에 미란다라는 악마 같은 편집장 캐릭터를 굉장히 입체적이고 매력적으로 살린 데에는 메리 스트립이란 배우의 카리스마가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1: 네,
2: 그 카리스마 그대로 이제 이 편에서도 이어지는가가 많은 분들의 궁금증인 것 같아요.
0: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을 다 언급해 주셨지만 이분을 언급 안 하면 안 되죠. 스탠리 특시.
1: 아, 네. 그렇죠. 나이젤. 네. 항상 옆에 있었던 그 나이젤.
2: 네.
1: 근데 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정말 세상이 너무 급변했잖아요.
2: 그렇죠.
1: 더군다나 패션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막 트렌드가 너무 민감하고 네. 이런 그렇죠. 곳인데 20년 뒤에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제
2: 일단 뭐 트렌드가 바뀌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 네. 트렌드를 선도하고 이끌었던 런웨이라는 이 편집 그 잡지 인쇄 매체 자체가 이제 쇠퇴했기 때문에 이제 패션계의 권력은 인플루언서나 뭐 블로그 이런 쪽이 다 가져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네. 런웨이는 한마디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된 거죠.
1: 우리 미란다 어떡해요.
2: 그런데 이런 네. 이 레거시 미디어의 쇠퇴가 미란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앤디에게도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왔거든요.
1: 앤디는 그 사이에 어떻게
2: 앤디는 그 사이에 탐사보도 기자로 활동을 와. 하면서 상도 받고 굉장히 나름의 입지를 탄탄하게 굳힌 그런 훌륭한 기사들을 쓰는 기자가 되었는데 바로 자신이 쓴 기사로 상을 받는 자리에서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대요. 그 자신이 일하고 있는 신문사의 네. 모든 기자들이 다 이제 해고 통고를 받거든요. 그러면서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런웨이에서 이제 잡오퍼가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런웨이도 네.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1: 네.
2: 일단 레거시 미디어로서 권력도 많이 잃었지 광고도 주는 상태인데 팩트체크를 잘못한 기사로 인해서 이제 매체 이미지까지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원투수가 필요했고 탐사보도로 이름이 높았던 이제 앤디를 영입을 해서 이미지에 좀 반전을 깨하고자 하는 그런 이치들이 맞았기 때문에 앤디가 오는데 여기서 또 미란다가 이빨 빠진 호랑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참 변하지 않은 것들이 앤디는 너무 반갑잖아요. 20년 네. 전에 내가 인턴으로 일했고 분명히 마지막에 헤어질 때 자신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추천서를 써주기도 했으니까 좋은 인상이 있는데 미란다는 보자마자 널 아냐? 내가 널 아니? 이런 식으로 모른 척을 해버려요.
1: 그 수많은 에밀리 중에 그냥 한 명이었던
2: 그렇죠. 기억도 못하는 거죠. 어머. 이제 거기서부터 이 둘이 함께 일하면서 또 지지고 볶는 이야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0: 아, 이빨이 없어도 그 잇몸이 엄청 날카로우니까 잇몸으로도 괴롭히는 거네요.
1: 그 말씀이 더 무서운데요. 네. 잇몸까지 날카로워.
0: 그러니까 미란다는 그럴 것 같아요.
1: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해 주신 여러 캐릭터들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사실 잡지사의 어떤 전성기를 다뤘었던 1편에 비해서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대도 너무 변했고 네. 그 1편에서는 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만큼 화려한 만큼 그 패션계의 약간 그림자 어두운 네. 면이라든지 막 이런 업계 암투 막 이런 네. 것도 많이 보여줬는데 그 사이에서 벌어진 캐릭터들의 이런 성격들도 좀 많이 네. 돋보였었잖아요. 이 편에서는 어떤가요?
2: 일단 미란다 같은 경우에는 1편이 나오고 나서 화제가 됐던 게 이제 비서들이 앉아 있는 책상에 미란다가 매일 이제 코트를 집어 던지는 그 씬이 굉장히 편집에 대해서 많이 돌아다니고 지금도 회자가 되는 장면인데 이 편에서는 인사과에서 이제 고발이 들어와가지고
1: 이제 참지 않죠.
2: 네. 미란다가 자신 스스로 코트를 이제 거느라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에 앤디가 깜짝 놀라면서
1: 지금의 앤디는 참지 않는다.
2: 네. 또 미란다가 그 악마 같은 명성을 얻은 때에는 독설이 직원들에게 퍼붓는

0: 독설이 유명했는데 이제 독설을 하려 치면 옆에서 이제 비서가 말려요. 이런 거 신고 들어간다. 네. 조심하셔야 된다. 라면서 이제 독설도 못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란다는 여전히 자신의 일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인쇄 매체의 어떤 추락과 함께 그 광고력이 쇠퇴하면서 광고를 따오기 위해서 브랜드가 이제 직접 찾아가서 아부를 해야 되는 실정인 거예요. 그것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여전히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미란다가 아부를 하러 가는 그 명품 브랜드의 광고 담당자가 이제 에밀리 브런트가 연기했죠. 오!
1: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0: 상황이 역전된 거죠. 럭셔리 브랜드의 이제 고위 임원이 된 거죠. 네. 그리고 앤디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자로서 이제 베테랑 기자가 됐고 우리가 또 궁금해하는 스탠리 투치가 연기한 나이젤. 네. 나이젤은 여전히 미란다 옆에 있어요.
1: 아, 우리가 있어.
0: 네, 여전히 미란다 옆에서 런웨이를 이끌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캐릭터들의 변화가 있지만 사실 크게 캐릭터상의 변화는 엿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야기 구조 자체가 1편의 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앤디라는 인물이 런웨이에 가면서 그 구성원들과의 벌이는 화학작용 그리고 마지막에는 함께 공조해서 공동의 목표를 이뤄가는 것까지 완전히 똑같은 이야기 구조인데 여기에 이제 20년의 업력이 더해진 캐릭터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관객들은 더 기대하게 되는 거죠. 초짜였던 앤디가 아니라 업력이 그만큼 높아졌으면 다가오는 위기들을 또 얼마나 지혜롭게 극복해낼까 기대하게 되는 게 되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화 안에서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냥 전화 몇 통으로 위기를 해결해서 저는 보면서 아 저게 끝이 아닐 거야. 저게 나중에 앤디의 뒤통수를 치겠지. 그럼 그걸 또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겠지 기대하면서 보는데 정말로 그게 끝이었던 거예요. 위기 극복하는 서사에서.
1: 업력이 너무 대단해져서?
0: 그런 어떤 패션계의 이면 같은 것들을 보여줬던 이래서 느꼈던 이라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 여성의 고군분투를 보는 재미 같은 것들은 오히려 이번에 더 떨어진 상태인데
1: 그래요?
0: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편은 성장서사였잖아요. 네. 초짜인 앤디가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성장서사였기 때문에 성장을 그려내는 게 관객 입장에서도 보기가 쉬웠지만 2편은 이미 성장할 대로 성장해서 노회한 인물들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2: 그러니까 생존서사인가요?
0: 네. 자기 밥그릇 지키기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가 겨냥하는 20, 30대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끼어들 틈이 없는 거예요.
2: 모두가 인턴이, 다 경쟁 상대고
0: 네, 인턴이나 어린 비서들이 등장을 하긴 하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서사로 머물 뿐이죠. 앤디나 미란다 같은 주인공을 보조하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이 영화가 타겟팅을 하는 20, 30대 여성들은 마음부지 캐릭터가 없는 거죠.
1: 그건 좀 아쉽기는 하지만 네, 아, 그렇다 해도 뭐 어떠세요? 좀 1편과 2편 굳이 나눌 필요는 없겠지만 보통 본편보다 나은 속도가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0: 저는 되게 기다렸던 사람 그리고 1편을 너무나 몰입해서 봤던 사람으로서 앤디와 비슷한 나이 또래잖아요. 2편을 정말 많이 기대를 했었는데 본 첫 소감은 너무 늦게 도착했다. 이게 딱 10년 전에 나왔으면 유효한 고민과 이야기였을 텐데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버렸고 더 이상 이제 여성들이 패션계를 대하는 시선도 곱지가 않거든요. 1편에서는 그 런웨이라는 그 잡지가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컸었지만 2편에서는 더 이상 이 패션계를 바라볼 때 여성들이 무조건적인 선망만 가지고 있진 않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열렸던 맷갈라 같은 파티도 보면 예전에는 거기서 얼마나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온지에만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 여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쪽에선 전쟁이 일어나는데 한쪽에선 저렇게 돈을 퍼붓고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파티를 계속 해야 되는가라는 비판을 하는데 20, 30대 여성이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는데 조금 그것에 대해서 고려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좀 떨어진다. 그래서 영화 개봉 전에 뭐 인종차별 논란도 있었고 막상 영화를 열어봤더니 이건 10년 전에 끝냈던 고민들이 특히 인쇄매체나 레거시 미디어의 종사자로서 느꼈던 그 고민들도 10년 전 수준이에요. 내가 인쇄매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럼 좋은 기사를 써야지 이런 식으로 앤디는 행동하거든요. 근데 그건 지금 현재 유능한 탐사보도 기자로서 너무 아쉬운 대목이죠. 지금은 그런 식으로 고민할 것은 이제 10년 전에 다 끝났고 그때 이제 자네들을 해치고 다시 새로운 컨텐츠 생산자로서 재건해야 되는 타이밍인데 네. 고민도 캐릭터도 너무 좀 늦은 감이 있다.
2: 이제 기자님 기자 출신이잖아요.
1: 아,
2: 기자다 보니까 아니 우리가 고민했던 거 왜 인제 보여주는 거야?
0: 왜냐면 저희가 허남원 평론가니까 제가 같은 인쇄 매체에서 또
2: 그랬나요?
0: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때 생각도 또 나네요.
2: 그때 제가 그렇군요. 선배인데 이제 기자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1: 원래 선배는 후배에게 네. 야단 맞으면서 잘하는 대출. 겁니다. 아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던 네. 분들도 많을 것 같고 네. 여전히 유효한 그 화려한 볼거리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어떤가요? 네. 뭐 패션 뭐 이런 거 말해 뭐 하겠습니까만.
0: 화려한 볼거리보다도 저는 여전히 유효한 것은 결국 미란다가 이 일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앞서 말했던 그 모든 단점과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 미란다가 이 쇠퇴간의 잡지를 붙들고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하는 그 노력을 다 하고 나서 마지막에 아 어쩔 수 없어 난 이 일이 너무 좋아 라고 고백할 때 나도 네.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진심 같은 것들이 이제 배우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죠.
1: 네 그렇군요. 어떤 분들에게 이 영화 추천해 주시겠어요?
0: 방금 말한 일하는 여성으로서의 그 미란다의 고백이 아마 내가 일을 너무 잘하고 싶고 이 일에 정말 정말 빠져 있고 좋아하지만 어쩔 수 없이 일하다 보면 지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약간 좀 힘이 많이 빠지신 분들, 매너리즘에 빠지신 분들이 이거를 한 2시간 정도 보고 나시면 그래 나도 내 일을 정말 좋아했지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달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노래 듣고 허남원 평론가님 소개작 만나볼게요. 아 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원에서 오프닝에 이 노래가 흘렀던 게 기억이 나네요. 케이티 턴스톨의 Suddenly I See.

0: KBS 1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허나몽 평론가 이지혜 기자와 믿고 보는 영화 밉보영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태원님이 기대되는 미남 허나몽 평론가라고 하셨는데
1: 아, 너무,
0: 왜죠? 네.
1: 아, 왜라뇨?
0: 왜죠?
1: 항상 분위기가 이래요.
0: 아... 빨리 영화부터 소개해 주시죠.
1: 그쵸, 네. 네. 그 아까 이제 이재 기자님께서 악마는 프라다입니다 2 소개하실 때 네. 20년간 기다려 이라고 해주셨잖아요.
0: 네.
1: 제가 오늘 소개할 작품들은 기다리신 분이 계셨나는 모르겠습니다.
0: 뭐라고요?
1: 왜냐하면 제목만 딱 들으면 도대체 뭔 영화야 알 수가 없는 그런 영화거든요.
0: 어떤 영화인데요?
1: 네, 제목부터 알려드릴게요. 코트 스틸링.
0: 코트 스틸링?
1: 네.
0: 무슨 뜻이에요?
1: 그러니까 이게 저도
0: 훔친 도둑을 잡는다?
1: 미리 그냥 알려드릴게요. 코트 네. 스틸링. 이게 뭐냐면 야구에서요. 이렇게 안타를 치고 나가잖아요. 근데 네. 요즘 뭐가 있냐면 치고 나가면 룰을 잠깐 돌아요. 다음 룰로도 갈 수 있으니까.
0: 네.
1: 그럼 이제 뒤에 있는 야수가 공을 글러브에 넣고 있다가 그 투수한테 주는 척하면서 안 주고 숨겨놓고 있어요.
0: 맞아요.
1: 근데 그거를 주자가 눈치채지 못하고 베이스에서 발을 떨어뜨리면 탁! 청사 아웃시키거든요.
0: 네.
1: 그걸 코트 스틸링이라고 해요.
0: 아~ 네.
1: 그렇다면 이게 야구 영화인가?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네. 야구랑도 연관은 있어요. 소개를 좀 해드리면 네. 오스틴 버틀러가 주인공이에요. 네. 멋있죠?
0: 저에게 네. 오스틴 버틀러는 약간 디온 이미지가 강하긴 한데
1: 아, 그렇구나. 엘비스.
0: 엘비스. 네, 엘비스.
1: 네. 네, 네. 근데 제가 미남일 때는 전혀 이런 반응이 없다가 오스틴 버틀러만 하니까 오 나오시네요.
0: 다르잖아요.
1: 다른가요?
0: 다르니까.
1: 네. 아무튼 오스틴 버틀러가 연기한 행크라는 인물이 야구를 너무 잘해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드래프트에서 메이저리그에서 드래프트 순위에 어떻게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기분을 만끽하면서 스포츠카를 타고 친구와 함께 그 시골 도로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코너를 도는데 젖소 한 마리가 도로 위에 있는 거예요. 그걸 피하려다가
0: 네.
1: 그 전신줄을 들이받고 그만 무릎이 나가요. 친구는 사망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야구와는 연이 끊긴 거죠.
0: 어머,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달려가던 그 직전에 그냥.
1: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죠. 이미 안타를 치고 나가서 다음으로 갈 수 있는 게 너무 뻔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운명이.
2: 코트 스틸링 당한
1: 거예요. 그렇죠. 젖소를 왜 도로 위에 올려놨을까. 라고 하는 것처럼 코트 스틸링은 당한 거인 거죠.
0: 야, 그렇게 네. 설명을 해주시니까 갑자기 그쵸. 제목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1: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봤을 때 이 작품을 어떻게 보게 됐냐면 그렇게 SNS 가면은 뭐 숨겨진 뭐 작품 이런 걸 이제 소개해 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0: 네.
1: 이 작품이 코트 스틸링에서 뭐야? 라고 했는데 이 작품을 만든 감독이 누구냐? 대런 아로노프스키. 기억하실라나요?
0: 소개해 주시죠.
1: 네. 네.
2: 제가 최근에 더 웨이를 소개해 드린 바 있죠.
1: 기자님 소개해 줬나요?
2: 네.
1: 제가 한 거 아니었나요?
2: 아니, 제가 했어요.
1: 대로나 호프스키가 그 브랜던 프레이저가 이제 거구의 몸을 이끌고 네. 어떻게 하면 또 세상과 소통하는지 딸과의 관계를 그린 작품으로
0: 네네.
1: 예 아카데미에서 남우주연상 받은 네네. 영화가 바로 대런 에로노프스키의 영화였고 대런 에로노프스키가 사실 그 전에도 블랙스완
0: 네
1: 더 레슬러 네, 이런 작품들.
0: 참 전반적으로 네. 이렇게 쉽지는 않은 작품들인 것 같아요.
1: 근데 감독이 좋은 영화는 또 되게 좋은데 네. 가령 이런 영화 천년을 흐르는 사랑 기억하세요? 네, 그렇죠. 노아 기억하세요? 노아는 살짝 기억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0: 아, 저 보지는 못했는데 그쵸? 그때 당시에 그 네. 배우 누구죠? 갑자기 네.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그 네. 수학자로도 나왔었던.
1: 맞아요. 그 오스트레일리아 출신. 네, 네. 저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네.
0: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죠.
1: 러셀 크로우.
0: 아, 러셀 크로우. 네.
1: 맞아요. 그런 작품도 있고 특히 이제 결정력의 마더 느낌표라는 작품이 있었거든요. 전혀 이게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는. 그러다 보니까 대런 아이로노프스키에 대한 관심들이 없어져서 심지어 코트 스틸링이라는 이 제목이 그러니까 미국 관객에게는 익숙할 수 있죠.
0: 네.
1: 야구도 인기 많고. 근데 한국에서 코트 스틸링 이거를 이게 한국 제목으로 번역할래도 너무 어렵고
0: 네. 네,
1: 이러다 보니까 대런 아로노프스키에 대한 관심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개봉을 안 하고 OTT로 이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작품을 제가 보게 된 거죠.
0: 네.
1: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0: 하려고. 근데 지금 상황이 이제 야구를 못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됐냐? 그냥 지금 술집 바에서 아르바이트, 바텐더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대신 여자친구 이본이 있어요. 조크라비치가 연기를 했거든요.
1: 네.
0: 둘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좀 더 진지한 미래를 고민해야 될 때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는 순간 친구가 와가지고 갑자기 고양이 좀 맡겨줘 이러고 고양이를 맡겨준 다음에 가요.
1: 네.
0: 근데 찾아오는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 러시아 마피아, 유대계 조폭.
1: 네.
0: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계속 그 네 친구 어디 갔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서 이 행크를 계속 때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일인가 라고 네. 했더니 이게 그 고양이와 관련된 뭔가의 거액의 돈이 숨긴 열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야구 영화와 야구 영화를 가지고 왔지만 실제로는 돈가방
1: 네.
0: 찾는 영화인 거예요.
1: 그럼 약간 우당탕탕
0: 맞아요. 좀 그런 느낌.
1: 같은 그런 느낌.
0: 그러니까 처음에 건가요? 볼 때 저는 야구 영화구나 라고 했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둘의 사랑이 나와서 아 이거 로맨스구나 네. 했다가 고양이? 그럼 이거 동물 영화인가? 라고 했다가 보니까 흘러가는 거 보니까 결국 돈가방 영화였던 거예요.
1: 한순간도 방심을 할 수가 없네요.
0: 방심을 할 수 없다기보단 저는 이제 어떤 인상을 받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킬링 타임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그냥 아무 감독에 대한 사전 지식도 없이 와 네. 오스틴 버틀러 조 크라비츠 나오네 뭐 이러니까 볼 수는 있는데 과연 데로아로프스키의 영화를 본 사람들이 이런 작품을 원할까? 라고 한다면 거기서는 좀 의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이 감독이 그 데뷔했던 게 1998년인데
1: 네.
0: 파이라는 작품이었어요.
1: 네.
0: 이 작품도 이제 수학자 파이를 이용해가지고 주식시장의 어떤 규칙을 찾아가는 과정을 스릴러로 해서 당시에 썬댄스 영화제에서 상도 받고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엄청 그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네. 그 해에 또 한 명의 천재 감독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
1: 네.
0: 락스타겐 투 스모킹 배럴즈. 네, 가이 리치.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0: 가이 리치가 뭐냐면 네. 그때 지금이야 이제 가이 리치 하면 뭐야 언제적 가이 리치야라고 하지만 당시에 그 작품 나왔을 때 그 돈가방 찾는데 너무 이야기가 막 꼬이고 꼬였는데 그걸 엄청나게 힙하게 풀어버리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죠.
1: 네.
0: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다른 그 성격의 감독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데로나로프스키가 그 당시에 가이 리치가 그렇게 센세이션하게 했던 돈가방 영화를 지금 들고 온 거예요.
1: 네.
0: 그게 몇 년이에요? 98년이고 지금 2026년인데.
1: 거의 30년 가까이 흐른 거네요.
0: 아니 30년 가까이라뇨. 그렇죠.
1: 네.
0: 근데 이게 네. 원작 소설도 보면 2004년 작품이더라고요. 원작 소설이. 그러니까 그 당시까지만 하면 좀 유효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네. 저는 뭐냐면 재밌어요. 재밌는데 이런 데런 에로노프스키 같은 중량급의 영화가 만들 영화는 아닌 것 같다. 네네네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0: 네.
1: 보고 재미있으셨고
0: 네.
1: 어떤 그 감독이 보여주려고 했던 어떤 네. 포인트를 잡으셨던
0: 그러니까
1: 건가요?
0: 감독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작들도 그렇고 너무 이제 무거운 거 하니까
1: 네.
0: 본인은 이제 좀 다른 거. 그래서 인터뷰를 제가 찾아봤어요. 아니 왜 감독이 이런 종류의 영화에 관심을 가졌을까라고 네. 했더니 뭐라면 자기는 소수의 관객이 원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진 않대요. 근데 대개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 왔거든요.
1: 네.
0: 그래서 평가도 훨씬 좋았고
1: 네.
0: 근데 자기는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1: 네.
0: 좀 대중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다 라고 해서 그 대중성을 이제 돈가방 찾는 거에서 그래서 실제로 그렇긴 해요. 얘가 돈가방을 누구 손에 들어갈까 그리고
1: 네.
0: 제가 아까 코트 스틸링
1: 네.
0: 그러니까 이 우리 주인공이 코트 스틸링을 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당하고 있다가 이젠 얘가 코트 스틸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가방의 주인은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1: 네.
0: 계속 그 조폭들이 찾아와서 괴롭히니까 맞고만 있는데 아 그렇다면 당하는 척 하면서 자기가 돈가방을 가져와야 되겠다 라는 상황으로 이제 또 반전 같은 펼쳐져요. 물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 아까 말씀을 듣다 보니까
0: 네네.
1: 결국에는
0: 네.
1: 이 공을 치고 사실 야구도 나갔다고 해서
0: 네.
1: 홈까지 들어올 수 있으리라는 사실 보장은 네. 없잖아요.
0: 그쵸,
1: 결국
0: 그쵸.
1: 자기가 어떻게든 해서 이
0: 네네.
1: 홈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그 과정인가?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0: 자기도
1: 들어가네요.
0: 있고 팀원들도 이제 좀 도움이 있어야
1: 네.
0: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
1: 그러니까요.
0: 거죠.
1: 네,
0: 그러니까 그런 건 좋은데 그러니까 이제 코트 스틸링이라는 제목을 한국 관객이 듣고 이거를 유추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1: 그러니까
0: 거기서 좀 한국 관객에게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하지만
1: 네.
0: 제가 오늘 그렇게 알려드렸잖아요.
1: 네.
0: 오늘 듣는 청취자분들에게는 예, 그런 장벽 없이 영화를 즐기실 수 있는 거죠.
1: 어떤 분들이 더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까요?
0: 그냥 딱 하다가 오 2시간 시간 났네. 악마는 네. 프라다 입는다 2 보러

0: 가야 되는데 아 오늘 좀 시간도 그렇고 돈도 없고 어 그냥 OTT 봐야지 N사 유명한데 코트 스틸링 어 허나몽 평론가 소개해줬는데 한번 성눈샘 치고 봐보지 어. 라고 하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1: 어 믿음으로 봐야
0: 믿음의 야구 요즘 좀 그 불신이 되고 있긴 하지만 네. 믿음의 소개
1: 아 근데 뭔가 오늘 두 분이 소개해주신 영화가 약간 향수 같은 걸 불러일으키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90년대나 2000년대의 그쵸. 그런 향수가 그러니까
0: 극중 배경이 98년이에요.
1: 아 그렇군요. 네.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믿고 보는 영화 밑보영 이지혜 기자님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 허나몽 평론가님이 코트 스틸링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소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괜찮은 하루의 시작 KBS 이라디오 우리 아침 조경합니다. 오늘 꼭꼭으로 이루마의 It's Your Day 연주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 지금까지 조경아였습니다.

0: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비상등이 켜진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부고속도로 대구 경북 지역입니다. 70 물류부근 사고 때문인데요. 부산 쪽으로 가던 트레일러가 서울 쪽 차로로 넘어간 사고입니다. 현재 부산 쪽은 3개 차로가 막혀 있고요. 서울 쪽은 1차로와 2차로가 차단됐습니다. 여파로 부산 쪽으로는 외관 부근부터 4km 구간 극심한 정체입니다. 서울 쪽의 정체는 더 긴 구간이고요. 금호 분기점 부근부터 10km 구간에서 주차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 북대구 나들목을 지나지 않으셨다면 국도 쪽으로 우회 운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시구간입니다. 부산 방향 서초를 지나서 추돌 사고가 발생했고요. 한남 나들목 부근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올림픽대로 하남 쪽인데요. 여의하류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57분 교통정보 이현입니다.
1: KBS 2라디오를 소개합니다. 기운나는 아침 7시, 우리의 아침 조경합니다. 추억을 꺼내 듣는 오전 9시, 주현미의 러브레터. 정오의 활력, 낮 12시, 임백천의 백뮤직. 은빛 리듬으로 반짝이는 오후 2시, 은가은의 빛나는 트로트. 마법 같은 오후 4시, 이번에 라라랜드. 행복한 퇴근길, 저녁 6시, 스윗 드라이브 이노진입니다. 꿈을 그리는 밤 8시, 이상우의 드림 팝. 하루 끝에 다정한 위로, 밤 10시,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언제나 당신 곁에서 행복의 순간을 함께합니다. 음악이 좋은 방송, KBS 2라디오. 수신료의 가치, 2라디오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최지우입니다.
3: 예. 어때요? 오늘 진행이 별로였어요? 어땠어요?
2: 약간 불안불안했어요. 다른 라디오랑 조금 달라요.
3: 뭐가 달라요?
2: 그래서 재밌었어요.
3: 예, 예. 뭔가 좀 다른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오늘 꽃가게에 가장 많이 진열되어 있는 꽃은 뭐니 뭐니 해도 카네이션이죠. 내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전국의 효자 효녀들을 위해서 꽃집 주인들은 카네이션을 이쁘게 포장해 놓고요. 이 꽃들은 아마 오늘 내일 감사의 마음과 사랑을 담아서 이 집 저 집 부모님 댁으로 배달될 거예요. 우리 어릴 때 색종이로 카네이션 만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오늘처럼 어버이날 앞두고 미술 시간에 종이 카네이션 만들어서 부모님 가슴에 달아드리면 아버지는 그 종이꽃 카네이션을 양복에 달고 출근하셨고요. 엄마도 하루 종일 카네이션을 달고 일하셨어요. 뭐 꽃보다 선물이고 선물보다 용돈이라고 하지만 오늘은 옛날 생각하면서 이쁜 카네이션 미리 주문하시면 어떨까요? 목요일 주현미의 러브레터예요.